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t'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1: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0: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죄송합니다. 저는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네.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produce 바로 앞에. 오, 진짜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1: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0: 샐러드.
1: 네.
0: 샐러드.
1: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1: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2: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즉석두부예요.
0: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2: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2: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키운 거예요?
2: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2: 바로 드셔도
0: 바로 그래.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2: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하나도 뻑뻑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2: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0: 돼요. 감사합니다.
2: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아.
2: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아, 진짜 기계?
2: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2: 드셔보시겠어요?
0: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2: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2: 한국에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2: 그래요?
0: 아, 진짜?
2: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2: 네. 머루주.
0: 머루주.
2: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0: 포도. 아, 포도.
2: 네네.
0: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2: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우, 진짜. 입안에 개운해지는 느낌이에요. 와, 어떡해?
1: 그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요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괜찮아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하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1: 네, 다 빼야 돼요.
0: 빼야 돼요.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김장인 것처럼 우리도 벤데미아. 벤데미아. 벤데미아.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잘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살짝만 이렇게 으깨줘서 그다음에 주문할 거예요.
1: 손실없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이거 작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얘를 발효해 줄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스타트 할수 있는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이렇게.
1: 이 이상을 넣게 되면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넘쳐요.
0: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나아요.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띠 먹는 것처럼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와인인 것처럼 깊어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바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장봤어요. 그래서 짜잔,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1: 파주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0: 맞아,
1: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고기, 두부, 고기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두부 좀
1: 정말
0: 어떠세요?
1: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두부 샐러드.
1: 기대되는데요.
0: 진짜 하시죠?
1: 예,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두부. 두부 made with 장당콩.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두부 전골. 전골 is a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nice and refreshing 두부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두부 전골. Oh,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두부 for a 전골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그래서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두부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두부. Oh, 개운하다.
2: 와, 내리고 있는데 배고?
1: 이제
0: 네,
1: 좀 주세요.
0: 무조건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 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2: 아.
0: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다.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기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려서
2: 아~
0: 에, 그다음에 조금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어,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어?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어,
2: 네, 완전 달라요.
0: 느낌이 예, 다르네요. 예.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어, 네. 양식 요리 예, 식당에서 예.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어, 그렇죠.
0: 네,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2: 어.
0: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네.
0: 오 진짜. 맞는 술이에요. 맞는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2: 네.
0: 자.
2: 자. 아유.
0: Arrivederci. Bye bye. 아, 어, 진짜.
2: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2: 아, 이거 정말 맛있어.
3: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우와, 크다. 엄청나죠?
3: 엄청나요.
2: 제일 큰 것 같아요.
3: 네. 이건 세계에서 제일 큰 고인돌이.
2: 와,
3: 어마어마하죠.
2: 200톤?
4: 이 옮기면 불 붙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두 분 다. 오, 너무 좋아요. 더더더더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2: 와, 여기 돌담도 엄청 예쁘게 해놨다.
5: 네.
2: 아, 진짜 잘 가꿨네요, 여기.

0: 자, 이 화순에 산이 참 많아요.
1: 네.
0: 근데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산에서 나는 겁니다.
1: 지금 뭐 먹으러 가나요?
0: 그렇죠.
1: 오.
0: 산에서 나는 주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뭘까요?
1: 산에서 나는 주재료다. 멧돼지?
0: 멧돼지. 고기가 드시고 싶구나.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1: 뭐가 있지, 그러면?
0: 건강식이에요, 우선. 건강식?
1: 예. 네. 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진짜?
0: 정말 모르겠어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면은?
1: 그래요? 어디 있어요?
0: 이쪽입니다.
1: 아! 도토리!
0: 그렇죠, 도토리. 칼로리가 낮고 건강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1: 저희 어머님이 네. 직접 도토리 해준 적이 있거든요.
0: 아, 직접 쏘가지고?
1: 네, 아, 궁금하다. 가보시죠.
0: 그죠?
1: 네.
0: 여기가 원래 아주 소문난 맛집이래요.
1: 아~ 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사장님이세요?
2: 네네.
3: 아,
2: 어서 오세요.
3: 감사합니다. 어,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물 대신에 따뜻한 차예요.
0: 네, 고맙습니다.
2: 아,
1: 힘들다.
2: 주문을 도와드려 볼까요?
1: 네.
0: 저는 정했어요.
1: 뭐?
0: 묵사발.
1: 묵사발 당연히 먹어야지.
0: 네, 묵사발.
2: 묵사발은 시원한 것도 있고 따뜻한 것도 있어요.
0: 저는 따뜻한 걸로 해볼게요.
2: 따뜻하고.
1: 냉온 하나씩 주시고
2: 네.
1: 수제비 주시고
2: 네.
1: 그리고 전병 어떠세요? 전병
0: 좋죠.
1: 전병 하나 먹어요. 전병 도토리 전병은 또 처음인 것 같다.
2: 네.
1: 메밀 전병은 먹어요.
2: 그렇죠. 일반적으로 메밀 그렇죠. 전병은 많이 알고 맞죠. 계시는데 이제 도토리 가루로 피를 만들어 가지고 아. 메밀 전병처럼 만드는 거예요.
0: 좀 더 부드럽겠네.
2: 한번 드셔보실래요?
1: 네, 네 좋습니다.
2: 그렇게 준비할게요.
0: 네.
2: 네.
0: 들깨 수제비를 좋아하세요? 수제비를?
1: 수제비 자체를 좋아해요. 수제비 자체.
0: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1: 아, 계기는 없고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음식 솜씨가 좀 좋으신데
0: 네.
1: 집에서 국수도 해줬고
0: 네.
1: 우동도 해줬고 수제비도 해줬고
0: 혹시 면을 다 밀어서?
1: 네네네. 직접 다.
0: 와 네, 그래서, 대박이다.
1: 그래서 이 수제비를 되게 잘하세요. 아. 이게 잘 떠.
0: 아, 잘 밀고 네. 이게 단중히 찾아야 되잖아요.
1: 네. 그래서. 어디 이렇게 놀러 가거나 막 강원도 네. 뭐 이런 데 가면 항상 수제비 하는 데가 있잖아요.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0: 아.

0: 왔다.
1: 자, 와. 식사 준비되었어요.
2: 네.
1: 자, 따뜻한 목사발.
2: 여기, 여기입니다.
1: 아, 와. 차가운 거. 시원한 거.
3: 야. 아, 이게 뭔가 약간 국수처럼 나온다.
2: 네.
1: 그리고 수제비도 나왔습니다.
2: 아, 수제비야. 아, 수제비.
1: 수제비는 함께 나눠 드시죠?
4: 네, 네. 수제비 남겨 드십니다.
2: 와, 이 꽃이 뭐예요, 이거?
3: 아, 이거요?

0: 자, 드시죠. 예, 예. 아,
1: 뭐부터 먹어봐야 되나? 와.
0: 고기 맛이 좀 다르네요. 맛이 다르다기보다는 점도가 좀 달라. 되게 쫀쫀한 느낌이랄까?
1: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탱탱하네. 물컹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
0: 탱탱하죠?
1: 네, 그러니까. 진짜 탱탱하네, 이거. 시원해.
0: 아, 이게 여름 채소이고 호박이 들어가니까 또 개운하네요. 그래서 단맛이 또 나.
1: 아씨, 나무에 호박이 없어.
0: 따뜻한 거에 들어가죠.
1: 그렇죠?
0: 저희 대신 오이가 들어가죠.
1: 아, 오이가 들어가는 거. 아, 냉은 오이가 들어가고 오는 호박이 들어가는구나. 네. 아, 맛있네.
0: 수제비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네.
0: 내어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오! 뭐죠, 이게? 왜 까만색이지? 아, 도토리색이니까.
1: 그 도토리 수제비인가 보다.
0: 그러네. 어우! 어우, 들깨 고소해.
1: 어우, 맛있어라. 야. 도토리 위를 빚은 건데, 이렇게 쫀득쫀득한다고?
0: 아, 식감이 장난 아닌데? 왜 이리 쫀득해?
1: 엄청 쫀득쫀득하다. 이거 엄청 쫀득쫀득해.
0: 오, 되게 쫀득한데요? 일반 밀가루하고 다르네요.
1: 하루 종일 먹겠어.
0: 제가 봐서는 이게 제일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1: 아, 전병.

0: 속에 양념이랑 채소랑 고추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네. 너무 맛있다 이거.
1: 야채 그 익힌 정도가 적당해가지고 아까 씹힐 맛이 다 있어요.
0: 딱 들어갔을 때 씹었을 때 엄청 쫀득한 뭔가가 나를 잡더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야채가 막 돌아다녀.
2: 제가 추천하는 도토리 해물 파전입니다.
3: 이렇게 두꺼워요?
1: 왜 두꺼워요? 보통 이런 전 튀김 이런 거는 가장자리가 잘 많이 있거든요. 바삭하게. 근데 속에까지
3: 다 바삭해. 튀김옷이 예사롭지 않은데. 파전인데 맛있을까?
1: 요즘 왜 매운맛이 대세인데 전혀 맵지 않고
3: 애들도 잘 먹겠다.
1: 애들이 좋아할 맛이네. 네. 겉이 바삭하니까.
3: 좋네. 치킨 같아.
1: 우리가 지금 먹은 메뉴가 꽤 많아요.
3: 네.
1: 이 중에서 한 가지 나 이거 고른다면 뭐 하시겠어요?
0: 저는 일단 이 주방장님하고 사장님께 그냥 네 개 드리겠습니다.
1: 네 개. 어우.
0: 네 개 드리겠습니다.
1: 많이 나왔다.
0: 아,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섯 개짜리는 들깨 수제비.
1: 들깨 수제비. 네. 역시 좋아하시네.
0: 네, 수제비가 내가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1: 아무튼 수제비 그 쫀득한 식감 정말 좋았어요. 저는 묵사발이죠. 묵사발.
0: 아니 밥까지 말아도 진짜 냄비가 들어가는 건데.
1: 묵사발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고른다라면은 전병.
0: 그 전병 되게 네, 맛있죠.
1: 그 속에서 씹히는 그 아삭한 맛 그리고 마른 무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조화롭게 잘 맞았고 겉에 있는 이 전병도
3: 엄청
1: 너무
3: 쫄깃해.
1: 쫄깃하면서 바삭하고
0: 약간 돼지 껍데기 같아.
1: 그렇지 맞아 맞아 그 표현 다 돼지 껍데기.
0: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하려고 했었냐면 이 주방장님의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1: 그렇죠.
0: 이 속이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거 쉽지 않아요.
1: 아마 일반인들 이거 속 다 하려면은 어깨 다 담았어. 어깨 다.
0: 그냥 만든 전병이 아니에요.
1: 네.
0: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와, 여기도 진짜 좀 마을 같죠, 그죠?
1: 그죠? 네. 되게 조용하고 네. 고즈넉한 시골 마을.
0: 아, 작가님. 네. 혹시 이렇게 살다가 혹시 동명이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1: 잘 없어요.
0: 잘 없죠?
1: 제 이름이 발음도 어렵고.
0: 아, 그래. 네. 작가님 성함도 좀 그렇죠. 흔하진 않아요.
1: 맞아요,
0: 그죠?
1: 맞아요.
0: 임자, 운자, 석자, 운석.
1: 네. 네. 네. 별똥별. 아.
0: 네, 저는 이제 이름이 같은 경우는 몇 번 만장인데 사실 제 이름도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1: 그렇죠. 지호라는 이름이 있는데 또 오씨와 같이 결합되는 이름은 잘 못 뽑은 네, 것 같아요.
0: 그래서 뭐 많은 지호들을 몇 보았지만 뭐 박지호, 뭐 신지호 많이 봤는데 오지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정말요?
0: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화순에 이번에 여행 오면서 이곳은 제가

0: 꼭 리드하고 싶다. 그래서 온 곳이 바로 저기 보시면
1: 오
0: 한자
1: 읽고 네네네 오지호 오. 기념관인데요.
0: 네.
1: 와.
0: 아 접니다. 저.
1: 잠깐만 한자는 똑같나요?
0: 네?
1: 한자는 똑같아요?
0: 아니에요.
1: 한자는 달라요. 어쨌든 발음은 똑같네. 네,
0: 제가 그 배우 시작할 때 네. 인터넷에 제 이름 검색하잖아요.
1: 그렇죠.
0: 가장 먼저 떴습니다.
1: 아.
0: 네. 먼저 떴어요. 그래서
1: 영광 검색어에 그때 더 유명하셨구나.
0: 영광 검색어도 아니고 제 이름을 치면 항상 먼저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네.
1: 지금은 이제 먼저 나오겠죠.
0: 제가 나오긴 하는데 아, 살짝 제가 이렇게 아무튼 저 굉장히 좀 약간 긴장되고 좀 떨리는데
1: 그러게
0: 한번 들어보시죠.
1: 예, 안내 좀 해주시죠.
0: 네네. 들어보시죠. 와.
1: 집에 가는 느낌이에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와, 여기 봐. 어휴. 엄청 잘생기셨죠?
1: 그죠? 키도 네. 크고.
2: 네, 와. 오직 화백님이신 거죠?
3: 네, 맞습니다.
2: 네. 아, 그럼 여기에 어떤.
3: 저는 화순군에 소속되어 있는 네. 하계영 부사 강민우라고 합니다.
2: 아, 하계영 부사. 아,
1: 강 선생님?
3: 네네.
2: 사실 동명이인이어가지고 항상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면 화백이시고 굉장히 유명하셨고 서양화가이시고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저는 남양집.
3: 아, 네.
2: 가장 유명 뭐 사과나무.
1: 그렇죠.
2: 요즘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1: 아, 그 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그런 네. 기억이 있어요.
2: 네. 네. 어떤 분이셨어요?
3: 일단 오지호 화백님은 1905년에 이곳 동복에서 12월 달에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아. 학창 시절은 전주에서 보내다가 서울 희문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아, 그때 조금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1세대 우리 인상주의 화가였던 고인홍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아. 아마 그때 당시부터 예술에 눈을 뜨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오지호 선생님의 본명이 오지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본명은 오점수입니다.
1: 개명을 하신 건가요?
0: 아닙니다. 보통 화가들은 필명을 하거나 보통 소설가도 필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시피 오지호 화백님도 필명을 좀 사용했습니다.
1: 그렇구나. 아, 나 자꾸 내 이름이 적혀 있어가지고 나 부담스럽네. 제가 그린 것 같고 왠지
2: 노래가 있잖아요.
1: 에?
2: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 제목이 처해상.
2: 네.
1: 부인신가 보다.
2: 사모님 네,
0: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지호 화백님의 젊은 아내를 그리는 처해상이라는 작품인데요. 1930년대의 화풍과 이념을 극명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예술가들이 인물을 그릴 때 네. 뭐, 어떤 것을 보고 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1: 뭘까?
2: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오화백님의 작업실에서 그린 것 같아요.
0: 네.
2: 여기 옆에 있는 게
3: 여기.
2: 지금 액자가 있고 하니까 그 생활 공간에서 같이 있는 나의 아내 그런 느낌 아니?
1: 모르겠는데요, 근데?
0: 4명만 나타난 게 아니고 4명까지 다 드러나게끔 그렸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가들에게 초상을 의뢰한다면 한 달 정도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분의 성격이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고 내적인 면도 그대로 드러나게끔 그렸어야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저는 그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눈에 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딜 바라보는지 정확히 약간 알 것 같고 이 꽉 입담은 이 입술이 이 처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강단이고
2: 그렇죠. 저도 그래 보였어요.
1: 입술이 그러니까 또 여긴 또 다소곳하고
2: 마냥 부드럽지만 않고 어떤 그 시대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또 다른 작품도 한번 볼까요?
0: 네.

0: 와. 한 자리에서 그 땡볕을 맞아가면서 너무 관찰하고 자꾸 오지오 오지오 하면 네. 우리 한국의 인상주의를 정립시킨 화가라고 하는데요. 그럼 인상주의 화풍이 혹시 화풍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1: 그러니까 어떤 걸 그렸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2: 인상을 쓰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이 그때 그 시절의 그 모습을 그렸을 때 여기가 갖고 있는 이곳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리는 거 아닐까요?
2: 붓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렬한 빛 그 선을 나타내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빛에 투영되는 것들도 같이 표현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0: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상주의 화풍은 이 빛이 바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사물이 변화하잖아요.
2: 네.
0: 그것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그린 그림을 바로 인상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 특징은 비슷한 색끼리 잘 자란 붓터치를 가지고 마치 그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것을 보이게끔 하는 게 바로 인상주의 화풍입니다.
2: 그래서 흔히 왜 점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을 찍어서 그리는 거. 근데 좀 크게 점을 찍어서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3: 그래서 약간 그 시절의 사과밭은 저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의 그 자연 그대로.
0: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은 오지오 화백의 인상주의 화풍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4: 그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0: 네.
2: 그림이 되게 편안하네요, 그냥.
0: 네,
4: 저는 사실 이 작품도 되게 좋아하지만
2: 다른 거 있죠?
4: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작품 좀 보여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4: 그래. 아, 예. 그래요. 이거예요.
2: 그렇죠. 이거죠.
4: 이거요. 아, 이거죠. 이거. 네. 와.
0: 사실 남양집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4: 그렇죠, 다 알죠.
0: 근데 아마 기억은 못했어도 맞습니다.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4: 네.
0: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 이 그림 속에서 화면 안에서 저 작은 소녀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실까요?
2: 따님 딸 아닌가요?
0: 맞습니다.
2: 그죠.
0: 네, 오지오 화백의 둘째 따님인 바로 오금희 양입니다.
4: 아, 그럼 이게 본인 집이신 거죠?
0: 네, 그때 개성에 살고 있었던 본인의 집을 그리 그립니다.
4: 그렇구나.
0: 개성에 있었던 당시 35년부터 44년까지는 그것에 많이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실생활에 대한 것에.
4: 좀 더 둘러볼까요, 그러면?
2: 네.
4: 와, 저기도 예쁜 거 진짜 많다.

0: 봄에도 그리던 오지오 기념관 왔는데 어떠세요?
1: 아, 기분이 약간 묘하기도 하고 좀 설렘 반, 기대 반, 긴장감 반으로 하기 뭔가 방명록 쓰기 전에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고 나니까 좀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 이 내림의 먹취를 하면 안 되겠구나. 오. 그런 생각 가지면서 여기 이렇게 작가님 가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네. 딱 이 걸어오면서 나를 반기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어허, 지호 왔니?
0: 표정이 아, 너무 인자하시네.
1: 그래서 아, 좀 굉장히 잘 왔다. 이번에 화순에 오면서 꼭 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드디어 제가 와가지고 좀 많이 널리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죠? 화순이 숙제가 많습니다.
1: 네, 화순에 숙제가 많아요, 진짜. 화순이 진짜 이게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의외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
0: 그래서 다음 코스로 네. 가볼까요?
1: 아, 가시죠.
0: 네.
1: 선배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 코리아 이니시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0: 추석. One of Korea's biggest traditional holidays is just around the corner. Much like Thanksgiving, it's a special time when the whole family comes together. And of course, there's one thing the celebration simply can't do without. And that's delicious food, lovingly made and shared with everyone. So today, here are two traditional treats that offer a true taste of 추석. Chewy 송편 and sweet 다식. The ingredients are easy to find even outside Korea, and the recipes are simple enough for anyone to follow. So leave it to K-Now, and let's get cooking! Here's where today's 추석 treats will come to life. We've come to a Korean dessert studio in Seoul.
1: 저는 모락모락 한식 디저트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떡이랑 한과를 만든 지는 20년 정도 되었어요.
0: From preparing the ingredients to mastering the techniques, there's plenty to learn today. And first up, the ultimate 추석 favorite, 송편.
1: 송편의 유래는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신라 사람들이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으면서 보름달이 되길 기원하면서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를 만들 수 있다. 약간 그때부터 이제 유래가 전해지는 되게 오래된 떡이에요.
0: With a tradition that goes back generations, today's 송편 will be made the traditional way.
1: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쌀 가루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0: Rice flour is the base of 송편 dough. Simply wash and soak the rice, then grind it nice and fine.
1: 이거는 지금 준비된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반죽을 살짝 익히면 이 반죽이 조금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를 넣기도 모양을 만들기도 조금 편해지거든요.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반죽을 약간 치대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동그랗게 빚어서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살짝 눌러봤을 때 여기가 지금 안 터지고 매끈하잖아요. 그러면 잘 된 반죽이고요. 내가 반죽을 눌렀는데 부셔지거나 여기 이제 금이 가요. 그러면 수분이 모자르니까 물을 조금 더 넣어주셔야 돼요.
0: The dough can be made with plain rice flour or mixed with different ingredients for a splash of color.
1: 이런 재료들이 좀 더 다른 맛과 향을 더 낼 수 있어서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빚는 이유도 있고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본 하얀색 외에도 좀 다른 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0: When it comes to traditional food, the little details really do make all the difference. But with all the time and effort that goes into making dishes like this, why are they becoming popular again with younger generations?
1: 할레니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20대 때보다 지금 20대랑 30대 초반 분들이 훨씬 더 이런 옛 음식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SNS나 이런 걸로 좀 유행을 타는 아이템들을 딱 좀 편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0: Now that the dough is ready, it's time to make the fillings that give 송편 its flavor. From nutty sesame seeds to sweet chestnuts and mung beans, there's plenty of goodness packed inside. Three fillings, each with its own unique flavor. Now, let's get them ready.
1: 깨를 지금 너무 다 으깨면은 저희가 나중에 식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빻고 반 정도는 갈아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0: Finding just the right texture for each ingredient is all part of the fun of making 송편.
1: 담백해요. 담백해서 되게 맛있어요. 조금 나이가 어릴 때는 우리가 단 거 좋으니까 약간 깨소 같은 거 좋아하고 나이가 들면은 이런 녹두소 같은 거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All three fillings are ready, so everyone can pick their favorite. Now, it's finally time to start shaping the 송편.
1: 송편은 이렇게 밤알 크기 정도로 띄어가지고 밥그릇 모양으로 이제 깊숙이 넣어야 내가 소를 듬뿍 넣을 수 있고요. 소를 넣고 숟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서 이 테두리 반죽에 밤이 묻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이 흰 반죽끼리 잘 붙여주세요. 터지면 안 되니까요. 주먹으로 적당히 쥐어서 공기를 빼주고 소랑 반죽이 밀착되게 엄지손가락을 밑에 두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이거를 송편 양 끝에 이렇게 살짝만 쥐어주시면 요거 사이에 선이 살짝 생겨요. 그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까지. 이렇게만 해주면 누구나 좀 편하게 전통 송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0: In no time, the steamer is filled with beautiful half-moon 송편. All that's left is to steam them to perfection.
1: 송편이 찔 때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송편과 송편 간격이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좀 두고서
0: About 20 minutes over high heat. And the moment the lid comes off, a fragrant cloud of pine fills the air, revealing glossy, freshly steamed 송편. Beautiful 송편 in five vibrant colors. Chewy on the outside and packed with sesame, mung bean, and chestnut fillings. A colorful Chuseok spread that's a feast for both the eyes and the taste buds.

0: 그 다식이라고 해요.
1: 다식 mold, using which ingredient goes with which design is all part of the fun. Different ingredients bring different colors and flavors, and that's another part of 다식's charm. Can't find the traditional ingredients? No worries. With easy to find almond flour, 다식 can be made just about anywhere.
2: 이제 황치즈 가루를 넣어 주실 거예요.
1: Now it's time to add the honey that will bring everything together. Gently work the mixture with your fingertips until there are no clumps left.
2: 악수하는 힘으로 이렇게 지었다가 눌렀는데 안 부셔져요 이러면 꿀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된 거를 좀 쳤을 때 이렇게 부셔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1: Now for the highlight of making 다식, pressing in those beautiful patterns.
2: 다식틀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 다식틀 안에 높이가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1: Set the mold to just the right height, then fill it with a prepared mixture.
2: 지금 틀에 이렇게 가득 있는 것 같아도 다식 방망이로 넣고 나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처음에 가루를 넣으실 때 조금 다식 높이에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1: Use the 다식 press to pack the mixture firmly into every corner of the mold.
2: 좀 힘을 주고 오락실에서 게임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이 조이스틱을 돌리듯이 눌러서 살짝 돌려주셔야 얘네가 좀 힘을 받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 그 위에 가득 차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루를 한 번 더 얹어주셔야 돼요. 소복히 얹어놓고는 이 위에를 꾹꾹 눌러주실 거예요. 이렇게.
1: Smooth out the uneven top and make it nice and flat.
2: 우리가 날개를 세웠잖아요. 다시 날개를 옆으로 해준 다음에 얘를 밑으로 쑥 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식이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빼주면 다식 완성입니다.
1: 타다! The hidden pattern comes out crisp and clear. Wow! Just look at all those colorful, beautifully patterned 다식 filling the table. Add a warm cup of tea, and everything's ready for the perfect Korean dessert experience.
2: It's 추석인데요. 명절을 맞아서 한국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선물하면서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술은 쉽게 생각하면 지금의 마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나 기술들이 펼쳐져 있는 연희를 환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마술을 해왔는데요. 중3 때 제 친구가 제 눈앞에서

0: 실제로 카드 맛으로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발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직접 그 마술들을 좀 찾아보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마술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때는 연미복을 입고 부채 마술을 해왔는데 그걸 본 이제 심사위원분께서 아, 이 부채라는 오브제와 연미복 그 의상과는 이게 매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그 연미복을 입지 말고 한복이라든지 이런 좀 소재와 어울리는 의상을 입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상과 모든 오브제들을 한국적으로 바꾸면서 우리나라 전통 마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옛날 고서나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연구와 복원 재창작을 거쳐오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1: 저는 원래는 배우 활동을 했고 연극영화과를 졸업해서 이제 쭉 배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술사들에게 연기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기 선생님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매직 드라마 형식으로 이제 마술 극을 이제 대학로에서 올리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술을 조금씩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0: 저희가 공연을 올린 그 작품은 이제 화우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4월에 봄이 되면은 이제 꽃이 흩날리면 이제 그걸 꽃비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좀 상상하면서 저희가 그때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창작해가지고 이제 마술이랑 함께해서 매직 드라마라는 타이틀로 화우라는 작품을 했고.

한술극단 담은요, 일단 담이라는 그 명칭은 시그니처 그 액트에 항아리가 주된 그런 소재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항아리 담자의 의미도 있고, 담자가 되게 저희와 맞는 지점이 많은 한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야기담, 항아리담, 뭐 아름다울담, 뭐 이런 게 많으니까 담자라는 게 너무 내 마음에 들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환술극단 담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0: 마당극 형식으로 이렇게 진짜 저작거리처럼 말하면서 하는 또 거리 공연 형식의 또 공연이 있고요.
1: 그 저작거리에서 하는 걸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실제 이제 풍물 하시는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과 이제 그 라이브 음악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해가지고 정말 실제 예전에 놀이패처럼 이렇게 놀이패처럼 해가지고 만든 공연 뭐 전통마술극 환희라는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0: 같은 경우도 매직 드라마 하우처럼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객들이 그런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11년째, 결혼 11년째지만 계속 첫사랑인 듯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맛을 보통은 한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해도 한 명은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로만 하지,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듀오 마술사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하게 되면 장점은
1: 둘이서 한 시간 공연을 소화할 수 있다?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도 할수 있고 혼자 할수 있고 혼자 하는 동안 준비해서 또 무언가 또 다른 무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없는 시간에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무대가 다양하게 많고, 그래서 둘이서 한 시간 넘는 공연도 충분히 할수 있어서.
0: 많은 마술들을 이제 조금 호흡을 맞춰가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1: 그리고 이제 무대마다 할수 있는 제약이 있는 무대가 있는데, 그것 또한 둘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조금 다양한 걸 가지고 와서 할수 있어서 거의 많은 무대를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게 둘의 장점이 아닐까.
2: 왕영합니다. 오, 사우스코리아 오리엔트 마직 덤.
0: 독일의 뉴커머쇼 축제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버라이어티한 종목들, 뭐 서커스, 마술, 뭐 아크로바틱, 저글링 등 모든 기회 중에 독일에서 공연한 적이 없던 아티스트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독일에서 공연을 할수 있게 기회를 주는 그런 큰 공연이자 축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이번에 독일에서 공연했던
0: 화수분이라는 작품은 쉽게 말하면 무에서 유, 그리고 뭐 신명에서 풍요로 가는 길이 큰 주제인데요. 그래서 무대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빈 무대에서 저희가 뭐 꽃도 만들어내고, 먹을 거, 뭐 과일 한 바구니도 만들어내고, 우산도 나오고, 그 아무것도 없는 빈통에서 뭔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네, 그런 형식의 이제 마술
1: 받은 상은 서커스 롱칼리라는 상인데, 거기서 말씀하신 건 저희 관객과 함께 하는 호흡이 너무 좋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제 여유를 한번 잠깐 주기도 하고, 그리고 관객과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잠깐 컨택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이나마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좀잘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저희도 즐겁게 공연했습니다.

0: 친구들이 저희를 이제 뭐 예전에 사라졌던 어떤 한수를 이제 지금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창작해서 아 지금 이게 뭐 이 시대의 환술이구나 라는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1: 사람들이 항상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너무나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0: 영목 엄마!
1: 도리야, 빨리 와, 배고파.
0: 영목 엄마!
2: 자기 나이에 맞는 영화를 극장 안에서 함께 본다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0: K-Story brings you the short-form drama My Father's Table this Chuseok. Based on an original webtoon by the creator Korita, it was produced as short-form episodes lasting around 2 minutes each. It received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audiences at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leading to theatrical screenings and a commercial theater chain, a major breakthrough for a vertical format work. It was directed by Lee Junik, known for the feature film The King and the Clown. Talented actors fill out the cast. Jung Jin-young, Lee Jung-eun, and Byun Yo-han warmly portray a family resolving the issues they face.
1: 요리 백진주. 요리를 못하게 된 병이죠.
2: 까지 끼는 요리.
3: 결정 10점 쌓이면 이혼이에요. 지금 40년 밥상 차려드렸는데 아버님한테 복수하고 싶으시겠죠?
4: 그냥 배달 시켜요.
5: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6: 싫다.
3: 나 누군가의 밥이 아니다.
0: 여기. Shall we watch My Father's Table together? Since the start of their marriage, Hang has been quite the critic at the family table. He is very expressive about how he feels about his meals. Uh-oh. He's not going to let this just pass. Thankfully, Sunae's cooking skills evolve day by day so that most home-cooked meals pass without complaint from Hang. That also means that Sunae spends many hours tied up in the kitchen. So, on just another ordinary day.
3: Hey, 여보.
7: 어디야?
3: 장 보러 나왔어요.
0: Hang calls her to pester her about his next meal.
3: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그냥 점심만 대충 차려 드세요.
7: 찌개 없이 밥 못 먹는 거 알잖아. 빨리 와서 된장찌개 끓여줘.
0: What now? Just then, she blacks out.
7: 여보, 엄마!
3: 오셨어요?
0: Well, at least it didn't turn out worse.
3: 모르겠어요.
0: She get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nd returns home.
2: 오범증이 다 됐는데 밥 먹으란 소리가 없어? 명목 엄마, 밥!
0: But there's something not quite right with Sunae.
2: 컴컴한 데서 뭐해?
3: 된장찌개요. 그 어떻게 끓였는지 생각이 안 나.
2: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3: 냄비만 봐도 어지럽고요.
2: 여보!
1: 요리 백지증입니다. 요리 백지증. 안순애님은 요리를 못하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0: It's a shocking situation for Hang.
2: 그게 말이 되나? 아니 그럼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1: 보통 이런 증세는 일시적이니까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2: 잠깐. 그럼 그동안 내 밥은?
0: So their household faces a change.
1: Hang
0: enters the kitchen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3: 요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2: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0: But it can't be all that easy, can it? It's one problem after another.
3: 아직이에요? 아, 배고픈데.
2: 아, 좀 진득하게 기다려. 답해서.
0: He faces a complaint that he has voiced many times. He finally manages to get the meal ready.
2: 뭐 보기보다 괜찮지?
3: 보기보다 별론데요.
0: The tables are turned.
3: 멸치 육수를 못 내면은 다시 따라도 넣지. 이거 된장찌개 아니에요.
2: 말이 너무 심하네. 아무리 맛이 없다 해도 내가 당신 위해서 고생해서 만든 음식이야.
3: 너무해.
0: And Sunae is not about to 고생해요. go easy on him.
3: 나는 애 둘 없고 끌고 시장 가서 콩 사다가 메주담 가서 된장 만들어 가지고 찌개 끓였어요. 40년 동안.
0: And another thing.
3: 오늘 요리는 벌점이에요.
2: 벌점?
3: 앞으로 당신 만든 요리가 맛있으면 칭찬,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드릴게요. 벌점 10점 쌓이면 그때는 우리 끝이에요.
2: 끝이라니?
3: 벌점 10점이면은 이혼합시다.
2: 참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누구 협박해? 누가 이혼하자면 무서워할까 봐.
6: He talks big, but he seems quite flustered. From that day on, he enters cooking purgatory. Today's menu is a fluffy 계란찜 steamed egg dish. However,

0: What does he resort to doing? He switches in delivery food. Will Sune notice?
1: 어때?
2: 아, 괜찮네요.
1: 배달 음식 구별도 못하잖아. 괜히 그동안 힘들게 요리했네. 앞으로는 그냥 싹 다 배달로.
0: Uh-oh. Just then.
3: 여보! 여보!
4: 배달 음식이 난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니까 신체에서 그런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0: So home-cooked meals are mandatory.
1: 우리 며느리가
0: This time their daughter-in-law cooks. Her cooking looks... Surely she deserves a penalty. But, hey, what?
2: 아우, 잘 먹었다.
1: 왜? 아니, 대체 왜?
0: Hang takes it personally and stays up late to cook his pièce de résistance.
1: 어때?
2: 싱거워요.
1: 너무하네. 밤새 잠 설쳐가면서 끓인 건데.
0: What? 뭐 솔직히... More penalty points?
2: 먹을만해요. 그래서 오늘 곰탕은 칭찬 드릴게요.
1: 칭찬을 준다고?
0: Oh, he gets a compliment.
5: 칭찬을 다 받네, 칭찬을 받아.
2: 오늘 저녁은...
5: 아이, 가을엔 도토리 먹이지.
2: 오늘 저녁은 짜장면으로 하죠.
0: Hung continues to cook up a storm. Just what did the compliments really add up to? And will Hung be able to save his marriage? A story that is not unlike our own. This is My Father's Table. Let's hear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Director Lee Jun-hyuk took on the challenge of creating short-form vertical screen content for the first time.
6: 가로 영화만 14편 찍고 세로 영화를 처음 찍었는데 가로인지 세로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느꼈고요. 세로로 보면서 인물 하나하나 내면을 아주 깊숙이 엿보는 듯한 그런 게 가로에서보다는 훨씬 더 내밀하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가로보다 세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Infused with director's signature warmth, a family drama was created that stands apart from typical short-form contents.
6: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쇼폼으로 좀 확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쇼폼을 접근하지 않았던 관객들도 쇼폼을 즐길 수 있게끔.
0: Actor Jung Jin-young, who plays the husband and father, Hung, he says he was captivated by the power of the story.
1: 네 번 읽어보니 야,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제작비가 큰 그런 작품은 아니었고 태생 자체가 그런데 굉장히 행복하게 찍었습니다. 감독님과 또 정은 씨를 비롯한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오밀조밀한 그 산꼭대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철거 직전의 동네거든요. 거기서 행복하게 한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0: It was Chung's first go at short-form content.
1: 쇼폼의 연기법이라고 AI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있더라고요.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영화 연기법, 쇼폼 연기법 구분해서 있던데 저는 사실 배우로서는 딱히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0: After long years of being responsible for her family's meal, Sune is a wife who suddenly hands over the kitchen duties to her husband. Actress Lee Jung-un brings the character to life.
7: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들어서 밥을 하기 너무 싫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버지도 삼시세끼를 꼭 집에서만 드세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좀 힌트가 많이 되고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집에서 밥은 꼭 해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던지는 역할이라는 건 정말 흥미롭고 재밌다. 좀 약올리는 맛이 있어서 저도 새삼스럽게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A short format, heartwarming storyline, something audiences can identify with. It is the short form drama, My Father's Table. The character case story zooms in on My Father's Table.
1: 오밤중이 다 됐는데 밥 먹으란 소리가 없어? 명복 엄마, 밥!
0: For 40 years, the ruler of the household, Anna Terrence, at the dinner table, however...
8: 요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1: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0: Now a novice cook who struggles to get meals ready...

0: husband and father, Han. Actor Jung Jin-young plays the role. He portrays the evolving inner world of Han, who is making meals for the very first time in a manner that is both humorous and deeply nuanced.
1: 나이도 그렇고 늙은 부부의 모습도 그렇고 그들이 느끼는 사랑과 젊음에 대한 아련한 향수 같은 것 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이어서 일부러 막 내가 모르는 걸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습니다.
0: Look forward to a masterful performance that is both moving and funny. This is the Legend Snack original short-form drama, My Father's Table.

한국 판소리 수군가를 일컬로 만든 건데요.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라가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가지고 오는 내용이 담긴 작품입니다.

0: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마 대왕님을 위한 특별 요리를 대령하라.
1: 오늘의 특별 요리 대령합니다.
2: 가지 셰프, 오늘의 특별 요리는 무엇인가요?
1: 오늘 준비한 특별 요리는 해삼들이 보내온 바다 이끼와 싱싱 해초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플랑크톤 케이크.

한국에 있는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이라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걸 뮤지컬화시켜 병에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 간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육지동물과 해양동물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 각자의 귀여운 매력들이 있고 풍성한 음악과 귀여운 스토리와 그리고 다양한 색감들을 이용한 이런 아름다운 무대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족 뮤지컬은 관객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음악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가사를 불렀을 때 조금 반복적으로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멜로디들을 일단은 많이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모티브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언더스코어에서도 음악을 계속 그 테마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기다려라 토끼야. 내가 널 만나러 간다. 자 이제 갑니다. 대왕님 위해서.
1: 저는 줄행거를 좀 발레에 조금 접목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부드럽고 우아하고 유연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발레에서 많이 차용을 해와서 이 자라라는 해양동물의 어떤 유연함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육지에서 이렇게 미끄러진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배우로서 좀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라같이 걸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한 도전적인 걸 안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인물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2: 이제 해마대왕은 음식을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점점 말을 더듬을 것이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 바다 궁전은 나 마법 문어가 다스리는 어둠의 궁전이 될 것이다. 상어대장도 머리 숙여 인사하고.
3: 아무래도 가족 뮤지컬이다 보니까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 관객들도 이제 같이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뮤지컬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판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인 사운드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4: 와, 육지에는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정말 많아. 빨리 토끼를 찾으러 가야겠는데 어떡하지? 자기 잠깐만!
5: 아, 깜짝이야! 넌 누구야? 처음 보는 동물인데? 네 발로 다니는데 몸에 털이 하나도 없네. 너 육지 동물 맞아?
4: 난 자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5: 자라라고? 오, 재밌다 너. 난 까치봉 알림이 다람쥐야.
4: 토끼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토끼를 만날 수가 있어?
5: 토끼? 여기서 기다려. 동물 회의가 열리니까 곧 나타날 거야.
4: 고마워 다람쥐. 우와!

0: 한 18곡 정도 되거든요. 그 곡들이 가진 기승전결, 그리고 강약, 그리고 템포, 그리고 그걸 끌고 가는 스토리, 그 모든 것이 이제 힘을 합쳐 어린 관객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테마의 반복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처음 본 뮤지컬이지만 그게 중독적으로 본인이 또 알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또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내가 보기엔 자라가 왜 이 산속에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
2: 위험하니까 귀 쫑긋 세우고 정신 차려. 자라 말에 넘어가면 안 돼.
3: 걱정하지 마. 나 토끼야. 안녕.
4: 토끼야.
3: 왜?
4: 늦었지만 바다궁전 별주부 자라 정식으로 인사할게. 육지에서 가장 총명하고 용감한 토끼를 만나 영광이야.
3: 대놓고 칭찬을 하니까 쑥스럽네.
4: 토끼야, 육지에는 없는 신비한 것들이 가득한 우리 궁전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같이 갈래?
3: 뭐? 바다 궁전에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4: 아이, 그럼 보석 궁전에 있는 푸른 해초를 한입 베어물면 토끼의 털은 비단처럼 고아질 거야. 넌 그저 그 맛있는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돼.
3: 정말 내 털이 고아지는 맛있는 해초가 있다고?
4: 아이, 그럼! 그리고 넌
5: 토끼를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바다궁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언변, 언수를 통해서 토끼와 티키타카하는 장면에서 그런 매력들이 많이 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같이 재미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멋진 곳을 함께 여행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티키타카의 재미들이 좀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바다궁전에 온 것을

0: 합니다.
1: 그래, 선물은 가져왔느냐?
0: 선물이요? 무슨 선물?
2: 아직 모르나 봅니다.
0: 뭘 몰라요? 자라야,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토끼야. 멋진 토끼야.
3: 네.
0: 이제 너의 간을 내놔라.
3: 무슨 간?
0: 토끼야, 혹시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간 아니니?
3: 이거요? 이거 당근인데?
4: 당근?
0: 다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자라야, 너 빨리 말 좀 해봐.
2: 예, 당근이 맞습니다.
0: 네, 이거 당근 맞아요. 근데 제 간은 왜요?
5: 잠깐!
6: 해마 대왕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셔서
5: 기운이 없으시고!
7: 말을 더다다다 더듬으신다.
0: 그런데요?
6: 그 병에는 토끼의 간이 제일 잘 듣는다고 해서 자라가 널 데려온 것이다.
0: 잠깐만요. 그러니까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약이 필요한데.
8: 마음의 힐링을 또 느끼고 싶은 어른들,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쭈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Let's go! Simply K-Pop!
1: Hello everyone! I am Simply K-Pop's MC, Alan McCravity.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imply K-Pop MC, Gravity 오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Welcome to all the K-pop fans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for attending our ball today.
2: 네, 이렇게 궁전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 네,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앨런 형, 오늘 대체 무슨 연애예요?
1: You didn't know? It's the birthday ball for the prince.
2: 허허, 왕자님? 왕자님이 그게 누군데요?
1: Obviously. It's me.
0: Oh, wow. You know my birthday is in 2 days, right?
2: 아, 그렇죠. 뭐 조금 너무 뻔뻔한 감이 없지 않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앨런 형.
0: Thank you, thank
2: 좋습니다.
0: you.
2: 좋습니다.
0: I am loving the vibe today. The glowing spotlight. The loving gaze from our fans. Doesn't it really feel like a royal ball?
2: 맞습니다. 또 이렇게 로맨틱한 의상까지 차려입으니까 진짜 로맨틱 판타지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0: That's right. Today, Simply K-pop will win over your hearts with performances that are dazzling like a royal ball.
2: 네, 때론 설레게, 때론 짜릿하게 제대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All you need to do is sit back and relax.
2: 자, 그럼 오늘 가장 눈부시게 빛날 첫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Hey, don't you feel extra giddy today?
1: Uh-huh.
0: The spring season weather is amazing. I feel like I could fly.
1: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 같은 날씨가 오히려 약간 어렵더라고요.
0: 네. What do you mean it's confusing?
1: 거리만 봐도 약간 그 계절을 잘 모르겠어요. 요새 좀 패딩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반팔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약간 완전 패션 대혼돈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0: You're right. But that's why it's fun to look at a variety of styles, right?
1: 네, 맞습니다. 오늘 심플 캐퍼도 딱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버라이어티한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0: Wow, then let's introduce them right now.
1: 네, 핫한 존재감의 그룹 Keep It Up과 글로벌 밴드 Hot Wave까지 뮤직 스타트!

0: 네,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Shall we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0: 네, 봄 하면은 바로 이분들이죠. 바로 청초한 비주얼의 이프아이 분들입니다. Welcome.
1: Welcome, welcome. Hello, if I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3: 안녕하세요, 이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헤이지 데이지 제목부터 봄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2: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는요 이지리스팅 팝 트랙인데요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렘을 헤이지에 수줍지만 당당한 진심을 데이지 꽃에 비유한 곡입니다.
1: Wow, well, we'd love to get to know your styling concept this time around as well.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0: Hi.
4: Hi.
1: Hello. Can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My name is Caroline and I'm from France. I'm so happy to be here today.
1: Bonjour, wow. Caroline. Wow. Do you have a question for If I as well?
4: First, I'm curious about today's outfit concept.
5: 오늘의 옷차림 컨셉 궁금합니다.
0: 오늘의 착장 컨셉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착장의 컨셉은요. 부드러운 소재에 이런 거친 무드를 추가해 순수함과 또 거친 감성을 동시에 표현해 보려고 한 옷인데요. 저희 이번 앨범 As If에 맞게 애매모호한 감정을 표현한 컨셉입니다.
1: Nice.
4: All right.
1: We hear you have another question.
4: Is there any outfit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in the future?
5: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컨셉 있을까요?
2: 네, 저는 샤랄라한 청순한 느낌의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번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에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 활동에서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 Yes. So she said she would love to try like a clean, a more elegant type concept.
4: Oh, yeah, okay.
1: All right, last question.
4: Before my final question, Keija, your hair tying choreography went viral last time. So could you show us a little bit of it today, please?
2: Okay.
1: Okay.
6: 오. 준비.
1: 아, beautiful.
0: 좋았습니다.
1: All right. How did you like it?
4: It was so pretty. So awesome.
1: All right. Go ahead with your final question.
4: For Keija, I'm curious what kind of item you would like to try next. As for the other members, is there any hair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Please let us know.
2: 네, 제가 머리 묶는 퍼포먼스로 하다 보니까 곱창 머리끈이나 이런 헤어 포인트들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활동부터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So for Keija herself, she would like to try a more various type of hair styling. And 그리고 멤버분들은 다른 멤버분들을 또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 컨셉 있을까요?
6: 네, 제가 이번 사실 자켓 촬영할 때 단발로 나타났었는데요. 저희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번 활동 때 단발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Alright, so she said she would like to try a shortcut, so please look forward to that. Alright, any final words for If I?
4: Thank you so much for your hard work and I'm so happy for the new comeback. Thank you.
1: Thank you.
0: 네, 해외 팬 캐롤라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프아이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전 세계 팬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이프아이, thank you for always supporting us, and we worked very hard on this stage. So please looking forward to it. Thank you, love you, bye.
0: Alright, here is the next generation performance idol, If I, performing Hazy Daisy.
7: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0: 네! Okay, then, music start!

0: Imagine if this country were a constitutional monarchy,
1: uh-huh.
0: and you were the prince. What do you think that would be like?
1: Oh, 갑자기요? 허허. 아이돌 가수였던 내가 알고 보니 원진대군? 상상만 해도 벌써 약간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2: 좀 내리세요.
1: 좀 내리도록. 오케이, 오케이.
0: 장난이고요.
1: 네네네.
0: Don't you think it matches perfectly with our vibe today?
1: 아하, 인정. 근데 특히 오늘 앨런 형은 약간 의상부터 벌써 약간 황태자 재질입니다. 어허.
0: Your Highness, join me, Prince Alan, as we lead this show with class and poise.
1: 어허, poise? 오케이, 그러면 한번 교양 있게 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0: And then allow me to introduce the next performers who will light up the stage with radiant presence.
3: 네, 오늘 심플리 K-POP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스페셜한 분들입니다.
0: The brilliant artists to win over your eyes and ears, Jay Chang, Lee Sen-eul. Close your eyes. Music starts.

0: Something here catches people's eyes. It is a cetacean. In the blue sea of Jeju Island live the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 And in the water, he is with the dolphins. No one in South Korea has done more underwater filming than him. For 41 years, Kim Dong-sik, the 8K underwater cinematographer, has spent most of his time underwater.
1: Doing underwater camera work is very demanding. It's exhausting. And Dong-sik's very technical. He's a lovely man. He's got a great sense of humor.
0: For countless days and in countless locations, he documented the depths of the ocean. Traveling the world's seas, he met all different kinds of strange and marvelous marine life forms. He studied the fish he met all the time while filming, eventually getting a doctorate in science. He was also the first person in Korea to compile an illustrated guide of fish of Tokto Island. Even for a veteran with award-winning skills, whales were something on a completely different dimension.
2: 제가 지금까지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 했어요. 2007년도 하와이에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난 거지. 혹동고래가 쫙 오는데 이게 그거 보는 순간 있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 와,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냥 오는 자체만 해도 가슴이 둥닥둥닥 뛰고 막 그 자체가 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처음 만난 고래잖아요.
0: And this man cannot stop himself from filming every whale he sees. He has documented the natural world for nearly 30 years. Meet Im Won-ho, the 8K cinematographer.
3: 저 같은 경우는 17년도였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남극을 갔는데 헬기 타가지고 해안가 조사를 나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었어요.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바다하고 얼음만 얼어 있는 그 경계면을 이제 갖고 딱 봤는데 푹 하고 올라온 거예요. 범고래가. 범고래는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고 지금도 그 냄새까지도 기억이 나. 아니 그러니까 딱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다가왔다 그래야 되나?
0: Once they come into his heart, he follows them to the edge of the world. When penguins build a nest in his heart, he visited the Antarctic a whopping 11 times.
1: Juan, who's a fantastic cameraman, so good with the drone as well. He's just bringing beautiful images of the natural world. He's got a very gentle, very funny side as well.
0: Im Won-ho is also one of the people who have peeked most often into the secret of the universe, hidden in the earth and the sky. However, he has never met a subject as extraordinary as the whale, he says.
3: 고래는
4: 다른 동물에 비해 가지고
3: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른데 나는 그들을 동물로 봤는데 어? 실제 대면해 보면 이들은 동물이 아니야. 이 어떤 그 신과 같은 존재를 내가 대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아, 애들이 진짜 보통 애들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으며, 어? 항상 압도가 돼요. 일반인들도 참 그걸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제가 수중 촬영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물속에서 가장 큰 동물, 그리고 또 인간과 닮은 포유류를 찍고 싶은 거예요. 진짜 혹동고래 같은 거는 맑은 물에서 딱 스케치만 해도 감동이에요. 그런 걸 나는 진짜 시청자들한테 8K 카메라로 잘 찍어서 내가 느꼈던 그 감동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이제 제 꿈이죠.
0: To bring the marvelous world of whales to the audience, veteran cinematographers who have filmed whales most often in Korea joined forces with the crew of the SBS special Whales and I.

0: 통가 쪽에 오는 고래들을 이렇게 통가 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폭동 고래들이 번식을 위해 가지고 항상 이 철에 이쪽으로 몰려들어요.
1: What other mysteries is the Tonga tribe harboring?
2: 자, 배차가 간다.
1: There is no magic formula for finding whales. We scan the ocean as carefully as we can when...
3: 아, 저쪽인가?
1: After a lengthy two-month journey, this female humpback has just arrived at Tonga, all the way from the Antarctic.

0: is being pursued by four males. What is going on?
1: 다섯 마리야 전부.
2: 엄청 섞는데?
1: 다른 애들이 또 들어오면 이거는 진짜 전쟁이야 전쟁.
3: 히트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숙한 수컷들이 암컷을 발견했을 때 경쟁적으로 암컷을 뒤쫓으면서 벌어지는 그 레이스를 말해요.
0: 그

0: 이거는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교감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1: They face each other, exchange glances, and step by step, they mimic each other's moves.

0: 글쎄 아마 다큐멘터리의 최고의 사실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젊은 남녀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서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너무 황홀했어. 기분도 되게 좋았고.
1: They move delicately as if they are treading carefully, but they look so tender.

0: it was born recently, its coloration is distinctly different from its mother's. It has to breathe more often because its lungs are small, but it breathes on its own quite well. The clingy baby never leaves its mother's side unless it has to go up to breathe.
1: 새끼가 한 2-3일 요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늘 보는 제주도 남방 큰 돌고래보다 작게 보였어요. BBC나 뭐 내셔널 제로에도 이렇게 작은 새끼는 다큐멘터리에서 내가 본 적은 없어요.
2: 나도 그거는 처음 보는 거야. 그 새끼를 그런 새끼를 본 거는 이번에 처음이고 처음 촬영한 거예요. 색빛이 아주 어린 새끼가 바로 옆에 딱 등 옆에 붙어가지고 어미랑 같이 있는 중인데.

0: They seem to discuss something among themselves. Then they turn slowly, put their heads together, and begin to vocalize in unison. Like a choir building a harmony, they are singing solemnly.
1: 혹동물의 네 마리가 노래를 연습 많이 하는 합창단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성악 같은 되게 맑고 고운 목소리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 공연. 그래서 이거는 혹동물의 노래 부를 때는 그거는 직접 들어보야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혹동물의 그 노래는 늘 새로워요.
0: One member of the humpback quartet comes toward Tongshik and swims by his side lovingly.

안녕하세요. 밴드 위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잘 들리세요? 네.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음악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으로. 하여튼 저희는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로 음악하고 있는 유인원이라고 하고요. 사회란 야생에서 살아가고 또 노래하고 하는 모습이 유인원 같아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이키델릭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에코 페이저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작업실을 차렸거든요. 작업실을 차렸는데 놀러 오세요. 아, 그죠. 아무튼 그 공간이 되게 저희 작업실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도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합주를. 근데 오늘 처음으로 관객분들을 이제 앞으로 안 보고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분들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씩 뒤에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곡은 EOP라는 저희 첫 번째 EP 쌈사라의 수록곡 중 하나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마하옴이라는 곡인데 저희가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선공개 싱글로 가장 먼저 냈던 저희의 이름으로 유인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나왔던 음원인데요. 뭔가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웅이 돼서 스스로 헤쳐나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하옴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어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 앞으로 공연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런 팀이라고 오늘 보여드리고 갔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곡은 저희 음악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실 수 있죠?
1: 네.
0: 좋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율동이고요. 하나는 떼창인데 바로 너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너 할 때 이게 삿대질을 할 거예요. 그럼 저희를 향해서 이게 삿대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우 하면은 AAA만 외주시면 되거든요. 정말 쉽죠?
1: 네.
0: 한번 연습해볼까요?

0: 감사합니다. 유인원이었습니다.
1: 그리고 I'm Live 함께 외쳐볼까요? 유인원과 함께했습니다. I'm Live! 소리 질러!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0: 오늘은 사실은 섭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먹친구 힌트입니다.
1: 아, 오늘도 바로 만났나요, 먹친구를?
0: 바로 만납니다. 왜냐면 워낙에 좀 모시기 힘든 분이기 때문에 두 끼만 먹여 보낼 수가 없어요.
1: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은?
0: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1: 분들?
0: 무려 세 명입니다.
1: 세 명?
0: 많이 뽑아 먹어야 돼, 우리가.
1: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은?
0: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2: 돌다리 근처까지 왔는데
3: 떨립니다.
4: 어떻게 같이 놀래킬 거야?
2: 네? 들어가가지고?
4: 놀래킬 거야.
2: 좋아요, 좋아요.
1: 빨리 가야겠다.
5: 무명에서 전설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무명전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너무 반가워요.
3: 오늘 이 밤 그대로 흔들어.
0: 야.
4: 하루야.
5: 예.
4: 하루야 가져가라.
5: 예.
6: 요런 알바생 있으면은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7: 대박이지.
6: 공연을 혹시 그 받아놓고 밥을 안 주고 하나요?
7: 머리에 짜장 묻혀서.
3: 하나만 나는 너 잊을 수가 영원히.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명전설 탑3입니다.
9: 이분들은 나보다 네가 더 많이 할 거야.
8: 여기까지 가자.
6: 어? 뭐야? 어? 뭐야? 아.
0: 둘, 셋! 안녕하세요! 무명전설 탑3입니다! 무명전설 탑3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계십니까?
9: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0: 아, 안녕하세요. 진짜 바쁘실 텐데?
9: 저 진짜 바빠요.
0: 제가 잘 봤죠. 예. 네.
8: 보셨어요?
0: 봤어요? 장모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최근에 그 결승전을 같이 봤어요.
8: 와, 진짜요?
9: 얘 이름 뭐예요?
0: 하루 씨.
9: 얘는
0: 성리 씨.
9: 얘는
0: 한별 씨.
9: 오!
0: 레드 애플.
8: 오! 오, 진짜 대박.
9: 아니, 저 프로그램 출연자를 나보다 많이 하는 건 처음이야.
0: 처음으로 안 해, 처음으로. 와.
9: 일단은 세 분 다 공복이죠.
8: 네.
10: 네, 아 공복입니다.
9: 갑시다.
0: 제가 아, 좋아하실 거예요.
11: 어머니들 좀 그래도 반겨주시면 좋겠다.
6: 그러게. 무명전설 나오실 때 되게 반가웠어요. 어? 아는 사람인데 생각된 거예요. 전 무슨 방송에서 본 줄 알았는데 네. 프로듀서에 나오셨거든요.
9: 몇 편에?
10: 그 나야나 시즌 때 나왔습니다.
6: 네. 꽤 높게 가지 않았어요? 20몇 등?
10: 아니, 높게는 못 갔었고 40몇 등으로 이제 방출 경연을 총 6번 나갔었는데
9: 뭐 했어요?
10: 프로듀스 101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9: 나야나?
10: 맞아요. 그리고 20년도에 제가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트로트로 전향을 해서 MBN 보이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
9: 보이스트롯? 거기서?
10: 거기서는 중결승에서 이제 집을 갔었고 그다음에 MBN 또 보이스킹 나갔다가 그다음이 이제 옆에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시즌 2, 시즌 2에 그리고 현역가왕 2를 나갔었어요. 그때도 이제 조금 본선 3차 때쯤에 이제 떨어지게 됐었는데
0: 와 대단하다.
10: 그때는 5번을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0: 네.
10: 이제 너무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저에 대한 이제 운명도 이제 실감을 하고 아 이제 안 해야겠다 그냥 난 여기까지인 것부터 하고 이제 안 하고 있었다가 무명전설 딱 그 지원 공고를 보고 예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면 진짜 포기하다 진짜 포기한다
9: 마지막이다
10: 예 네, 마지막이다
0: 진짜 7.8기네 진짜 와

0: 7.8기라고 이렇게 많이 예, 많이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니까.
1: 근데 7.8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우승을 해버렸어.
0: 결과가 너무 아직도 사실 좀 신기하고
2: 대단하다.
0: 실감이 잘 안 납니다.
1: 그럼 이제 하루는 어떻게 지원하게 된 거예요? 네. 무명이 길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3: 네. 이제 오디션도 이번에 무명연설이 처음 나간

0: 성미랑 너무 비교된다.
1: 스토리가 와. 몇 살이시죠?
2: 저 이제 24살입니다.
3: 애기야, 애기.
1: 24살이면 2003년생?
2: 네, 네.
1: 그럼 진짜 아들뻘이네요.
3: 아들. 어. 아빠라 불러.
0: 지금 시각이 4시 45분이에요. 지금 가는 집이 5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오.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 런을 해야 돼요. 끝나자마자 들어가라. 아. 그 정도 인기가 많은 집인데. 와. 아귀탕 좋아합니까?
1: 오, 아귀찜은 먹어봤어요?
2: 안 먹어봤어요.
1: 아귀탕은 안 먹어봤습니다.
0: 아귀의 내장을 탕으로 먹는 거죠. 오. 오. 오.

0: 하루는 정말 안 좋아할 것 같긴 해요.
1: 어? 왜?
0: 어리잖아.
2: 아니에요. 저 애늙은이라는.
0: 이제 이 하루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생각하면 네. 이런 것도 먹어봐야 돼.
1: 아버지처럼 잔소리가 많으시네요.
3: 목소리가 쉬니까 더 아빠가.
0: 음악이 키워야죠.
4: 오동동 후.
3: 와 아니 와.
1: 뭐야?
4: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3: 와 아니 와.
1: 뭐야?
4: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5: 잘 괜찮죠?
4: 완전 맛집이다.
3: 여기. 아기 사진 있어.
1: 뭐야?
3: 야 아기 사진.
0: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관련분들께서 나왔습니다. 우리 무명전설의 1등이든 3등.
6: 아 진짜? 네. 아니 우리 촬영 안 하는데 어쩌지? 우리 집은 밖에 외국 사람들이 너무 더 와버리면 단골 고객들이 못 드셔요.
1: 와.
6: 단골 고객을 위해서 반장님께서 애초에 방송 촬영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맞는데.
4: 서울에서 왔어요.
6: 미안한데 방송 촬영을 안 해요. 어떡하지?
4: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4: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잖아요.
1: 시간을 넘어서 가셨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어.
6: 내가 성시경은 오케이 한다 했는데.
4: 다시 못 보는 너 남의 사람인 너 견디기에 지칠 것만 같던 이별의 그
0: 잘한다.
6: 우리 많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방송을
0: 보러 가자.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강요해도 아닌 것 같고. 네. 다음에 개인적으로 올게요.
1: 네네. 네.
0: 미안해.
1: 이해가 되긴 합니다.
6: 네. 미안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예.
1: 감사합니다.
6: 미안합니다.
3: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4: 따로 오겠습니다.
3: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7: 아니, 이거 진짜 찐이구나. 와. 좀 충격이야, 나 지금.
1: 아구탕 좋아하는데.
4: 그럼 우리 어디로?
0: 자, 우리가 삐안이 있습니다.
1: 삐안.
7: 네.
0: 요 집이 안 될 때 대비해서 또 제가 생각해낸 집이 있어요. 여기는 낙지전골을 팔아요.
1: 낙지전골 좋아합니까? 너무 좋아해요.
0: 뭐 다 좋대.
1: 아, 전 진짜 먹고라서.
0: 먹고.
4: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구보다 낙지가 더
7: 없어서 못 먹습니다, 낙지.
0: 그래요?
7: 보양식.
0: 그래, 하루 끝이라다.

0: 선생님. 네. 네. 문명전설. 가자.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대박 몇 대박.
0: 와. 근데 바로 옆집입니다.
3: 와우.
0: 진짜 야산? 바로 옆집입니다.
3: 와우.
0: 진짜 야산? 진짜로?
3: 활보 해물.
4: 바로 옆집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 가시죠.
4: 들어가자.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전현무입니다. 요 세 분들, 세 분 모르세요? 어? 요 세 분.
5: 안녕하세요, 형님.
0: 무명전설.
6: 감사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7: 아 그래, 아니 저 식물이 더 잘생기네.
0: 우리 다섯 명 모으는 거 촬영해도 돼요?
7: 뭐 남은 하면 촬영할 길 있나?
0: 할 게 있지, 맛집이니까.
7: 식당 40년 넘어도 촬영 이런 거 안 했거든.

0: 야.
1: 바쁘셔서 바쁘신
2: 분 아닌가?
3: 허락해 주실 거죠?
4: 할게. 아, 그래 알지.
0: 오케이 오케이.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예스.
1: 성공.
0: 다행이다. 진짜 배고파.
3: 와, 진짜 성공. 진짜 배고파.
0: 진짜 배고파.
3: 진짜 아이돌 가시는 거
5: 저요? 감사합니다.
3: 아이돌 제이도 왔었잖아. 투어스,
5: 투어스.
0: 어울린다.
5: 데뷔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3: 어울려 투어스.
2: 어울려.
3: 오일.
2: 투어스 재질이야.
3: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와. 아시는구나. 누구 좋아하셨어요? 누구 좋아하셨어?
6: 여기 안 계시, 여기 없나?
3: 제대로
2: 하루만 보는데? 하루만 보시는데?
6: 그러니까요. 아, 하루 씨가. 오.
5: 좋겠다.
4: 나 좋아했어요.
5: 아, 진짜요?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자, 메뉴는 하나입니다.
5: 낙지볶음.
2: 아, 진짜네.
6: 우와,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2: 매운 좋아해?
5: 저 좋아해요.
1: 참 매운맛 좋아.
5: 아, 진짜로?
3: 사랑해.
5: 근데 매운맛 쉽지 않은데?
6: 그치, 쉽지 않지. 그건 제일 순한 맛 먹어도 매운데?
1: 아, 그쵸. 매운 거를 잘 못 드시니까 그래도.
6: 아, 그래, 저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3: 매운 걸 못 드시니까 그럼 매운맛으로.
6: 말씀 되게 매운맛이시다.
2: 근데 오늘은 이제 이분들이 주인공이니까.
5: 얼마나 매운지 한번 여쭤보겠다, 근데.
2: 그치, 그러니까 그치. 여기 매운맛이 많이 매워요?
4: 맥해주라고 그럼 저 갱처리 해가지고. 아,
5: 저희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3: 저 남자, 상남자여가지고.
4: 아, 그럼 맥해줄게.
2: 그래, 해주이소. 아. 산낙지는 어디서 가져와요?
4: 산낙지 상에서 우리가 주문해 갖고 오지.
2: 다 사천낙지죠?
4: 아, 뭐 저거 한번 보이소.
5: 볼 수 있나?
4: 저거 한번 막 억수 사랑했다. 예예. 저 끓여봐라, 배죽으로. 야, 한번 끓여봐라.
3: 자, 산낙지를 영접하러 갔는데. 예, 예.
1: 재료를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처음이네.
6: 오. 아.
4: 아.
3: 우와.
4: 와.
3: 와, 진짜 크다. 와.
4: 우와.
3: 와. 와, 진짜 크다. 와.
5: 와. 와, 낙지 살아있는 거 처음 봐요.
4: 우와.
3: 와. 와, 실하다.
2: 산낙지. 이게 산낙지지 뭐.
5: 와. 그게 엄청 크다.
4: 남해안 낙지.
2: 남해안 낙지.
6: 이야.
4: 오늘 아침에
6: 들어온 거야. 와, 진짜
5: 신선해. 만져봐도 돼요?
4: 네.
2: 신기하지, 하루야.
4: 물 떼지 않아.
6: 잘 와, 손이 진짜 작다.
2: 손이
6: 애기다, 애기. 손이 진짜 작아.
2: 처음 봐?
5: 네.
6: 되게 생물 체험 온 어린이 같다.
5: 우와.
2: 노래는 그 어른 노래라면서?
5: 점성이 있네요.
2: 점성이.

0: 저희가 이걸 먹는 거예요?
1: 아, 진짜. 아, 오. 잘 먹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진짜 고객했지요.
3: 예. 예.
1: 감사합니다. 확실히 세 분이랑 다니니까 이 서비스가.
3: 손 잡고 다니는 거
1: 팬 서비스가, 와.
4: 반찬 가져갈까요?
5: 네.
4: 셀프에.
0: 아, 이건 아. 제가 막내니까. 아,
6: 갈게요, 형님. 형, 반찬 엄청 많아요. 오.
4: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야? 기술이.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다.
1: 그니까.
3: 아, 배고파. 아.
7: 첫 식사까지 쉽지 않죠.
3: 와.
7: 맛집은 또 반찬이 많네.
4: 이게 매운.
7: 대박이다.
4: 벌써 감동받으면 안 돼.
3: 제가 방금 이거 먹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감을 제가 태어나서 거의 먹어본 적 없어요.
4: 해조류?
3: 바라 향이 확 나는 거.
7: 아, 해조류를 안 먹어보셨구나. 사실 외국에서는 안 먹잖아요.
4: 안 먹지?
7: 응.
4: 외국에서는 얘, 다시마, 미역, 꽃, 네, 꼬시래기 다 씨위드.
3: 씨위드, 예, 예, 예.
4: 바다의 잡초. 안 먹어. 우리만 먹는 거야.
3: 요즘에 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 김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4: 그지?
3: 김을 그냥 간식으로 먹고 안주로도 먹고
4: 동남아 사람들 진짜? 입맛을 사로잡았네.
3: 네네네.
4: 원래 안 먹었지?
3: 잘 안 먹었죠. 근데 지금 이제 케이푸드가 너무 날려서
7: 아우

0: 식사를 가진다. 아예
1: 받으시고. 아, 전 진짜 배고파서 진짜 배고파.
2: 피자 두 판, 두 판 먹는데요. 혼자서.
0: 아, 그래요?
1: 예.
3: 자, 만찬도
0: 가자.
3: 만찬도 만드린기 뭐 상관.
0: 아니, 혹시 여기 다 청양고추인가요, 혹시?
1: 땡초, 땡초.
2: 아, 너무 좋아요.
4: 다 청양고추인데.
3: 그 땡초라. 그래, 안 매봐.
0: 그래, 안 매봐요?
1: 안 매봐.
2: 그래.
5: 매운맛, 중간맛 구분을 이걸로 했네. 땡초로.
0: 저는 각추추로 굶어야 될 것 같은데.
5: 왜?
2: 아, 아 그럼 말씀하시죠.
5: 당면 위주로 먹어.
0: 아까 맛있는데 매운 거.
1: 근데 매운 거랑 그냥 밀어 붙였잖아. 아, 남자는 매운 거라며. 아,
0: 오늘 밥 굶겠는데? 살았나?
1: 한번 대치지 않을까? 한번 대치시는 거 아닐까?
5: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산 거야, 산 거. 산 거를 그냥 탕탕히 씻어.
0: 여기 지금 산낙지가 들어간 거죠, 언니?
1: 아, 진짜 맛있겠다.
3: 아빠 뭐 빠졌잖아.
4: 아까 제가 손으로 주무른 거.
2: 너의 손맛이.
3: 그 맛이, 그 맛이. 아직 살아 있을 거야?
5: 살아 있어요.
2: 응. 하루에 손맛이 들어왔네.
6: 안녕하세요. 텔보 해물골 고순탄입니다. 73세, 46년째. 요 앞바다 오늘 몇 마리 주세요, 고모. 주락군대로 주거든. 우리는 죽은 낙지 안 쓰고. 딱 틀리지. 식감도 틀리고 맛도 틀리지.

0: 생거 막 양념해 봐라 안 죽어. 3개월 딱 숙성해야 쏠맛이 나가. 그것이 맛이 틀리겠지. 양파, 나이, 시금치, 당면, 마늘. 몇 개 해주라고 쌩땡초리 해주지. 땡초리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응.
1: 양념이 맛있겠는데?
2: 네? 양념이
0: 진짜 양념이 우리는 숙성해야 하기 때문에 맛있어.
3: 근데 원래 탕 종류보다 볶음 매운이 진짜 매워.
4: 그치?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3: 뜨거워. 양념이 완전 다 묻어 있어가지고.
0: 그 이제 요래 저 선물 대열. 네. 물은 보면 안 되고.

0: 맛있겠다. 지금 먹어도 되는데?
1: 하루야!
2: 예!
0: 하루야!
2: 예!
0: 알바생이네.
2: 밤 나왔습니다.
3: 근데 요런 알바생 있으면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0: 대박이지. 예. 네. 밥인 줄 알았어.
3: 감사합니다.
4: 너무 자연스럽네.
1: 다 됐어요?
4: 뭐 있어요?
3: 껍데기면 돼요?
1: 네.
4: 진짜요?
1: 조금은 질기고 맛이 없어.
0: 그렇지.
4: 와.
2: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애드밥처럼.
4: 아, 진짜?
1: 막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아, 너무 맛있다. 와. 와.
1: 막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아, 너무 맛있다.
5: 와.
4: 와.
5: 와, 이거 찐이다, 찐.
4: 야, 대박이다.

0: 아, 식당이 아, 아니라 지금 할머니 때 온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맞아요.
1: 집밥에 집밥.
3: 이런 거 되겠다.
1: 야, 고추 좀 많이 줘야지.
0: 아니.
3: 아니.
0: 편하게 주세요.
4: 진심이다.
3: 자.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잘 먹겠습니다. 네.
5: 와, 너무 맛있겠다.
0: 감사합니다.
6: 흑김치 하나 앞에 한 사람씩 작는가 봐. 한 그릇 내줄까?
5: 예, 나 주세요, 주세요. 아, 진짜 맛있다.
0: 대박이다.
4: 맛있겠다.
6: 하루야, 가져가라.
4: 예.
6: 하루야, 가져가라.
4: 예.
6: 오늘 이 먹어 많이 부릅니다.
4: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또.
5: 먼저 먹어, 먼저 먹어.
0: 원래 할머니, 아니, 원래 아시는 분 아니죠?
4: 네.
0: 거의 고향집 온 것 같아.
4: 처음인데 오늘부터 여기서 취직하기로 했습니다.
1: 하루에 빨리 먹어.
5: 빨리 먹어.
4: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0: 맵진 않은데 그 매콤함이
1: 맛있다.
0: 매력 있어요.
2: 이런 걸 맛있게 맵다고 그러지.
0: 맛있게 매워. 네.
1: 안 매운데요?
2: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3: 근데 생각보다 매운 향은 없는데?
2: 하나도 안 매워. 아, 맵지?
3: 하나도 맵지 않은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미나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맵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생각보다. 양념이 안 매워. 다행히. 아우. 콩나물 입어야 돼.
4: 아, 좋네요. 좋아.

0: 와, 맛있다.
1: 서울에 맛있는 낙지 볶음집을 가면 낙지 종류가 다 좋은데 양념이 너무 셀 때가 있어요.
2: 맞아, 맞아.
1: 그래서 내가 낙지를 먹는 건지 양념을 먹는 건지 매운 걸 좋아해도 그거 먹다가 맞아. 딴 마늘 다 나올 때가 많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얘는 맛있게 매운맛이고 너무 꾸덕하지가 않아요. 되게 라이트하잖아.
3: 맞아요.
1: 물기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밥을 비벼 먹기에 너무 좋은.

0: 조화가 너무 좋아요.
1: 특히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그냥 먹을 수 같이 있는. 그냥 즐겨 먹을 수 있는.
2: 그냥 매운맛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3: 야, 근데 낙지가 알이 장난 아닌데?
0: 너무 짧게.
3: 너무 짜기짜기 낙지.
1: 엄청 통통해. 안 매워.
3: 촘촘촘 썰어가지고 나는 좀 뭔가 씹히는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썬 게 더 히트인 것 같아요.
0: 약간 터지는 느낌이에요. 씹힐 때마다.
3: 팝한 느낌.
4: 한 낙지의 힘이지.

0: 단낙지를 왜 넣는지 알겠지? 쫄깃하지?
1: 네. 너무 쫄깃해.
2: 너무 쫄깃하겠다. 진짜. 야, 단낙지 그대로 하는 맛이 다르네.
1: 확실히 다른 거 안 파셔도 되겠다. 이게 딱 이거의 조화가.
3: 단일 메뉴인 이유가.
1: 들리지가 않네. 네. 어.
4: 낙지가 이런 건가요?
3: 에이.
1: 오.
4: 낙지가 이런 건가요? 낙지만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1: 괜찮다잉?
4: 맛있네요.
3: 잘 만들었다잉.
2: 너무 노련하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사천은 이웃 시옷 이응 탕수육.
1: 탕수육. 사천 탕수육.
0: 이웃 사천. 시옷 이응
1: 탕수육.
0: 탕수육밖에 생각 안 나?
1: 어?
0: 시옷.
2: 사천 탕
1: 동세우.
0: 자 가봅시다.
2: 예스!
3: 아, 제스 시옷 이응.
2: 제스.
3: 동세우란 말이 없었는데.
1: 동세우 아니에요?
2: 탕세우?
1: 동수육?
2: 동수육?
0: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 어.
0: 솔직히 나는 누가 우승할 줄 알았다.
1: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란 게 발표가 안 났으니까.
3: 그치.
1: 아, 내가 과연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4: 왕자의

0: 단 한 명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이름이 불리는 사람이 바로
1: 과연
2: 그 생각을 하는데 성리 이래가지고 아
3: 야, 야. 성리는 본인이 우승할 거라 생각했어?
4: 저는 원래 목표가 무명전설에서 결승전만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결승전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경연을 하면서. 근데 딱 하고 나서 이게 사람이 또 욕심이란 게 이제 막 우승까지 바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승까지 하고 싶다.
3: 아니 온라인 투표랑 대국민 투표가 잘 나오니까.
4: 네.
3: 가만히 있어도 나 같아도
1: 매주 1위.
4: 아. 1위 할 사람을 진짜 뽑자면 하루 아니면 진짜 형이었어요. 형 아니면 솔직히 저.
3: 상민이는 아니었어?
1: 여기는 이창민!
3: 기억에 남는 심사평 같은 게 있어요?
5: 저요? 1차, 본선 1차 때 조항조 선생님의 나 이런 동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곡을 제가 불렀는데
3: 큐!

0: 히든싱어에 나왔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누구 편의 히든싱어였죠? 네.
1: 박상민 선생님.
0: 오, 목소리가 너무 다른데요?
1: 너무 달라요.
0: 큐! 헬스클럽 아가씨! 진짜 애송통 갔어요?
1: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정도 하다가 이제 탈락한 거죠.
0: 아니, 본선에 나왔다고요? 1라운드는 저런 애들 많이 나와.
2: 함정이에요.
3: 아, 제가 근데 원래
0: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없었는데.
3: 아니, 진짜로 비하인드인데 원래 김종국 선배님의 편에 제가 섭외를 했어요.
0: 큐!
4: 한번 착각했어. 한번 착각했어.
0: 우와.
4: 널 너무 사랑해.
0: 근데 왜 박상민 편에 나왔어?
1: 헬스클럽 아가씨!
0: 그럼 레드애플로 가다가
3: 그리고 이제 솔로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쉬고 있었을 때 말레이시아 경연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수 말레이시아 편이거든요. 거기서 외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죠.
0: 와, 말레이시아 나가수에서? 네.
3: 드라마도 이제 가고 예능도 많이 하고 와. 하면서 말레이시아 광고 모델이죠 제가.
0: 진짜? 말레이시아도 모델이야?
5: 와, 대박이다.
0: 하루는 기억에 남는 심사평 없어?
6: 저요? 1대1 데스매치 라운드에서 김진용 프로님이 독하게만 말을 하시고 칭찬 듣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참가자들 중에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해주셔서
3: 아, 맞아 맞아.
6: 그게 제일 기분 좋았어요.
5: 못하게 다르지.

0: 성님 기억에 남는 심사평 있어?
1: 이만별 선배님께서 뒤지게 잘하는 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0: 맞아.
2: 진짜 부활전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갔죠.
0: 큐!
1: 힘이 없이 흘러진 물인걸.

0: 지금 사천읍까지 왔는데 혹시 저희 뭐 먹으러 왔는지 도대체 지금이라도 알려주세요.
1: 사천
2: 아, 티읕 아, 시옷 이응.
3: 티읕 시옷
0: 다시 퀴즈인가요?
4: 탕수육밖에 없는데.
3: 그러니까 탕수육밖에 없잖아요.
0: 진짜 사천에 탕수육이 있지 않을까?
3: 그러게. 와 잠깐만 벌써 골목 너무 낭만 있다. 와 진짜 조용하다 동네.

0: 사천하면 치읓, 시옷, 이응.
1: 탕수육.
2: 사천하면
0: 탕수육?
2: 근데 사천 탕수육이 사천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아니에요.
3: 아니죠, 아니죠.
0: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자꾸 탕수육을 얘기하시는 거죠?
2: 근데 여기 바닷가 앞이라 통새우로 하겠습니다, 저는.
4: 어, 사천 통새우. 어, 진짜 사천 통새우 아니야? 그러네. 와,
0: 통새우.
3: 아하. 왔다, 왔다.
0: 진짜?
3: 어디? 왔다.
0: 어디 있어? 아.
3: 에센스 1953부터 딱 느껴지는.
4: 어? 설마 중식이야, 진짜?
2: 사천 탕수육이었어요?
0: 탕수육이에요.
4: 야, 잠깐만.
0: 아, 맛있겠다. 죽인다.

0: 실패 안 하고 싶다. 여기 진짜 무조건.
1: 아 근데 이런 식당 실패 진짜 많이 했는데.
0: 아 제발.
2: 저희 중화 요리집이 실패 1위.
0: 너무 먹고 싶어.
3: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3: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저희 다섯 명 먹는 거 촬영해도 될까요?
4: 그 정도는 아닌데.
3: 여기가 사천 탕수육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4: 아, 예, 앉으세요.

0: 안녕하세요.
1: 여기서 요리는 사천 탕수육이 제일 유명해요?
2: 사천 탕수육도 유명하고 요리는 다 잘 나가요. 네.
1: 화교?
2: 네, 화교예요. 대한민국 저희 집밖에 없어요.
1: 와, 아, 진짜요?
2: 네.
1: 대박.
2: 아, 진짜?
3: 오, 대박이다.
4: 안녕하세요. 사천의 특관전을 운영하는 왕동근입니다. 거의 195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70년 넘었죠. 역사를 얘기하면 그렇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됐죠. 그때는 또 아버지가 처음 할 때는 식당이 별로 없었죠. 한국에 있는 화교들이 만드는 게 다 북경식으로 요리를 할 거거든요. 중국의 사천의 어떤 매운맛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사천 요리가 됐죠. 70년 세월이 아버지 때부터 만드니까 주방장의 손맛을 만드는 거죠. 비교를 뿌리지는 않았죠.
3: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0: 짜장면이 맛있다.
2: 특급 짜장. 약간 매콤하고 밥이랑 면이랑 같이 나와요.
3: 네?
0: 짜장.
5: 짜장.
1: 와, 좋죠.
2: 편하게.
5: 예스. 저 짜장. 그리고 탕수육 하나. 네.
0: 중국 음식 좋아해요?
5: 네.
0: 뭐 제일 좋아해?
5: 마라탕이랑 마라샹궈.
0: 마라샹궈? 애기다, 애기.
5: 진짜 애기다.
0: 성리는 마라탕 안 좋아하지?
3: 저 마라는 잘 알아요.
0: 너 곰탕 먹을 때 후추 넣지?
3: 아, 무조건 넣죠. 무조건 넣죠.
1: 어떻게 알았어요?
0: 먹상이 보여.
1: 아, 진짜로요? 먹상.
3: 짜장면에 고춧가루 넣어요? 고춧가루는 그냥 번복해요.
6: 둘이 부어. 네,
3: 저 둘이 부어요.
6: 저도.
0: 나랑 비슷해.
3: 다 비슷하네.
2: 팀이 반찬은 별거 없어요. 딱 기본.
3: 아,
0: 제일 좋죠.
3: 혹시 식초를 뿌리시나요, 단무지?
0: 전 넣어요.
1: 어.
3: 형.
1: 어, 넣어줘.
7: 또 어른들이 이거 해야 소독된다고.
3: 아, 먹어봤어?
7: 어른들.
0: 소독이랑 관계없어.
3: 같은 뇌생남으로서 호주도 거기 치대 가기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7: 제가 들어왔던 치대는 그래도 50위 안에 들어가지고 서울대보다는.
0: 치과 의사가 되면
7: 네.
0: 연봉이 어느 정도 돼?
7: 일단은 첫 해 연봉이 호주 달러 한 12만?
3: 그러면 1억 2천이네?
7: 2천, 3천 정도.
0: 초봉이?
3: 초봉이? 근데 왜 자퇴했어요?
7: 아, 이제 그 처음에 치대를 진학한 이유도 아빠가 치대를 진학을 하면 한국 가서 가수 보게 해주겠다고 해서 진학을 해라. 그리고 1년 다녀봐라. 1년 다녔는데도 너무 가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2년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우승했을 때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좀 문자를 받았어요.
0: 뭐라고?
7: 아빠가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한다.
3: 와.

0: 자, 먹어봐.
1: 다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2: 제가 드셨어요.
3: 저랑 똑같이 드시네요. 저희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먹는 거.
2: 근데 꾸덕하게 가야 돼.
3: 근데 좀 많이 넣어야 돼, 좀.
2: 네.
4: 원래는 담겨야 돼, 고춧가루.
1: 진짜요?
4: 자,
3: 같이. 잘 먹겠습니다.
1: 아, 너무 궁금하다.
5: 너무 궁금하다, 진짜. 시뻘겋네, 탕수육이.
3: 일단은 기본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2: 야, 뭐야?
4: 너무 맛있다.
5: 아, 맛있네.
6: 달콤 매콤이다. 끝맛이 살짝 매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양념장이 맛있다.
3: 와,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4: 맛있고.
3: 진짜 맛있다.
1: 와, 너무 맛있네.
6: 너무 대중적이게 맛있는 맛이야. 어려운 맛이 아니고. 근데 이건 진짜 하루 씨 나이 때가 제일 좋아할 맛이야.
3: 완전 별피라.
6: 우리 현무 형 취향은 아닐 수도 있어.
4: 내 나이 때도 좋아요. 딱 내 입맛이야.
6: 탕수육은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거 거의 다섯 번 이상 먹었잖아요.
4: 이런 거를 먹어봤는데 이 비주얼에는 거의 케찹 향 나고 그런 게 많지.
3: 맞아.
4: 되게 매콤하면서 달짝 시원한 건 없지.
7: 사천 탕수육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너무 매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중국 사천이 아니니까, 한국의 사천이니까. 그러면 고추기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매운 것도 맛있게 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경북 영양에 그 고추가 맛있게 맵다는 느낌. 그래서 약간의 사천의 어떤 매운 거, 그리고 북경의 담백하면서도 간장의 베이스라는 이런 느낌 적절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0: 맛있다.
1: 눅눅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
2: 네.
1: 전형적인 크리스피 바삭파는 아니야.
2: 맞아.
1: 겉면에 양념을 싹 먹어버렸어.
2: 응,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와. 쫙.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3: 이거는 찍먹하면 큰일 나요. 진짜. 약간 지금 전형 끝나고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와.
1: 맛있지?
4: 맛있어.
3: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5: 야, 이거 진짜 맛있다.
3: 배 들어가네, 진짜.
1: 딱 내 입맛이야.
3: 확실히 중식은 화교 출신이신 분들이 아... 하는 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맛이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
1: 화교가 반드시 중국식으로 만들지.
2: 맞죠.
1: 우리나라에 적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정식을 제일 잘 만들어요.
5: 중국 현지 맛이 아니에요.
1: 요 단맛도 인위적이지 않잖아.
2: 너무 맛있어요.
1: 이게 과일에다가 고추기름이랑 건고추를 넣은 거래.
5: 이게 고추기름으로만 나는 매운맛은 아닙니다.
1: 건고추.
2: 건고추.
1: 그러니까 매운 향이 싹 들어가면서 그렇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요.

0: 근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1: 그죠?
0: 간장 찍는 거 진짜 꿀팁이다.
1: 아, 너무 맛있다. 계속 먹게 되네. 아, 큰일 났다.
0: 그러니까.
1: 아, 고정 한 명만 더 뽑아주세요, 제발. 아, 진짜로. 나 진짜 잘할 수 있어요.
2: 가끔 해외여행 가서 비울 때가 있어. 그 자리 와.
1: 인자를 제가.
0: 저도 된다면 한 번만 더.
3: 알바생으로 항상 취업을 해 있을게요.
1: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0: 네?
1: 진짜. 진짜요?
4: 그럼 내가 위기인데. 난 봤는데.
5: 아, 다 깨겠는데?
4: 너무 잘 되어가지고.

0: 행복할까요, 진짜?
1: 행복하다, 행복해. 어, 나왔다.
2: 아, 짜장면 비주얼이.
1: 와, 밥이, 뭐야?
2: 어, 밥이 나와.
3: 예, 밥이랑 면이랑 같이 나와.
2: 아, 진짜요?
4: 부드럽다.
1: 면 플러스 밥.
2: 밥까지 나오는데
4: 저 처음
2: 가격이 만 원이에요. 요즘 일반 짜장면도 다 만 원인데.
4: 저 이렇게 나온 거 처음 봐요.
2: 나도 처음 봐. 여기 되게 독특한 시도를 많이 하네요.
5: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장 보러 올 때는 놉니다. 솔직히 면 먹고는 힘이 쓰기 좀 그렇대. 그래서 밥을 조금 얹어줬죠. 면은 뽑죠.

흑색이란 게 짬뽕 도 볶는다니까. 그럼 우리는 야채를 볶대. 약간 매운 그 고추. 그다음 안에는 또 짜장 소스를 넣어가지고 다시 볶는기죠. 야채의 어떤 바삭바삭한, 그 짜장의 어떤 부드러움하고, 그 새우하고 이렇게 하니까 맛이 참 좋더라고요.

0: 형이 또 중식을 엄청 좋아해요.
1: 한이야.
2: 좋아하는구나.
0: 아까 점심에 짜장면 먹으면 저녁에 짬뽕 먹는 거.
2: 아 진짜요? 네.
1: 먹어봐 먹어봐. 나 고춧가루 안 넣고 생으로.
3: 생으로 한번 먹어봐.
2: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1: 근본을 한번 먹어봐야 돼. 처음 먹어보는 짜장면 맛이네요. 진짜 짜장면 수천 번 먹어봤는데 매력이 있다.
3: 이것도 어디서 먹을 수 없는 짜장 소스 맛이야. 어 뭐야? 평소에 먹는 짜장면보다는 좀 덜 단맛이긴 해요.
4: 그렇지.
5: 아예 다르네요.
4: 다르지.
1: 처음
3: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짜장면은 달아.
1: 맞아요.
3: 생각보다 설탕 많이 들어가.
1: 슴슴하면서 심심하고 약간.
2: 근데 끝맛은 살짝 매콤하게 들어와요. 이것도. 매콤한 걸 또 넣으셨나 보다. 고추 같은 거를. 아 그러니까 이게
1: 고춧가루 넣어야 돼.
2: 이거는 고춧가루 좀 뿌려 먹긴 해야겠다.

0: 저는 처음부터 뿌려 먹으니까 딱 좋은데요?
1: 그래?
2: 아, 하루야. 고춧가루다.
0: 저희가 1등.
1: 근데 고추장 는게 맛있다. 는게 맛있다.
2: 얘가 특이하다.
3: 딱 소스 양이 면을 면치를 다 끝내고 남아있는 양념으로 밥이랑 비벼 먹을 수 있는 딱 그 적당량.
2: 그렇지. 갑자기 짜장밥이 되는 또 매직.

0: 맛있다. 진짜 잘 먹는다.
1: 이야. 공연을 혹시 그 받아놓고 밥을 안 주고 하나요?
2: 진짜 하나 다 먹겠다, 형.
0: 또 머리에 짜장 묻혔어.
1: 그죠?
0: 진짜 반이구만, 약간이.
2: 부족하다, 부족해.
0: 이제 앞으로 무명전설이 아니라 유명스타로서 쭉쭉 나가야 되잖아. 본인의 롤모델이 있어야 되거든.
1: 아, 그죠. 저는 조용필 선생님.
0: 조용필? 네.
1: 다 매진시키시는 그 화력이 있으시고.
0: 조용필 씨 하면은 뭐.
1: 네. 뭐 한국에서 가왕이라고 부르시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저도
0: 가왕이 되겠다.
1: 할 수 있으면 좋죠.
0: 조용필 쌤에게 헌사하는 노래.
1: 네.

0: 위에서.
1: 저는 영원한 오빠 남진 선생님.
2: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야.
3: 어, 그쵸.
2: 그 연세에 전립선 약 광고를 한다? 남자는
3: 가장 강해 보여요. 본전한 모든 남자 가수 중에.
2: 그럼.
1: 선생님이 이제 80이신데도 지금 데뷔 60주년 콘서트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3: 이야.
1: 롱런하고 싶어가지고.
2: 가능해. 네. 헌정송?
1: 님과 함께. 저 푸른 초

0: Yeah.
1: Oh, nice one.
0: 좋아하시겠다. 성님 부담되죠? 롤모델은?
2: 이제 나훈아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는 이유가 본인만의 음악을 계속 추구하시면서 팬분들에게 본인의 인생이 담긴 얘기를 계속 발매하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이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음악인으로서 너무 멋있어서 감정 많이
0: 공연과 함께
2: 또 나훈아 선배님의 영영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성미가 부릅니다. 영영.

0: 잘한다, 노래 잘한다.
1: 예스! 예!
0: 너무 잘한다.
2: 이게 왜 이러는 거야?
3: 울고들 혹시 찐양 아니세요?
0: 오늘 머리에 줘.
1: 네. 희밥이랑 찐양.
0: 그렇게 맛있게 먹고 싶어요, 저는.

0: 축배를 우리가 아직 안 들었어요. 어? 마지막 집에서 축배를 들겠습니다. 아~
1: 고맙습니다.
2: 아, 네, 마지막 장소 어딜까요?
3: 뭐 먹으려고?
2: 뭐 먹어요, 근데?
0: 지금 먹으러 가는 거는 하천하면은
4: 바다.
0: 바다.
5: 남해 바다.
0: 뭘 먹어야 돼?
6: 역시
4: 회.
6: 해산물.
4: 회요?
0: 해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1: 제가 해산물이 좀 아쉽긴 해.
0: 아쉽지.
6: 이제 화로다.
0: 해산물의 보고인데. 통영의
4: 굴.
0: 닭지 알아요?
1: 닭지요?
6: 닭지.
0: 닭지 문어 알아?
7: 오마카세의 한상 차린 버전. 통영의 오마카세이고.
4: 이모카세요?
6: 그런 느낌인가?
1: 진짜요?
5: 그게 진짜 이모카세 원래 원조.
0: 그게 이제 닭지 문화야. 사천은 실비집입니다.
1: 아, 실비집?
0: 그래서 며칠 굶고 가든지 한별이랑 가든지 많이 먹는 애가 있어야 돼. 그래야 뽕을 뽑지. 그래서 1, 2, 3등에 축배를 제대로 안 들었잖아. 얘가 제일
5: 진짜 와, 너무 좋다.
6: 너무 좋다.
5: 대박인데요.
0: 축배를 들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 훌륭한 음식을 먹으려면 전현무 계획에서만 밝히는 여러분들의 특종이 있어요.
4: 아, 비밀을 하나 발표.
0: 그래야 가리비를 줄 거예요.
4: 오! 전현무 계획에서만 밝히는 탑 3의 사생활.
8: 무명연설을 하면서 저는 타 연예인에게 대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6: 와, 잠깐만 진짜?
8: 대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6: 와, 잠깐만 진짜?
0: 이거 좋다.
4: 이거 예고편이다.
0: 이거 좋아.
8: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제 전화번호를.
5: 요,
4: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8: 아직까지 연락 오지 않았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미리 빗김을 해줬습니다.
6: 와. 근데 그분이 아직 형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8: 아직 안 했죠.
6: 꼼꼼하네. 네. 그러면 아직 청산은 안 된 거죠?
8: 하지만 거잖아. 제 의견을 이제 물어봤죠.
6: 진짜지?
4: 지어낸 거 아니에요, 형님?
6: 가리비가 그렇게 먹고 싶나?
0: 식감이 어마어마해.
6: 가리비 먹고 싶어서
1: 가리비
5: 통가리비 드셔야겠는데, 이 정도면.
1: 가리비 겟!
6: 가리비 겟!

0: 가시죠. 일로 이쪽으로.
1: 일단은 지금 갈 곳이
2: 바로 여기입니다. 우와.
3: 우와. 오.
2: 여기는 지나가다가 못 들어갈 것 같아. 뭔가 모르겠어, 식당인지도. 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승민 씨. 오,
4: 역시 형 다르다.
2: 드디어 성김.
4: 다르다.
2: 드디어 성김.
0: 오, 우승일 씨죠?
2: 우승
0: 오, 오, 우승일 씨죠?
2: 우승김이에요.
0: 오, 오, 오, 대박. 오, 오, 살면서 세 번째 왔네요, 우승김 씨.
2: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5: 아, 감사합니다.
4: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그대만.
2: 네, 네, 여기 좋아해요.
0: 오, 진짜요?
2: 네, 여기는 정말 좋아요.
4: 좋아요? 뭐가 좋아요?
2: 맛있고 맛있고 음식도 막 잘 나오고 손님도 많고 굉장히 활동 잘하시고.
4: 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4: 근데 여기가 섭외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긴 진짜 까이
0: 좋은데.
4: 아,
7: 근데 여기 까이면 또 어디 가죠?
4: 여긴 진짜 깔 것 같은데? 식당인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8: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는데요.
5: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저희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4: 저희 다섯 명만 먹는 걸로.
5: 촬영이긴 한데. 예.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7: 형, 우리 오늘 성공 대박인데요?
8: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9: 저희는 실비집이랑 해가지고 한 분에 4만 원씩 음식값을 하는 거거든요. 4만 원 안에 조류 두 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8: 와.
9: 네. 이제 추가가 되면은
8: 4만 원이에요. 음식도 괜찮고요.
9: 이제 뭐 5분이시니까
7: 10병이에요.
9: 그렇죠. 10병까지 드실 수 있는 거죠. 10병까지는 무료.
1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천시 삼천포에서 그대왕을 운영하는 방문립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였으니까 23년 정도 했나 봐요. 제가 한 5시경 되면 이제 잠이 깨워요. 자동으로.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저 의시장에 있어요. 거기 가서 신선도가 좋은 재료를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제날 선도 좋은 거 구입해서 이제 이렇게 잔을 내죠.

0: 기본 잠부터 먼저 드릴게요.
1: 우와. 우와.
2: 대박이다.
0: 그날 그날 음식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거든요.
3: 거의 찬찬아침이네.
4: 오레기입니다.
5: 와. 오레기, 오레기. 와.
1: 오, 진짜 신선하겠다.
6: 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해서 술 두 병 해서 1인 4만 원입니다.
1: 싼 거 같은데.
6: 괜찮습니다, 두 병. 그죠? 와.
7: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은데.
8: 감사합니다.
9: 축하드립니다.
10: 감사합니다.
4: 홀쭉이가 아닌 거죠? 호래기 다른 거죠?
10: 다른 거. 네. 다른 거.
8: 우리 전현무객 1회 제일 처음 먹는 거.
10: 진짜요?
8: 맛있어. 경상도 지방에서 먹는 이제. 저희는 밥상으로도 자주 먹어요, 부산에서는.
1: 호래기 너무 맛있어.
8: 이거 아, 먹어본 적 있어요?
4: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8: 호래기. 진짜 맛있어. 호래기. 먹어봐.
1: 와, 잘 먹겠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8: 처음 먹어본다, 이거.
4: 호래기.
8: 호래기?
4: 아, 초장이, 페어링이 좀 좋을 것 같아.
8: 진짜 맛있어. 그렇죠? 초장에 먹으면 통째로.
4: 진짜.
8: 맛있지? 사이즈가 좀 크네. 맛있지?
4: 엄청 푸짐해, 그냥.
8: 푸짐해.
4: 꽉 빠.
11: 질기진 않아.
8: 안 질겨. 안 질겨요?
12: 향이 나네.
8: 너무 맛있어.
13: 식감이 독특하죠? 매끈매끈하고.
14: 맛있네요.
8: 맛있지?
14: 맛있네요.
8: 별미야.
14: 근데 안에서 뭐가 터지는데.
8: 내가 눈 아래 아니야?
14: 근데 그게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7: 뇌, 아마 뇌일 거예요.
4: 와, 진짜요?
7: 뇌잖아.
8: 뇌가 어딨어? 달고기는 전으로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6: 진짜요?
8: 그리고 이거는 몸에 달 모양이 있어요. 삼천포에서는 제사 때

0: 너무 맛있어.
1: 우와. 아 너무 잘 이거 전을 잘 비치셨다.
0: 촉촉해. 맛있지?
2: 그렇지.
0: 진짜 명태전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1: 명태전보다 훨씬 촉촉한 것 같아요.
0: 아니 진짜 너무 부드럽고 녹는데 거기다 이제 계란이 붙여져 있으니까 좀 고소한 것 같아요.
2: 고소하고 담백하고.
0: 별미야.
1: 아, 혹시 멍게 먹어봤어요?
3: 멍게 먹어봤는데
2: 별로야?
1: 멍게는 고구려 확실히
3: 제 스타일은 아니다.
2: 해삼도 먹었어?
3: 해삼도.
2: 요 향에 익숙해지기 쉽지 않지? 아유 하루가 애기구나.
3: 오늘 한번 먹어봐.
1: 되게 도전하는 거 좋아한다.
2: 먹어봐.

0: 이게
1: 멍게.
0: 아, 멍게예요? 네, 멍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1: 바다 향이 조금 덜 나긴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밥까지 딱 비벼 먹으면 멍게 비빔밥. 아.

0: 처음 먹어보니까.
1: 또 통째로?
0: 아, 처음 봐요, 처음 봐요.
1: 맛있지?
2: 아, 맛있어요.
1: 거대는 찜이 제일 맛있어.
3: 서대는 주로 무침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1: 구이도 많이 먹어요.
3: 근데 여기 촉촉한 생선을 많이 하네.
1: 촉촉하게 잘 조리를 하는 것 같아. 맛있어?
4: 너무 맛있어.
5: 부드러운데요?
1: 반건조를 해서 찐 거야. 맛있잖아. 또 여기 삐득삐득하고.
3: 이 집은 제 찍기 죄송하네요. 어르신들이 진짜 가져오실 것 같은데.
1: 그니까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미워하겠다.
3: 야, 여기는.
0: 형은 거의 잘 접해보지 못했겠다.
5: 거의 다 처음 먹어봐.
0: 그렇지.
1: 말레이시아는 비슷한 것도 없어.
3: 그러니까 해외 살면은 저도 해외를 좀 오래 살았잖아.
5: 그렇죠, 그렇죠. 아레바 있잖아요.
3: 한식당 같은 거 많잖아요. 네. 해산물 신선한 건 먹기 힘들어요, 진짜. 해외에 유일하게 없는 게 해산물 잘하는 집. 아, 없어요. 이런 건 먹어볼 수가 없어.
5: 맞지, 맞지.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1: 무조건 싸지 않아요? 맛있지?
5: 김치볶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1: 김밥도 잘 싸줬네.
3: 김밥도 완전 집김밥 있잖아요. 소풍 갈 때 싸주는.
1: 막상.
3: 엄마가 싸주는 김밥. 김밥.
5: 아, 너무 맛있다, 이거.
4: 진짜 맛있어요.
3: 충무김밥에 그 오징어 무침처럼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5: 너무 맛있다.
1: 뭐 신곡을 받았는데 못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응?
0: 아, 처음 듣는 얘긴데?
6: 못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결승 1차 때 이제 신곡 미션이었어요. 온드 때 이제 가수들 다 신곡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손태진 선배님 작곡한 인생의 열쇠라는 곡을 불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장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3: 아이고.
6: 제가 살면서 맞다. 처음으로 장염이 왔어요. 무대에서 노래는 다 나오는데 전보다 힘이 안 나와가지고
1: 힘 잘못 좀 큰일 날 것 같아.
6: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3: 장염이. 네.

0: 약간 긴장했나 봐요.
1: 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2: 아, 스트레스 많이 불편하니까.
0: 맞아 맞아.
2: 많이 불편하니까.
0: 긴장을 안 하시나 봐요. 되게 잘 드시네.
3: 아니,
0: 에? 굶었어? 근데 어디 갇혀있다 나온 거 아니에요?
1: 진짜 진짜 잘 먹죠.
4: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1: 끊이지 않고 먹어.
3: 끊임없어. 경연 때 한 곡만 미친 듯이 불렀어? 남들이 다 따라 불렀다며.
1: 와, 진짜 그 라운드마다 저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2: 승규 형 목소리는 맨날 대기실에 있어. 그 노래 불러야 되는 무대 노래.
1: 근데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소절만
4: 맞아요.
1: 계속 불러요.
2: 아, 맞아, 맞네. 아, 맞네.
3: 완벽주의자야.
5: 그 부분이 이 연습을 만약에 100번을 하면 10번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90번이 맞았다. 근데 10번이 틀리면 이제 어쨌든 기복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0: 와, 아, 왜 이렇게 잘해? 야,
1: 전 아직까지 제가 16년 동안, 15년 동안 가수를 하면서 한 번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었던 무대가 없어요. 한 번도.
2: 그런 애가 히든싱은 어떻게 그 모양으로 해? 아,
0: 한 개도 안 똑같게.
3: 해드릴게요.
2: 뭐예요? 뭐예요?
1: 새꽃이다.
3: 광화구야.
4: 광화구.
3: 도다리 그리고 여기는 지치 새꽃입니다.
5: 와, 이게 지치구나. 죄송합니다.
0: 와, 장어. 근데 이거 탕? 너무 좋은데요.
5: 이게 장이랑
3: 장어구이?
0: 장어는 너무 좋은데요.
5: 대박이다.
0: 지치 새꽃이 진짜 맛있어.
5: 저 활용 점정이다, 여러분들. 활용 점정.
6: 지금 국룰이죠, 이 라인업이.
5: 아니, 이게 인당 4만 원인 게 지금 네. 가성비가 말이 안 돼.
2: 말이 안 돼.
5: 진짜 말이 안 돼.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 해.
6: 와, 이게 딱 남해 쪽 온 게 딱 실감이 납니다.
0: 근데 진짜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2: 어, 그게 맛있어. 광어.
0: 광어가 맛있어요.

0: 야, 너무 맛있네.
1: 진짜 맛있지?
2: 그 쥐치기가
3: 너무 궁금해.
1: 새꼬시, 새꼬시.
3: 개인적으로. 아, 이런 식감이구나, 쥐치는.
0: 진짜
1: 쥐치는
0: 뼈가 씹히네 진짜.
1: 새꼬시니까.

0: そうなの。
1: わあ。うん。
2: 1등이다 1등.
1: 어 바다야. 어.
2: 아 좋다.
0: 아 야 좋다.
3: 완전 바다.
1: 아. 장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4: 진짜.
1: 와, 맛있다.
0: 야, 좋다.
1: 완전 바삭해.
0: 그래?
2: 어, 튀겼네.
1: 그냥 맛있다.
5: 두 분은 부모님 얘기할 때 많이 화제가 됐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6: 저 태어나고 6개월 뒤부터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 평생을 살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5: 너무 젊은 나이에?
6: 네.
5: 경제적으로는 안 힘들었어요?
6: 경제적으로가 너무 힘들어.
5: 병원비 이런 건 다 어떻게 했어?
6: 알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많이 했어요.
5: 어머니 병원비를?
6: 병원비의 보탬도 하고 집안 생활비, 병원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알바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0: 아, 진짜 어린 나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
5: 야,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
0: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6: 그렇게 어머니가 한 2년 반 정도 투병을 하시고 제가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5: 완전 혼자인 거예요, 그럼?
6: 네.
5: 너무 힘들어요. 아, 어머니가 그 무대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6: 네, 항상 저는 노래 부를 때 느껴요.
5: 어머니를?
6: 네, 보고 계신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0: 정리도 아, 네. 가족 얘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어?
1: 저도 이제 가족사가 있기는 한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제 완전 이혼을 하시고 저랑 아버지랑 이제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고 제 친형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족이 20살 딱 직전까지 이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19살 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암 투병을 하고 계시다가 그 시기에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할머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고모가 이제 따로 케어하시고 저랑 형이랑 엄마랑 이제 셋 가족이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정확히 다시 세 가족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후반까지 막 엄마한테 용돈 막 몇만 원씩 받아가면서 살고 그때까지 계속 무명가수 생활하고 오디션 5번 나갈 동안에 사실 큰 빚 하나 못 봐서 저는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가 너무 불효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뒤에 빨리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잡자 해서 했는데 그 동시에 제가 우연히 무명전설 지원에 대한 공고를 보고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2: 신라 같은 희망이
1: 진짜 하기 싫은데도 그냥 이 뭔가 본능적으로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정말 사활을 걸고 계속했던 라운드의 무대들이 잘 이쁘게 봐주셔서

0: 방금 들으면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직
1: 전 무조건 여행이에요.
0: 어머니랑
1: 가족 여행을 제대로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2: 저희 어디 가고 싶어?
1: 제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2: 아쉽지만 음식은 다 먹었습니다.
3: 와, 너무
0: 근데 두툴하게 한 메뉴를 딱 꼽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메뉴를 너무 많이 주는.
3: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맛있고 가성비
0: 밸런스가 가성비랑
2: 여기는 굶고 와야 돼.
1: 너무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아, 4천 가지 음식을 먹어봤다서.
4: 재밌게 놀다 가는 기분, 쉬다 가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5: 저 나무가 있는 금요일이 좁아, 금요일은 밤이 좁아.
1: 저 나무게
0: 파이팅!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잘 먹었습니다.
0: 진짜 잘 먹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1: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0: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0: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아, 죄송합니다. 저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네.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프로듀스 바로 앞에. 오, 진짜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다?
1: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0: 유럽 상추. 네. 오, 샐러드.
1: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1: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2: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국수도 돼요.
0: 진짜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2: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2: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키운 거예요?
2: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2: 바로 드셔도
0: 바로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2: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2: 맞아요.
0: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2: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돼요.
0: 감사합니다.
2: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2: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어? 아, 진짜? 기계?
2: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2: 드셔보시겠어요?
0: 아,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2: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국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2: 한국에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2: 그래요?
0: 아, 진짜?
2: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2: 네. 모르주.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
0: 아, 포도.
2: 네네.
0: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어떻게?
1: 그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0: 예.
1: 보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1: 네.
0: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1: 네.
0: 김장인 것처럼 네. 네. 우리도 벤데미아.
1: 아,
0: 벤데미아랑
1: 벤데미아.
0: 벤데미아. 아. 네.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잘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쌀장만 이렇게 으깨줘서 그 다음에 주문할 거예요.
1: 네. 손실없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이거 작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예,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예, 스타터 할 수 있는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네. 오케이,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네.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넘쳐요.
0: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나요. 오.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깐티 먹는 것처럼
1: 네네.
0: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 와인인 것처럼 깊어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네, 그래서 짜잔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1: 파주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1: 고기,
0: 두부, 고기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두부 좀
1: 정말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두부 샐러드.
1: 기대되는데요.
0: 진짜 하시죠.
1: 예.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dubu. Dubu made with jangdangkong.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dubu jeonggul. Jeonggul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dubu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dubu jeonggul. Oh,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dubu for the jeonggul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dubu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두부. Oh, 개운하다.
2: 와, 내리고 있는데 배리고?
1: 이제
0: 네,
1: 주세요.
0: 무조건 토마토 있어야 돼요.
2: 그
0: 오, 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2: 아.
0: 흰색, 초록색,
2: 아,
0: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다.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기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려서
2: 아~
0: 그다음에 조금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2: 아~
0: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2: 좋은데요.
0: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느낌이
2: 느낌이
0: 예, 다르네요. 예.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네. 양식 요리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아, 그렇죠.
0: 네,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네.
0: 오, 진짜. 맞는 술이에요. 맞는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2: 네.
0: 자.
2: 자.
0: 아유. 아리베데르치. 바이바이. 어, 진짜.
2: 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2: 아, 아니, 정말 맛있어.

0: 왠지.
1: 뭐야 이거 씨. 어 깜짝이야.
2: 저기요. 아니 인사하다 말고 어디 그렇게 뛰어가시는 겁니까?
1: 미안해. 그 용의자가 눈에 띄어서 말이야.
2: 용의자야?
1: 어?
2: 어?
1: 어?
2: 어?
1: 어? 야! 반가워. 나 수입마을 보안관 제임스 킬링 짐 밀러라고 해. 편하게 제이라고 불러.
2: 예. 저는 K라고 합니다. 진실의 빛 K라고 불러주십시오.
1: 빚이 많구나. 괜찮아.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지 말고.
2: 예?
1: 예. 아니 근데 이 사건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사건을 의뢰했지?
2: 아 글쎄요. 저도 그냥 가라고 해서 온 거라 의뢰인이 누군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1: 시골 구석에 있는 보안관이라고 무시하는구만.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니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고 하지마. 나도 세금 낸다고요.
2: 괜찮아요?
1: 내가 좀 흥분했네. 이러면 내가 되게 수상해 보이잖아. 대헷.
2: 에?
1: 대헷.
2: 대헷이요?
1: 요헛.
2: 야, 아이 이 좋긴 작은 건가요?
1: 약간.
2: 아, 저 근데 저기 아까 쫓던 분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관둬 관둬. 여긴 숲이 너무 복잡해. 미로처럼 완전 꼬여 있지. 아. 저놈은 그걸 이용해서 잡히지 않고 있는 거고.
2: 저놈은 대체 누굽니까?
1: 저놈은 푸욱이라고 해. 온 동네 방네 본인이 푸욱이라고 소문을 내면서 다니고 있어. 그 사건 현장에도 본인이 범인이라고 적어두고 말이야. 완전 또라이야. 샤론, 잘 지냈니? 우리 힘든 시간이지만 잘 이겨내야지.
3: 네. 저분은...
1: 아, 저기 사건을 조사하러 온 탐정.
3: 그렇군요. 반가워요. 난 샤론이라고 해요.
2: 반갑습니다. 전 진실의 빛 K라고 합니다.
3: 환영해요.

0: 저기 마침 우리 마을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우리 샤론 양이 소개해 주면 어떨까?
1: 제가요?
0: 응, 네가 하라고. 내가 뭐 잘못했나?
1: 하긴 제일 과대망상적인 설명보단 내 설명이 낫겠네요.
0: 샤론, 그건 과대망상이 아니야.
1: 이 수인 마을은 내 모든 걸 가져갔어요. 숲에 갇혀 있는 이 마을은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수인 마을을 설명하라고 했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늘의 나, 내일의 나, 그리고 사람들도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죠. 모두 멍청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했죠. 저 사건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0: 아, 저 사건 내용은 보안관인 내가, 샤론 양은 그만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2: 아, 네, 아이, 그렇게 하시죠. 그 사건 이야기는 보안관님께 듣겠습니다. 저 보안관님, 그 사건 이야기를 좀.
0: 그래, 잘 들어. 우리 수인 마을은 이렇게 칙칙해도 서로를 도우면서 평화롭게 지내던 마을이야. 나 같은 보안관은 필요 없을 정도로 따분한 곳. 그러던 어느 날 샤릴 부인과 그녀의 딸 샤론 양이 우리 마을로 오게 됐어. 그녀들이 신분이 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관 조시 웰즈를 파견했지. 나도 보안관인데 뭐 여기까진 그렇다 치고 문제는 샤릴 부인이 난자를
1: 넣어. 제이! 사건 이야기만 하시죠.
0: 조시 웰즈 보안관과 샤릴 부인이 잔인하게 죽었고 현장에는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지. 빨간 슈트 푸.
1: 아니야. 아까 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2: 네?
1: 아니에요, 그런 그럴 사람 아니에요.
0: 저기 샤론, 아, 저기 샤론,
1: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2: 샤론 형,
1: 저기 그럴 리가 없어.
2: 아,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 저 말씀.
0: 아휴, 속상해 참.
2: 아니, 얘기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0: 나중에.
2: 저기 제이. 샤론 양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0: 아, 뭐 그거는 내가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아, 우리 사건 현장으로 이동해 볼까?
2: 사건 현장이요?
0: 으흠.
2: 네, 그렇게 하시죠. 저 빨리 현장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0: 이런 깍쟁이. 이쪽이야, 따라와.
2: 네.
0: 아, 이쪽으로 가다 보면 뭐 숲도 있고 저쪽에는 마을도 있는. 곰이다! 곰! 네? 걔 걱정하지 마! 달려!
2: 자, 아니, 아니 왜, 왜, 왜, 뭐? 자, 뭐.
0: 달려주세요.
2: 달려주세요. 와, 아니 이 숲속에 막 곰이 막 돌아다니고 저래도 되는 겁니까?
0: 엄청 빠르네.
2: 와, 진짜 너무 무서운 숲이네요.
0: 어느새 사건 현장.

0: 그럼 시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 샤론의 요청으로 매장했어.
0: 예? 아니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매장을...
1: 난 이 마을의 공무원이야. 민원인의 요청은 반드시 수행한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

0: 그렇다면 혹시 피해자들의 반항한 흔적 같은 건 없었습니까?
1: 피해자들 그들은 안고 있었어 죽음의 순간에도 멋진 남자

0: 저기요 제이. 저기 사건 설명에 좀 집중해 주실 수 없을까요?
1: 따비두비. 조시 웰즈 보안관은 샤릴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아는 채로 잔인하게 죽었고.
0: 잠깐만요.
1: 그리는 건가?
0: 네, 중요한 단서입니다.
1: 날씬하게 그려주게.
0: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시죠.
1: 뭐 그 당시 사건 현장에는 조시 웰즈 보안관, 샤릴 부인, 그리고 샤론 양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샤론 양은 최초 목격자고 신고자니까 일단은 배제를 하고.
0: 잠시만요, 제이. 제 수첩 안에선 모두가 용의자입니다. 제이, 당신도 이 수첩 안에선 그저 용의 선상에 있는 용의자에 불과하죠.
1: 나? 나 이 마을 보안관이야.
0: 모두를 의심하라. 이건 명탐정의 기본입니다.
1: 뭐지? 뭔가 화려한 조명이 널 감쌌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난 아니니까. 푹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메모를 남겨놓고 숲에서 도망다니고 있으니 그 녀석을 강력한 용의자로 추정해야겠지.
0: 잠깐만요. 아까 마을 입구에서 도망가던 남자 말이죠?
1: 아까 그 놈.
0: 그렇다면 이 푹이란 놈은 대체 왜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1: 샤릴 부인을 좀 싫어했어. 죽일 만큼. 뭐 그렇게 된 거지 뭐.
2: 왜? 왜 그래?
0: 아니 바지가 좀 작아 보여서요. 저 계속 진행하시죠.
1: 탐정은 탐정이구만. 예. 뭐 아무튼 그 녀석을 잡아서 진술을 좀 듣고 싶은데 도통 빨라서 잡히지가 않는다. 빠르다. 빠르면 용의자, 용의자는 푹은 범인, 푹이 범인이라고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
0: 아니 그게 어떻게 딱딱 떨어지는
1: 거야? 그렇지.
0: 왜 이래요?
1: 퇴근 시간이야. 그럼 난 이만.
0: 어디 가요?
1: 맥주 마시러.
0: 벽난로 앞에 흩어져 있는 발자국들, 이 중에 범인의 발자국도 있는 것.

총탄, 이빨 자국, 우유병, 발자국.

정해진 과거에서 난 무얼 놓치고 있는가. 탐정K의 사건 수첩. 첫 번째 용의자, 사건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피해자의 딸 샤론.

0: 그녀는 첫 만남부터 알 수 없는 가면을 쓰고 있는 느낌이다. 그녀의 증언은 사실일까? 아직은 알 수 없다.
1: 선권이 있던 그날 조시 웰즈 보안관과 난 대화를 나눴지. 그는 행복한 표정이었어.

0: 사건이 일어난 시간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 난 술집에 있었어. 일 끝나고 마시는 맥주가 이 멋같은 수입마을에 있는 내 유일한 낙이니까.

0: 따뜻한 밑발자국, 우유병, 발자국, 푸, 샤로, 세, 혹은 삼자. 정답. 밑발자국, 우유병, 발자국, 푸, 샤로, 세, 혹은 삼자. 대체 누구인가?
1: 무엇이 잘못됐을까?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끝없이 걸어보지만 숲, 동물, 하늘, 달, 다시 숲,

아, 저주받은 내 영혼, 내 생명의 호흡을 아사가 그녀의 이름을 지켜라. 부질없이 나가는 사랑의 아픔과 선택의 후회는 인간의 목소리가 되어 저 달빛으로 사라지는구나. 숲의 정령아, 내 생명을 아사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지켜라.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고 해도 난 후회하지 않으리. 거짓말.

0: 这些，这差不多，看着看着看着看着，上，冲上冲冲冲，这个看，看着，哇，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1: 그러게 말이야. 무슨 소리야? 나 보안관 제이야. 정신 차려.
0: 아 예. 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1: 그치? 야, 소문에 푹을 직접 보니까 내가 도저히 다가갈 엄두가 나지가 않아. 하지만 난 박봉이라서 목숨을 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0: 저분은 강력한 용의자가 확실해요.
2: 저분?
0: 네, 저분. 저놈은 강력한 용의자가 확실합니다. 네.
1: 그치, 네. 내 말이 맞지?
0: 맞아요.
1: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0: 그러니까 저... 말 잘 들어야 되는데.
1: 케이, 네? 네가 빨리 진짜 결정을 내려야지. 잡든지 말든지 하지.
0: 제이, 당신은 살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본 적 있습니까?
1: 선택이라나?
0: 난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악을 외면하는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그 악에 맞서는가.

0: 명탐정 K 탐정 K 명탐정 탐정 K 명탐정 K 탐정 K 명탐정 탐정 K 명탐정 K 탐정 K 명탐정 탐정 K 명탐정 K 탐정 K 명탐정 K
1: 안녕. 잠시만. 저기 나랑 얘기 좀 하자. 난 아도니스라고 해. 넌 이름이 뭐야?
2: 샤론.
1: 아, 샤론. 야, 넌 이름도 정말 예쁘다. 몇 살이야?
2: 18살.
1: 18살? 우리 동네에 18살은 나밖에 없었는데. 나 항상 친구가 필요해. 잠시만. 넌 이 숲이 무섭지 않아?
2: 아니, 난 사람이 더 무서운데.
1: 우리 수인 마을은 수인 모습을 한 괴물이 나타나서 수인 마을이래.
2: 진짜?
1: 보름달이 뜨는 밤 수인 모습을 한 괴물이 나타나서 가축들을 잡아먹어.
2: 그럼 사람은?
1: 사람은 확인된 거 없어.
2: 거짓말.
1: 아무튼 조심해. 숲에 혼자 오는 건 위험하니까. 저기 사냥꾼이다.
2: 사냥꾼?
1: 숨으면 안 돼.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줘야 돼.
2: 왜?
1: 숨으면 사냥꾼이 동물로 착각해서 총을 쏠 수도 있거든.
2: 갔어.
1: 넌 숲에 혼자 오면 안 되겠다.
2: 같이 오면 되잖아.
1: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너 진짜 똑똑하다. 너 책 많이 읽는구나. 너 무슨 책 좋아해? 난 시 쓰고 소설 읽는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숲에서 산책.
2: 말이 진짜 많다. 우리 아빠만큼 말이 많은 남자는 처음 봤어. 그래서 신기해.
1: 그동안 대화할 상대가 없었어. 꽃과 새들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긴 하지만 나한테 말을 걸진 않거든. 아빠는 어떤 분이셔?
2: 아빠? 아빠는 나만 보면 주절주절 이야기했어. 편하게 대화할 상대가 없었거든. 그래서 수다쟁이가 됐나 봐, 너처럼.
1: 싫었어?
2: 아니, 그게 유일한 내 행복이었어. 아빠는 나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줬거든. 아빠는 너무 바빠서 날 대신 지켜줄 이 기사 인형을 사주셨는데 나쁜 악당들을 찔러서 없애버리라고 푸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1: 찔러서 푸욱이면 푸욱이 방구 끼면 푸욱이겠다. 미안.
2: 알아, 나도 유치한 거. 아, 근데 그래도 나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아. 아빠는 이 인형을 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 언젠가 나한테도 진짜 푸욱이 나타날 거라고.
1: 샤론, 이 숲에는 사연을 가진 것들이 진짜 많아. 여기 꽃은 내가 봐주지 않으면 아름다운지 모르고, 저기 저 종달새의 아름다운 울음소리는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아름다운지 모르지. 나무도 하늘도 태양도 달도 모든 우주의 아름다움도 샤론보다 못해.
2: 너 왜 그래, 부끄럽게?
1: 너도 용기 내서 얘기했으니까 나도 용기 내서 얘기할게. 넌 정말 아름답고 예뻐.
2: 진짜?
1: 내가 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예뻐.
2: 너 마을에 사람이 몇 명 없다고 했잖아.
1: 저주받은 아도니스가 있다면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에 저주가 풀려버렸을 거요. 자신보다 아름다운 존재를 만났으니.
2: 알겠어. 이제 그만해도 돼, 아도니스.
1: 샤론, 우리 친구 할까?
2: 안 돼. 나 너랑 친구 못해. 엄마가 알면 큰일 나.
1: 에이, 친구한다고 혼나는 게 어딨어. 괜찮아.
2: 그래도 안 돼.
1: 그럼 몰래 친구하자. 비밀 친구 같은 거 있잖아.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이서만 노는 거야.
2: 그거
3: 그거는 괜찮겠다.
1: 샤론, 내가 숲 구경시켜줄까?
3: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난 엄마가 너무 무서워. 엄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1: 괜찮아. 샤론. 꼬사, 안녕. 우리 오늘 여기서 만난 거 비밀로 해줄 수 있어? 움직이는 것 같아.
3: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은데.
1: 와, 뭐야. 숲의 정령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잖아. 숲의 정령들아, 우리 만난 거 비밀로 해줄 수 있어?
3: 해줄 수 있지?
1: 들리는 것 같아.
3: 들은 것 같아.
1: 저기?
2: 아, 해.
1: 곰이다.
3: 샤론, 곰?
1: 뛰어. 샤론, 내가 지금부터 널 지켜줄 기사 푹이 되어줄게.

0: 제이.
1: 아, 케이.
0: 뭐, 왜 그래요? 왜?
1: 오는 길에 푸우에게 공격당했어.
0: 에?
1: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머. 이렇게, 이렇게 맞고 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신히 쫓아냈네. 저주가 시작됐어, 젠장.
0: 저주요?
1: 수인마을 전설에 대해서 듣지 못했나?
0: 전설이요?
1: 응.
0: 얘기해 준 적 없잖아요.
1: 아, 그럼 잘 들어. 우리 수인마을에는 지혜롭고 강한 수인 모습의 수호신이 존재했어.
0: 수호신?
1: 그 수호신 덕분에 마을은 평화롭고 우리 마을도 번성하게 됐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보물을 노리는 침입자들이 발생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화가 난 수호신은 그 침입자들을 처단하고 피해 대가로 저주를 받고 악령이 되어서 떠돌아다니게 된 거야.
0: 아, 잠깐만요. 혹시 그 악령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는 게 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 그래. 수인 마을의 전설이 현실로 나타났어.
0: 아휴, 그거 그냥 전설일 뿐이잖아요.
1: 좋아. 그럼 푹과 샤론 둘은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어.
0: 예? 진짜요?
1: 그래. 그래서 이제 둘이 샤릴 부인 몰래 만났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야. 아우.
0: 그렇게 뭐래요?
1: 죽였다고. 좀 말이 그렇잖아. 아, 그리고 푸욱의 본명은 사실 푸욱이 아니야. 아도니스라고 해.
0: 아도니스요?
1: 그 왜 있잖아. 아프로디테가 사랑했던 그 미소년.
0: 아, 알아요.
1: 네. 아, 이름만큼이나 잘생겼다고 소문난 녀석이야. 시인이 되고 싶다고 우유 배달을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말이야.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그가 늑대의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0: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1: 이래서 내가 외지인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어? 그 저주의 대상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 자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녀석을 꼭 잡아야 돼. 그 녀석이 범인인 건 확실하니까.
0: 아, 알겠어요.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저기, 아, 그 왜 하필이면 아도니스? 왜 아도니스인 거예요?
1: 그건 그 녀석이 너무 착하고 물러 빠져서 그런 거지.
0: 이유는 잘 모르나 보네요.
1: 아우, 진짜 씨. 도저히 못 참겠어. 나 화장실 가야 돼. 이 정도면 많이 참았어. 저 나무 뒤까지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0: 아니. 그래. 푹. 아도니스. 우유 배달. 이제야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어. 그의 진술이 필요해.

샤릴 부인, 조시 웰즈 보안관. 당신들은 이 죽음이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인생의 불례 아니겠어?

0: 야골은 허탈. 이 또한 보잘 것 없는 감정일 뿐이지.
1: 푹! 너를 수인마을 살인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한다. 순순히 협조해!
0: 결국 올 것이 왔구만.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여긴 너 따위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당장 돌아가라, 네가 있던 곳으로.
1: 정의의 이름이 살아있는 한, 나, 진실의 빛, 케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0: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보는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저기,
2: 왜?
0: 곰이다!
2: 뭐, 그...

0: 좋아요. 이제 사건에 대해 한번 말해보시죠.
1: 사실 난 샤론과 사랑을 하는 사이였다.
0: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2: 아, 내가 얘기했거든. 제가...
1: 한 번만 더 내 말 끊으면 나 진술 안 해.
0: 미안합니다. 계속 해줘.
1: 사실 난 샤론 얘기를 나는 샤론 아이 거참 거참

0: 난 더 이상 샤론을 혼자 둘 수 없어서 그녀에게 청혼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남자를 싫어하는 샤릴 부인을 설득해야만 하는 아주 큰 숙제가 남아버렸지. 내가 샤론에게 청혼하러 갔을 때 역시나 샤릴 부인은 내게 아주 큰 모욕감을 주더군.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인 거지.
2: 아, 미안합니다.
0: 계속 말라니까.
2: 해줘.

0: 애드립 누구야? 실용음 학과 나왔어. 가난한 일을 선택했구만. 나 역시 가난하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으면서 그녀에게 청혼한다는 건 내 욕심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난 그녀를 떠났고 배신당한 샤론은 아마 날 원망하고 있겠지. 샤릴 부인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어.
1: 당신과 샤릴 부인의 관계, 당신을 더욱더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있군요.
0: 그래 맞아. 난 샤릴 부인이 너무 싫어서 그를 돕는 조씨 웰지도 싫었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죽인 거야.
2: 그래, 악령의 신 푸욱이 그들을 죽였어.
1: 아니요, 아직은 강력한 용의자일 뿐입니다.
0: 이 저주받은 몸뚱이는 이제 쓸모가 없어. 그러니 감옥에서 빨리 썩게 나를 체포해.
1: 이봐요 아도니스, 난 이 전설이 거짓이라는 것과 이 이상한 사건의 진실을 꼭 밝힐 겁니다. 그러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요.
3: 아니, 자기가 자백까지 한 마당에 무슨 진실이 더 필요해.
1: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3: 아, 풀긴 뭘 풀어. 이제 가! 가!
1: 아니, 그냥 가면 나...
3: 가! 아, 가! 가! 가! 가!
1: 잘못됐어. 대체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걸까? 우리 아버지가 말했어. 사방이 막혀 있을 땐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그래,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도니스는 왜 우유병을 떨어뜨린 걸까? 이건 그가 뭔가에 놀라 뛰어갔다는 거야. 대체 무엇에

0: 상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제가 직접 쓴 자작곡 중에 대표적인 곡이 달빛이라는 곡이고요. 노르웨이에 유학하던 당시에 쓴 곡이고, 노르웨이가 굉장히 추운 나라예요. 먼 나라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 외로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노르웨이의 달빛에 좀 비유해서 쓴 곡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입니다.

일단은 하모니카 연주자, 하모니시스트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하세요. 연주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클래식 무대에서 오케스트라랑 하모니카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 곳에서 연주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하모니카 연주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하모니카 우리 집에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은 제가 악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크로매틱 하모니카라는 이제 악기로 제가 주로 연주를 하고 있고 옆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지 않으면 피아노의 흰 건반, 누르면 검은 건반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샵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샵이 자유자재로 되는 악기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면 화음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화음도 낼 수 있습니다. 보통 관악기는 다 불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모니카는 불기도 하고 또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들숨, 날숨을 둘 다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악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보통 인간의 호흡과 가장 닮아있는 악기다 이렇게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입을 편하게 갖다 대면 이 구멍이 굉장히 작거든요. 이 작은 거 하나에 우리 숨을 딱 정확하게 불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소리를 내면 원하지 않는 화음이 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화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구멍보다 한 구멍에 입을 좁혀서 소리를 만드는 거죠. 휘파람 불듯이 오 하시는 방법으로 입을 조금만 크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작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그 휘파람 잘 부시듯이 이렇게 하나의 구멍에 작게 입을 맞춰서 연주하시면 소리를 하나로 낼 수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양 악기를 하나씩 연주를 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좀 무모하달까요? 용감하달까? 하모니카로 시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모니카도 충분히 레파토리가 있고 뭐 이렇게 진지하게 연주할 수 있는 곡도 있어서 꼭 이걸로 시험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그렇게 원하면 하모니카를 시험을 봐라 이렇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역사상 하모니카로 대학을 들어간 최초의 학생이 되게 되었고요. 한국에 하모니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CD를 사서 거의 독학하다시피 공부를 하게 됐죠. 저 혼자 독학으로. 그러다가 제 귀에 탁 꽂혔던 것이 노르웨이의 지그문트 그로븐이라는 하모니카 연주자고요. 지금 현존하는 연주자 중에 가장 클래시컬하고 좀 진지한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자시고 또 하모니카로 카네기홀까지 이렇게 독주회로 가신 분이시거든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국립음악원에서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직접 본인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모니카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고 내가 노르웨이에 가는 이유는 이 지그문트 그루븐이라는 하모니카 연주자한테 배우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무조건 나의 교수님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죠. 하모니카 학생이 있지 않았으니까
저희 선생님도 교수님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합격을 해서 저도 선생님께 이제 정식으로 배울 수 있었고 제 선생님도 제 이 열렬한 열정으로 또 교수님이 되셨고요. 세계 하모니카 대회는 하모니카의 올림픽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서 깊고 명망 있는 대회인데요. 전 세계에서 하모니카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어떤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간 것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심사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에서 심사하면서 좋았던 것은 제가 심사했던 부분이 그 대회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솔로 파트였는데요. 그때 같이 심사했던 분들 중에 이제 제 노르웨이의 스승님, 지금도 그로븐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심사를 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뜻깊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앨범이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1집이 The Beginning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출발, 뭐 시작 이렇게 의미를 담은 제목인데 그 앨범에 제가 직접 쓴 자작곡 세 곡을 넣었어요. 이 집은 하모니카 리사이틀이라는 제목의 음반인데요. 보통 피아노 리사이틀, 뭐 바이올린 리사이틀이란 말은 들을 일이 그래도 가끔 있잖아요. 하모니카 리사이틀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일부러 클래시컬한 곡만 전체적으로 다 넣었던 음반입니다.

제 스승님, 지금부터 그로브의 또 스승님, 토미 라일리라는 아주 전설적인 하모니카 연주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서거 25주년이었어요. 2025년이. 그래서 토미 라일리를 기념하는 기념 연주회를 했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 곡을 선생님 토미 라일리와 같이 연주를 하셨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지그문트 그로브 선생님께서 이제 밑에 있는 2파트를 연주하셨고, 토미 라일리가 메인 선율인 1파트를 연주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로브 선생님께서 1파트 메인 연주를 하시고, 제가 이제 2파트 밑에 있는 화음을 받쳐주는데, 뭔가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점점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로브 선생님께 배운 그 전통을 잘 이렇게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맛있는 식당 가면 그 음식 잘 먹고 나와서 아, 또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 음악도 또 듣고 싶은 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 스승님께서 이제 80대신데 아직도 연주를 하고 계세요. 녹음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연주를 하고 싶어요. 저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직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는 이 악기를 가능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해보고 싶습니다.

0: 길을 대와 산지 진앙 말리 장성 싸다 사냥 싸움에 맞춰 싸다 잡 잡에 놀란 싸고 토끼 두 개 다 잡는 곳 영문 졸사 도적 잡는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어? 어? 그러하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저는 대한민국의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0: 어디 보자. 자 보세요. 빨간 안구기가 셋이 나란히 있고 날
1: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대표로 지역에서 열리는 우리 전통 자랑 뭐 겨루기 대회 이런 거에 제가 출전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우연치 않게 판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소리에 매료가 돼서 소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뭔가 사람의 목소리에서 거기에 감정을 담아내는 그런 표현이 너무 절절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소리 스승님을 찾아가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우리 흥보가라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 한 바탕이었어요. 흥보 놀보의 이야기, 형제의 우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판소리인데 그 안에서는 되게 슬픈 대목, 또 뒤로 갈수록은 즐거운 대목도 있었고 그러한 배우는 과정이 훨씬 더 설렜고 뭔가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그런 재미에 빠져서 제가 그 소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는 이제 판소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한 세계가. 그런데 이제 판소리를 공부하고 보니까 TV 매체에서 창극이라는 공연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또 저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신세계 같았거든요. 판소리를 배웠던 소리꾼이 창극이라는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었고,

무대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고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꾸면서 소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배움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복되고 영광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창극단에 정식 입단을 하면서 서편제 작품이 저에게 입단작이 됐거든요. 서편제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소설을 바탕으로 한 우리 소리꾼들의 이야기의 일생을 담은 이야기인데 그 소리에 이제 제가 어린 동호 역을 맡게 되면서 큰 대극장의 무대에 제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창극단에서의 수많은 작품들을 이제 해오면서 그 중에서 이제 트로이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많은 세계를 누볐던 것 같아요.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여러 도시들을 이제 순회 공연도 하면서 해외 관객들을 만나던 그 순간들이 되게 짜릿했고요.

많은 회의 관객분들이 판소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저 음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현장에서 숨죽였던 그 긴장의 연속들이 되게 그 분위기를 되게 감돌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소리라고 많은 찬사를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엄청난 자부심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어요.

0: 날라오더라.
1: 소리꾼에게 완창이라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산 같은 것이거든요. 짧게 3시간, 그리고 정말 길게는 8시간, 9시간까지 있거든요. 그러한 긴 소리를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관객들과 같이 함께 장시간 한다는 것은 듣는 이들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무대에서 하는 소리꾼 또한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의 하나의 산을 넘는 것 같은 소리꾼으로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뭔가 우리가 득음이라고 하죠. 득음의 경지가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득음의 경지를 끝없이 항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또 소리를 하면서 같이 함께 꿈꿔왔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좋아하는 음악을 조금 더 대중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소리꾼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또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막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는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무대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면서 또 소리로서 소통하고 싶고 또 그것을 나만의 색깔로 공감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밴드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의 소리의 원형과 그리고 밴드에 가지고 있는 색채를 같이 함께 했던 그 앨범이 하나 있어요. 춘향가 프로젝트 음반이었는데요. 두 번째 달이라는 밴드와 같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관객들 앞에 섰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또 그때 당시에도 되게 엄청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표현하는 그 소리가 우리 원형이 바탕이 됐던 거에 있어서 엄청난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춘향가를 통해서 보다 관객들이 우리 소리를 동시에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었어요. 저한테도 너무나 기억에 남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앨범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에게는 판소리이고요. 지금까지도 어떠한 그런 작품과 또 이러한 그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하는 색깔 또한 저에게는 판소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많은 관객들과 같이 함께 소리를 나누고 싶었고 또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우리 소리에 대한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도전하고 또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문화들이 세계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좋은 시대에서 우리의 판소리 또한 세계에서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꿈꿉니다. 청춘.

0: 1등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4: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in the track itself. And sometimes, even, you know, there was loss of life.
1: So who built the Kazungula Bridge and how?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는 김동찬 책임입니다. 저는 카중굴라 교량 프로젝트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팀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 The idea of a bridge at Kazungula began with the countries of southern Africa. Zambia and Botswana took it up through SADC,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and secured financing from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and others. More than half of the cost came as development aid from JICA,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t last, the project could go out to tender. But when JICA's approval was delayed, Zambia and Botswana agreed to split the cost of the bridge itself, 50-50. JICA's loan would go to the border facilities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so, in 2014, the bridge project finally got underway. And the company that won it was Korean, Daewoo E&C.
2: 본 프로젝트는 그 일본 국제 협력 기구 JICA ODA 사업으로 발주가 되었는데요. 보통 ODA 사업은 그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는 조건을 다는 타이드 에이드 구속성 그 원조 사업으로 발주가 되는데 이 건은 그 일본 기업이 수주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는 언타이드 에이드 형식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주가 될 때 그 입찰 조건으로서 어떤 특정 공법에 대한 그 과거 실적을 가진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서 사실상 일본 기업이 수주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1: And so the bidding began.
2: 6개국에서 한 20개사가 이제 입찰 참가 의향을 제출하였고요. 평가 결과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세 개 나라의 세 개 업체가 그 입찰할 자격을 이제 부여받아서요. 금액을 이제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개의 입찰서를 이제 그 양국 정부가 이제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저희 대우건설의 입찰 내역을 이제 좋게 평가해서 저희를 낙찰자로 통보하였고요.
1: So why did the job go to Daewoo E&C?
3: Yeah, it was a competitive bid. And they would meet the necessary bidding processes, and they beat everybody to it. It may not have been the lowest bid, but technically it was the best bid.
1: But there was another reason behind the choice.
2: 나중에 저희가 들은 후문인데요. 보차나 즉 사업 총괄 책임자인 미스터 파이어스 시오나가 저희한테 전해준 이야기는 대우건설이 시공한 그 보츠와나의 30년 전에 지었던 도로가 현재까지도 품질이 양호해서 낙찰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1: Through the 1980s and 90s, Daewoo E&C took on several road projects in Botswana. The Serraway Orapa Link Road, 216 kilometers. The Nata Sharobe Highway, 360 kilometers. Those two alone came to more than 570 kilometers. Those roads are still in use today, about 30 years on. There's one thing about the Kazungula Bridge you notice right away. It doesn't run straight, it curves.
2: 이 카중굴라 지역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지역인데요. 네 개 국가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보츠와나하고 잠비아 간의 어떤 협력으로 이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국경을 두 나라만 통과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곡선형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고요.
1: At Kazungula, Zambia and Botswana share a border just 150 meters long. The bridge had to land within it, and that ruled out a straight line. 923 meters end to end. A single lane of traffic on each side, and down the middle, a railway. And the towers rising from the deck with cables fanning out from them. That's the bridge's other signature. We also met one of the people who worked on the bridge's design.
4: 대우건설 토목 국내 기술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요찬 책임입니다. 저는 카중굴라 브릿지 프로젝트에서 설계 담당을 했었습니다.
1: The Kazungula Bridge is what engineers call an extra-dosed bridge. The longer a bridge gets, the more it sags in the middle. So cables are run inside the deck and pulled tight in advance to hold it straight. In an extra-dosed bridge, those cables are brought outside the deck. The tendons inside and the cables outside don't hold the deck up. They hold it together.
4: 근데 이게 비슷한 거는 이제 서해대교처럼 사장교로 이제 케이블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 사장교는 이제 저희가 상판이라고 하는 거더를 매달기 위해서 케이블에 걸어놓은 건데 엑스트라 도즈도교는 사장교랑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이 부모멘트를 잡기 위해서 긴장력을 주는 이 프리스트레싱 케이블을 바깥으로 좀 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교는 좀 주탁 같은 게 높고 그런데 엑스트라 도즈교는 좀 낮으면서 모양새가 이렇게 됩니다.
1: There was a reason for that choice too.
4: 여기가 주경관장이 125m 이상으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하마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관광지 자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각을 촘촘히 두지 않고 넓게 넓게 하는 공법을 선정을 해가지고 요 교량이 선정이 됐습니다.
1: The farther apart the piers stand, the more distance the deck has to cross on its own. And it was the cables that extended that reach. But before any of it could stand, the bridge had to find its footing beneath the river.
4: 여기는 이제 잠베지강이라는 것을 이제 횡단하는 곳에서 기초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는 이제 물 위에서 저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기초하는 데다 저희가 이제 매립이죠. 흙으로 갖다 맥분 다음에 육상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심이 너무 깊거나 유속이 너무 빠르면 저희가 매립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1: The Zambezi was deep and fast. The foundation method written into the drawings was SPSP, steel pipe sheet pile. Steel pipes are driven into the riverbed to form a wall. The water inside is pumped out, leaving dry ground where the river used to be. This is called a cofferdam. Normally, a cofferdam comes out once the work is done. It was only ever meant to be temporary. SPSP is different. Reinforcing bars are welded to those steel pipes, and the cofferdam itself becomes the foundation of the bridge. But no Korean company had ever built a bridge foundation this way. Not until then.
0: The bridge foundation is what is called the SPSP foundation, which is steel pipe sheet pile type of foundation, which is not Korean, of Korean origin. It is of Japanese. So Dao was able to execute the SPSP foundation, which has never been done by any Korean company.
1: So why this method? Because the tender demanded it. A proven track record with SPSP.
2: 갑니다는 그 입찰 안내에서에 이제 명시된 대로 정확한 SPSP 공법 유경험 업체 또는 사람의 참여를 이제 요구해서 저희가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일본 업체, 일본 공법이다 보니까 일본 업체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서
1: So Daewoo E&C went looking for cases in Korea where this had been done before.
4: 이 SPSP를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공법이고 그래서 일본 업체한테 기술 자문을 요청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에서 이제 저희들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요거 비슷한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해대교 쪽에서 옛날에 비슷한 유사하지는 않고 감널말뚝을 이렇게 가물막이를 했던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시공계획서를 수립하고.
1: And there was something else. They needed a standard for judging whether the welds were sound.
4: 이 용접하는데 용접 부위에 그 검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다른 이제 챌린지 같은 게 돼가지고 대우건설 기술연구소에 이제 비파괴 실험 장비 같은 거를 해가지고 연구원이랑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냐. 무슨 코드를 근거로 검측을 해야 되냐. 이거를 무수하게 의견을 많이 나누면서 그거를 수립을 했습니다.
1: Where there was no method statement, they wrote one. Where there was no inspection standard, they set one. And where there was no equipment, they built that too.
0: There was a time that Daewoo did not have one equipment. So Daewoo has got an institute in South Korea there. So they went and designed one and brought it, and it helped, you know, when it came to welding of what we call the stud bars on the steel pipes. Had that thing been missing, then the whole sense of that type of foundation wasn't going to be achieved.
4: 나중에는 이제 이 SPSP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업체에서 최초의 설계고 역으로 와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견학까지 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1: And so the bridge went up. More than 600 people worked on that site from Korea, Zambia, and Botswana, three countries. The cultures were different, but they worked together to see the bridge finished, and they made an effort to grow closer too.
2: 현지 직원들하고 풋살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족구도 이제 그들은 모르잖아요. 한국의 족구니까 또 가르쳐줘서 같이 이렇게 스킨십을 좀 많이 하면서 같이 좀 친해졌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는 굉장히 그 모두가 평등이 이제 굉장히 그 몸에 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생겨도 그 공개 회의를 하고 같이 이제 해결하는 어떤 그런 업무 진행 방식도 같이 이제 함께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Day every day we are with them. We are with them on a daily basis. They would knock in our offices, would knock in their offices, and would engage, you know, in technical meetings, monthly progress meetings, and they were part of us and we were part of them. It was a big team, so we worked with them very well.
1: In 2020, the bridge was finished, 6 years after construction began. And in May the following year, it finally opened to the public.
3: Of course, it was exciting. Imagine people were sinking on a ferry. The trucks were sinking, people dying. And all of a sudden, there's this superstructure that it built. That makes it easier. The volumes of trucks passing, it makes it goods even cheaper. There's no congestion by the on the bridge. There are no accidents. So obviously received by the Zambian people, very excited. Zambian government, very excited.
2: 그 교량 양측에 교량 건설 참여자 이름을 이제 돌로 새겨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이제 제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참 뭉클하고 보람됐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1: Yona put it this way.
0: They demonstrated technical competencies, reliability and ability to deliver a complex cross-border infrastructure. This is not a kid's project. It's a big project. Okay, the Kazungula Bridge strengthened the confidence that Korean contractors have by showing that they are effective, resilient, and technologically they were advanced, they were experts. They delivered the project, and we have it here. And it's a marvel, and it's a pride.
1: And the change shows up in the numbers.
0: So as we are speaking, on a daily basis, we have a minimum of about 509, or basically 500 trucks per day. Okay, that is both northbound and southbound. Then in terms of increase, initially before the bridge was constructed and commissioned, we used to have trucks in the total of 85 per day. So if you look at 85 and about 500 trucks per day, that is more than a 400% increase.
1: But building it wasn't the end of the job. Kazungula was designed to last 100 years.
2: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첨단 SHM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시스템의 약어인데요. 이 시스템은 이제 교량에 총 16개의 센서를 통해서 교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케이블의 장력, 그리고 그 주탑 구조물의 응력 및 변형률, 그리고 주탑이 혹시 기울은지, 기울기 등 주요 구조 성능을 정밀하게 계측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1: And the sensors don't only read the bridge.
2: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케이블의 장력, 그리고 구조물의 그 변형률, 변이 이 정도에만 측정을 하는데, 저희는 그 외부의 환경 요소, 온도 변화, 풍속, 어떤 구조물의 이제 영향 또는 케이블의 어떤 부식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까지 다 측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16개의 센서를 이제 달아서 그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모니터링 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저희 보초하나 교량에 적용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But setting a system up and running it are two different things.
2: 보츠와나, 잠비아 각 국가의 유지관리 부서 담당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도 실시하였고요. 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의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학도 실시해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준공 후에는 또 현장에서 실제 시스템이 구축된 뒤에 유지관리 교육도 이제 실시하였습니다.
1: When the job is done, the builders go home. What stays is the bridge and the people who live with it. And down the middle of the Kazungula Bridge, there's something that is not yet in use: the railway.
3: I know very well that there is a rail line that is being built between Kazungula and some town in Botswana, all right? But the part between Kazungula and Livingstone, that project is yet to be undertaken. So for now, there isn't much, especially to do with the rail pathway. But the others are working very, very well. But there are programs to set up a rail line between Kazungula and Livingstone, which means that will connect also to the Victoria Falls and connect to the main rail line, which goes to up north, the northern circuit, that is Congo and Tanzania.
1: This bridge was built to carry both road and rail, but no train has crossed it yet. The bridge is ready. It is waiting for the train. The Kazungula Bridge opened in 2021, but Korea and Zambia met long before that.
3: Korea and Zambia have been having these developmental projects that they wanted to do in many sectors. And Zambia and Korea have been collaborating in many sectors, like, for instance, energy. Those things have been there for a long, long time. Issues of education, issues of technology. So we are cooperating with you. Even before the bridge,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at we want to cooperate with you in the areas that I've earlier mentioned, in technology, education, energy, manufacturing, value addition, and art, and many more.
1: And the ambassador had something more candid to share.
3: Very little is known about Korea in Zambia and vice versa. And very little is known by Zambians, by Koreans. The Zambian government opened this mission in 2014. The Korean government has yet to open a mission in Zambia, and our hands are open. We are ready. As soon as that is done, it will make it so easy to cooperate, to do business at people level, and government to government level.
1: Zambia opened its embassy in Seoul in 2014. Korea still has none in Zambia. If that gap were filled, the ambassador says, the two countries could do far more together.
3: The bridge itself has demonstrated a very strong bilateral cooperation Zambia has established with Korea, despite you not opening, not the Korean government opening a mission in Zambia. But we've demonstrated that the two of us can do it, and we've done it, and we can do much more.
1: Some 11,800 kilometers from Korea, at Kasungula, stands a bridge built by a Korean company. The Kasungula Bridge was built by the people who came together there. And we're looking forward to what comes next.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0: 안녕하세요. 캐나다 퀘벡에서 온 아이안입니다. 한국에서 산 지 13년 됐고요.
1: 농촌은 사실 꿈 같은 완벽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거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시식을 하고 예쁜 거 보고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온 야스민 알라딘이라고 하고요. 한국 생활 지금 10년 차입니다.
1: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근데 솔직히 무엇보다 뭐 여행 코스보다는 여행 파트너가 누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설레기도 하고.

0: 그분이신가 보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앉으십시오.
0: 반갑습니다.
2: 무거운 거 여기 두고 오시고.
0: 생각보다 좀 원해요.
2: 저도 사실 알고 왔는데도 조금 자는 게 그런
0: 돌아다니고 했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2: 반가워요.
0: 어떻게 한국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 좀 됐습니다.
0: 얼마
2: 되셨어요?
0: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질문 받으면 거꾸로 질문하는 스타일. 일단 저만부터 그러면 제가 여쭤봐도 저는 야스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떻게 되신다고?
2: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아요? 그걸로 가보려고.
0: 나이는 저보다 깔게요 그냥. 저 92년생이에요. 원숭이띠. 무슨 띠시죠?
2: 태어났을 때 거기 중국집에 갔는데
0: 중국집이요?
2: 캐나다에서는 이런 건 중국집에서 알려줘요. 중국집에서 용이라고 한 거예요.
0: 용이요?
2: 88이니까.
0: 88. GD is in the house. 88.
2: 말 놀까 그냥?
0: 좋아요.
2: 결국은 말 마무리는 근데... 나 도끼야.
0: 근데 솔직히
2: 나 빠른 빨빨이라서 사실 빨지랑 똑같아.
0: 근데 솔직히 눈치채긴 했어요. 왜냐면 딱 그 나이부터 제가 계속 물어보려고 하니까 나이 안 알려주고 근데 막 이렇게 좀 살짝 온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2: 음료 시킨다고 하니까
0: 이건 무조건 나보다 나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살짝 긴장하긴 했는데 왜냐면 좀 작아 보여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대화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2: 되게 귀여운 친구 같아요. 그 처음 만나고 뭐 그 사람이랑 3일 같이 여행해야 되는데
0: 좀 서로 너무 다르면서도

0: 좀 많다?
1: 뭔가 서로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 뭔가 놀리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언니?
1: 저 어디 봐야죠.

0: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있고 춤도 추고 있고.
1: 아 진짜 가만히 이렇게 걸어도 힐링된다.
0: 자연이 말하고 있는 곳. 저기 끝까지 봐봐. 진짜 춤추고 있는 것 같지 않아?
1: 나 영화 같아. 진짜.
0: 영화야.
1: 우와.
0: 인생은 영화야.
1: 너무 좋다.
0: 날씨가 너무 밀당하는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약간 영국 날씨 같아. 어, 해가 맞아. 떴다 또 비가 왔다가 바람 불었다가.
0: 비 있는 여행 어때?
2: 낭만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솔직히 여행 갔을 때 나는 계획을 잘 안 짜고 가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여행도 뭔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날씨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0: 나는 이거야. 이게 날씨가 어떻든 내가 그거에 맞는 옷을 챙겼으면 상관없어.
2: 그렇지.
0: 맞아.
2: 어. 봐봐. 동네 강아지 데리고 우리를 환영하고 있어.
0: 그러네? 하나.
2: 그래. 둘, 그래, 얘들아. 셋. 그래, 그래. 앉아, 앉아. 아쉬워. 난리 났는데, 이거?
0: 미니 모아과도 있네. 이게 강아지.
2: 아, 전자를 못나온다.
1: 모아과 나무 엄청 많아.
2: 언니 이거 먹으러 왔잖아요.
0: 말 그랬네. 안녕하세요. 어,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저희가 펜션 보러 왔는데.
3: 펜션이요?
0: 네. 네.
3: 길은 좋으니까 걸어가도 되는데 네. 힘들어서. 아가씨들은 입고 나가서 걸어가는 거
0: 같아요. 체력이
3: 좋아?
2: 체력 엄청 좋아요.
3: 걸어서 가도 돼.
2: 어, 그럼 얼마나 걸려요? 어,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3: 10분에 이게 5분 걸리고. 아니,
4: 좀 빨리 걸으면 10분.
2: 아, 빨리 걸으면 10분이요?
0: 어, 오늘 날씨가 비가 왔다 갔다 하니요?
3: 네, 또 가봤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우리 한국말 잘하네.
0: 아, 그런가요?
3: 여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왔어요?
2: 거기... 아, 저희 오랜만에 힐링하려고 또.
3: 아니, 시골까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건데.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살짝 좀... 보이시죠?
0: 힐링이 필요한 얼굴이다. 그래서 여기 근데... 예쁜 숙소가 있는 걸로
3: 아, 그냥 저 5분에서 앉아서 10분 이내에 네. 거리에 보면은
0: 아, 그래도 또 예쁜 자연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좋네요.
3: 그질만 따라가면 돼요.
2: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습하고 더운데 왜
0: 밖에 계세요?
3: 여기 일모답게 놀러 나 일어나가 이제 나왔대. 저 식사 하나 하고 오셨죠?
2: 살짝 배고프네요.
0: 아침은 먹고
2: 살짝 배고프긴 해요.
3: 세상에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같이 식사하는데 같이
2: 그러세요?
0: 그게 방해가 안 되나요?
3: 아, 방해는 안 되니까 방해는 안
2: 돼요. 오늘 메뉴 뭔지요?
0: 10분 걸어가려면 이게 그 튼튼하게
2: 먹어야
0: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3: 가시는
2: 우와 대박. 우와 너무 감사해요.
3: 감사합니다.
2: 우와
3: 얼른 먹죠?
2: 우와
0: 아 귀여워 거기
2: 아 여기 약간 버스 정류장이면서도 약간 유모차 주차장
0: 도와드릴까요?
2: 괜찮으세요?
3: 예 갈게요 유모차 나고
2: 네
0: 유모차 주차장 귀여워
2: 언니도 주차해
0: 아 주차 주차하고 가겠소 얼른 오세요 만드신 거예요 오늘?
3: 네 오늘 만들었어요. 아
2: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1: 와 진짜 맛있겠다. 뭐
3: 이 음식이 다 여기서 우리 이제 마을에서 나온 것들이네요.
2: 그러면 야채도 직접 다. 계란도
3: 그런 거. 계란은 여기서 나온 거.
4: 계란도 여기서 나온 거.
2: 그러면 매일 이렇게 식사하실 때 다 같이 모이셔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0: 우와.
3: 점심은 그렇게.
2: 우와.
0: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약간 가족 외에 새로운 가족이 생기잖아요.
3: 그러죠.
0: 대도시에 그게 없어서 참.
3: 함께 이제 시골이니까 이렇게 가능하죠.
2: 맞아요.
0: 근데 이것도 자기가 고생하면서 재배한 거를 또 먹게 되는 게는 진짜 영광이에요.
3: 우와. 골고루 다 한 가지씩 드셔봐야 돼.
2: 저희가 또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웠거든요. 네,
0: 먼저 먹으면 안 돼요.
2: 네, 먼저 드시고 나서
0: 드세요. 그럼 같이 네. 하나, 둘, 셋.
3: 네, 먼저 드시고 아무튼 드셔보세요 한번. 손님들 먼저 한번 뜯어봐요.
0: 아 이게 이러시면 안 되시죠. 다 같이 아니요, 드십시오.
2: 아 먼저 드세요. 드시면 저도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3: 밥 드시오.
0: 잔도 맛있겠다.
2: 어떤 거요?

0: 너무 따서 그냥 못 가졌어?
1: 이 젓갈이 낙지 젓갈이죠.
0: 진짜 맛있잖아요.
1: 낙지. 낙지 드셔봤어요?
2: 네.
0: 좋아해요.
1: 이 고장이 낙지도 유명해.
2: 맛있죠? 이거 물이 가까우니까 또 그 해산물이 여기 맛있겠네요.
1: 네, 여기 우리 이제 여기 가면은 바닷가 가까우니까.
2: 그러니까.
0: 낚시해야겠다, 언니.
3: 낚시해야지.
0: 그 여기 산책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산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걷기.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1: 아, 여기는 다 돌아다니는 거지, 다 산책길이에요.
0: 아.
1: 아, 그리고 한 개 산책, 한 방 다 있으니까.
0: 아, 다 연결이 있어요?
1: 네,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다 보면 되는 거예요.
2: 산책해야지, 아침 산책.
0: 도와주기 전에.
4: 돌아다, 돌아다.
3: 좋아, 좋아, 바로.
2: 혹시 거기 다들 도박이세요, 여기?
1: 도박이.
2: 도박이. 죄송합니다. 도박이. 도박은, 그 도박은 아니고, 토박인데.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3: 여기는 해남이 진짜.
2: 해남?
0: 해남이요.
2: 해남에서 조금 올라.
3: 이리 시집 왔지?
2: 아, 시집? 우와. 띠리띠띠. 그래서 이렇게 요리가 맛있나 봐. 사랑이
1: 그때는 엄마들이 이리 시집 올 때는 지금 다리 하나 져서 금방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저쪽에서 올라면은
3: 배 타고,
1: 뭐 타고 이렇게 와야 돼. 엄청 어려운 시기였지.
2: 처음에는 나름 여기 오는 게 큰일이었던 거군요.
0: 딱 남편분만 믿고 그래. 오신 거잖아요.
1: 맞아요.
2: 믿고 잘하셨어요?
0: 엄청난 러브스토리 있었겠네요.
2: 믿고 오시기 잘하셨어요?
0: 와. 와.
2: 당황스럽게 하면 어떡해.
0: 제가 혼내게 이러라고
2: 찔러왔어요.
0: 수박 와우.
2: 이 친구 좀 혼낼게. 수박 와우.
5: 이렇게 반겨주시는데.
0: 아 약간 진짜.
5: 아니 나 잠깐. 나 약간 F잖아. 나 언니 나 F잖아. 지금
2: 울지 마.
5: 나 지금
2: 울지 마.
5: 울컥해. 울컥해서.
0: 너무 울어 그냥.
5: 아 왜냐면 이게 이집트 문화 있잖아요. 이집트 문화도 약간 식사를 하는 딱. 가족이랑 다 같이 무조건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먹다가 진짜 비슷하게 다 먹고 나서 바로 일어나기 전에 과일을 먹는 문화예요. 근데 지금 바로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2: 집 같은 느낌이네.
5: 오랜만에 집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나 한국에 있지 지금.
3: 저는 하나 뺏어 먹을게요. 수박 너무 좋아하는데.
5: 나 밥 조금 더 먹을게요.
1: 딱 와이죠.
3: 다 네. 먹겠습니다.
5: 정말 맛있다.

0: 여기 다 한옥이네.
1: 너무 예쁘다.
0: 와, 근데 약간 진짜 호캉스 온 느낌이다. 여기 바다 보인다.
2: 언니, 여기 밤에, 아니, 아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서 브런치를 먹자.
1: 좋아.
2: 일단 나 기대돼. 우와! 잠깐만.
1: 그니까!
3: 아니, 한옥집인데 높은 천장이 진짜 멋있어.
0: 대박이다. 우와! 너무 깔끔한데?
1: 예쁘다.
0: 어떻게 여기 열어봐도 되나?
1: 바지 젖었지?
0: 어?
1: 바지 길어. 어디 가는지 다 알아. 아. 여기 갔다가
0: 바지 길어가지고. 이건 와 갬성 미쳤다.
4: 갬성 인연의 갬성.

0: 나는 여기 있겠소.
1: 그냥 지금 이 꼴이 좀 장소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씻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나와서 또 사진을 제대로 찍어봐야겠어. 이거 뭐야, 보리 과자도 있네.
2: 언니, 여기 요리할 때 필요한 것도 다 있거든?
3: 나 그, 언니, 언니.
2: 우리 솔직히 아직 막 엄청 지나진 않잖아. 어떤 김성인지 알지? 밤에 이거 켜놓고 밖에.
0: 그럼 귀신 딱, 스토리?
2: 아니지. 약간 속 깊은 얘기를 하면서.
0: 그래.
2: 아, 그 조명
0: 밤이 되어.
2: 뭔지 알지?
0: 밤이 되어 봐야.
2: 어.
3: 기대되는데?
2: 자, 언니.
1: 응.
2: In my bag 한번 해볼까?
1: Show me.
2: 근데 나 솔직히 출발하기 직전에 그냥 대충 녹기만 해가지고.
0: 아, 잠깐만,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왜 화장을 하고 있어? 얘가 화장하고 있어.
2: 묻었어. 항상 그 나 여행 갈 때 그게 있어. 무조건 운동복 챙기거든?
0: 근데 운동 안
2: 꺼내질 않아.
0: 내 운동복을 쓰지 않아도 스팅 요가라도 하자.
2: 바로 앞에서. 오케이.
0: 오케이, 거기 선 살루테이션 해야지.
2: 좋아. 근데 언니 깔끔하다. 여기서 성격이 다 나오잖아.
3: 우와,
2: 이거라.
3: 야, 대단하다. 이거 다 따로따로 이렇게 갖고 왔다고?
0: 이게 하이, 이게 상의, 여기 속옷이랑 뭐 파자마.
2: 그럼 나 뭐가 돼, 언니?
0: 약은 많지.
2: 언니 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어디 갈 때마다 이거 다 챙겨?
0: 갈 때마다 챙기는 거 아닌데 이게 3일이잖아. 그래서 뭐 없는 게 약간
2: 크림. 똑같은 3일.
0: 아, 그러시군요.
2: 와, 대박이다. 언니 MBTI 내가 맞춰볼까?
0: 맞춰봐.
2: 일단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짐을 싸는 사람들이 무조건 J일 거야.
0: 아,
2: 언니 J지? 맞지?
0: 그렇지.
2: 말했지. 잨깐만. INTJ야? 진짜로?
0: 응.
2: INTJ 약간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잖아.
0: 맞아.
2: 왜 안 하는 거야?
0: 모르겠어.
2: 언니 이중 인격이지?
0: 난 또라이 맞아. 난 또라이 맞아.
2: 아, 감이 안 잡히네, 언니. 아, 이거 다 걸어야 돼? 나 여행 갈 때 보통 안 걸고 그냥 이렇게 지나다가 가는데.
0: 그냥
2: 어차피
0: 그냥 어차피 그러면 어차피는 이따가 이거 다시 뒤지는

0: 싫어서 나와 있는 게 더 편하니까.
1: 아, 에이, 진짜 언니 자꾸 내 가방 무겁다고. 아까 이거 내 가방에다가 징겼잖아. 억수소를.
2: 할머니가 줬어. 할머니가
1: 내 가방에 넣어놓고. 아, 억수소 냄새 나겠네. 아, 미치겠다 진짜.
2: 시작은 거기로 가자. 시작은
0: 천사애교. 그 다음에 너 뭐지 받아보고 뭔가 만지고 싶었다고.
2: 맞아.
0: 그럼 그쪽으로 알아보고 가면 되니까.
2: 오케이. 좋아. 완전 좋아.

0: 언니 근데
1: 택시 불러야 돼. 지금 걸어가.
0: 그래겠지?
1: 가까이 가서 거기서 걷는 거지. 여기서 가면 돌이 없어.
0: 오케이 택시, 맞아 택시. 맞아.
1: 색깔 찍자.
0: 플러스. 어 좋아.
1: 바로 안 올 거잖아.
0: 그치. 오 조명 좋은데?
1: 언니 하나 둘 셋.
0: 그래도 우리 진짜 운이 좀 좋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대로 듣고 있나요?
1: 아니요. 미안. 나는 운이 좋다고. 아 시원.
0: 오 시원해 시원해.
1: 넣고서. 넣고도 있잖아.
0: 배터리 아끼는 중. 아 우리 여기 오, 왔던 데잖아.
1: 여기 반갑다.
0: 그러니까.
1: 안녕. 다들 잘 계시니? 점심 때 다 모이시겠다.
0: 아니 언니 이거 존댓말이야 존댓말이야. 안녕 아니, 다들 잘 계시니? 존댓말이야 존댓말이야.
1: 아니야 시를 붙였어.
0: 아 근데 이게 날씨가 좋으니까 다 더 예뻐 보이네.
1: 그래서 며칠 오는 게 좋아. 여러 가지의 맞아, 날씨를 맞아.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
0: 맞아 맞아 맞아.
1: 여기 평평하지 않아서 올라갔을 때 내려볼 수 있는 게 되게 예쁘네. 진짜 매력적이야.
0: 근데 여기 진짜 보니까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뻥 둘려있는 그 약간 해방감? 도착했어요 설마?
1: 어 찾네 또.
0: 도착했어요. 아,
2: 가자.
0: 고생하셨습니다.
2: 청소다리.
1: 오요게
0: 너무 예쁜데?
1: 저기 날개네. 계속 잠깐 올라가네.
0: 우와.
1: 이번에 여기서 찍자.
0: 아 여기서 사진 찍어보겠네.
2: 아니야?
0: 어.
1: 이게 여기 오는데 곳곳에 다 적혀 있는 천사.
0: 그러네.
1: 뭔가 이게 날씬하고 멋있는데 자리가?
0: 자리 아니 너무 예쁘잖아.

0: 있는 천사.
1: 그러네.
0: 뭔가 이게 날씬하고 멋있는데 자리가?
1: 자리 아니 너무 예쁘잖아.
2: 옆으로 봐도 예쁘네요, 다리가.
1: 우와, 바다 예쁘다.
2: 그러니까 여기서 저 다리 위에서는 천사의 섬이 한눈에 다 보인대.
1: 진짜로?
2: 여기 다 보이잖아.
1: 헐! 진짜네?
2: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천사계가 보일 수 있다고, 날씨가 좋으면 다 보일 수 있대요.
1: 진짜 그림 같다.
2: 이게 나는 해가 아니면 카누로 돌아다니면 재밌겠다. 카누로 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방문하고.
1: 그러네 그러네.
2: 이렇게 1년 프로젝트의 천사계의 섬을 카누로. 퀘벡에 호수가 많은 걸로 유명하거든. 우리 만 개의 호수가 있거든. 이렇게 섬이 많은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누로 가서 거기서 빈 약간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캠핑하고 어떡해.
1: 진짜?
2: 재밌어.
1: 재밌겠다. 바다 색깔 봐봐.
0: 예쁘네. 이게 완전 크리스탈.
1: 거기 약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걸어서?
3: 네, 저를 돌아서 내려가시면 저 밑으로 갈 수 있어요.
1: 아 진짜요?
0: 저기
1: 그러면 기사님 저기 멈출 수 있는 데에서 멈춰 주시겠어요?
3: 우와 여기 아주 건물인데요.
0: 오 예쁜데? 우와.
3: 여기서 내리셔서 네. 한번 경치 한번 보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이집트 바다는 에메랄드 바다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국 바다 색깔 기대 안 하고 보통 보거든요. 약간 아 바다네. 그래 이 정도는 성에 안 차 이런 느낌인데 오 진짜 예뻐요. 아 다리 뷰랑 이게 낭만적이에요. This is 낭만. 와우 너무 예쁜데 그림인데 이거 진짜 예쁘다. 우와 저쪽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0: 난 이게 탐난 게 거의 가운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서 앞에 사진 찍으면
1: 나도
0: 진짜 와 예술일 것 같아.
4: 멋있다. 저 대기하는 것도 오 너무 다리가 멋있게 보이잖아요.
0: 그래서 여기 있으면 다리가 가려져.
1: 스탑 스탑 스탑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잡아봐.
0: 아니야 이게 파람이 충분해.

0: 망가지 않게.
1: 너무 예쁜데? 아니 여기 바다 색깔 미쳤어. 우와.

0: 기다려봐, 기다려봐.
1: 꺼내봐, 봐봐.
0: 나도 벗었어.
2: 구멍이 있어가지고 딱 목걸이로 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1: 왜 있는지 알아? 이게 아마 새가 먹었을 때 촉촉촉.
2: 아 역시 디아 언니 진짜 감성 깨지잖아.
1: 어? 이렇게 찍어볼까? 찍어야 되나?
2: 이거는 이것도 찍어보고.
1: 올리팬스에 올려야 되나?

0: 그래서 천차 많아.
1: 우와 언니 진짜 시원해. 여기 미쳤다. 너무 좋다.
2: 언니 체력 이렇게 가지면 안 돼.
3: 이거 이거 찍어줘야지.
2: 언니 근데 덥지 않아?
3: 덥지
2: 덥지. 너무 좋아. 예쁜 말 언니 예쁜 말. 근데 이집트 바다 물 먹어보면 진짜 짜거든?
1: 이게 짜지 않아?
2: 안 짤 것 같은데 이거? 하나도 안 짠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생수인데 이거?
1: 먹어봐.
2: 별로 안 짜다. 이집트 거 진짜 이렇게 못하나? 입술이 빨개져. 엄청 짜가지고.
1: 빨개져?
2: 어, 입술이. 약간 그래? 매운 거 먹었을 때처럼 입술이 이렇게 올라와. 너무 짜가지고.
1: 야, 별로 안 짜.
4: 이렇게 돼?
1: 어.
4: 왜 나한테만 이래?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아, 이거 안 봤는데.
2: 하나, 둘, 셋.
1: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지 않아?
2: 오랜만에 바다 와서 뛰고, 그러니까 뛰고 놀고 하니까 진짜 너무 좋다. 근데 그거 알지?
1: 좀 실패했어.
2: 근데 그거 알지? 우리 아까까지는 신발 벗고 바닷가로 들어갔을 때 좋았는데 지금부터 위기야.
1: 위기?
2: 이렇게 젖은 상태로 신발 어떻게 다시 신고 가야 되는지.

0: 좋아해?
1: 진중앙 시장.
0: 시장 가자. 거기 목포도 있고. 거기 시장에서
2: 좋아한다고?
0: 이렇게 뭐 회 맛있어 보여.
2: 좋아하지. 응. 이제 하나 있어 지금.
0: 왜?
2: 아, 아까 많이 먹었나 봐. 바지가 약간.
0: 안 좋지.
2: 바지가 좀 불편하다.
0: 그럼 내 거 빌려줘. 내 거 되게 널널할 거야.
2: 아니 진짜 우리 나가서 좀 많이 돌아다녀야겠다. 소화 좀 시키자.
0: 야, 화장실 보리를 안 봤지 아직.
2: 어?
0: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2: 뭐라고?
0: 보리를 안 봤지 화장실. 아니 그런 성격 같았어. 이게 여행 아니 여행 나쁜 게 아니야. 여행 왔을 때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같았어 물어본 거야. 그냥 그런 거. 아니 비슷할 것 같았어. 아는 친구가 비슷했어. 나는 그냥 항상 배가 부른 상황에 나 항상 배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른 애가 배가 나오면 이게 보리 못 봐서 그런 거.
2: 아니
0: 너 뚱뚱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래 이 시장 갈까?
2: 좋아 가자.
0: 다 됐어?
2: 응
0: 가자. 그럼 어디
2: 가자. 가자
0: 가자.
2: Let's go. 와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여행 온 것 같아.
0: 유흥 맞지? 근데 뭔가 시티거리 온 것 느낌?
2: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0: 시장 도착. 왼쪽 가자. 차가워.
2: 가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0: 다 먹을 거야? 또 계속 먹고 있는데?
2: 이것저것 이렇게 얘들아, 주워서 안녕. 먹어야지.
0: 우와. 아, 맛있는데. 맛있어.
2: 시장 먹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코스가 있거든?
0: 뭔데?
2: 일단 헤이. 회를 회? 먹고 가야지. 회도 먹어야 되고.
0: 여기라서 회지
2: 호떡.
0: 원래는.
2: 호떡도 먹어야 되고. 언니
0: 여기야.
2: 이건 못 참지.
0: 여기가 진짜야.
2: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아.

0: 언니 뭐 먹을래? 순대? 순대 하나랑 튀김 좀 섞어서 해주시겠어요? 이거 뭐야?
1: 내장 같은 거.
0: 내장이야?
2: 젓장이야.
0: 나 순대 못 먹어. 안 좋아해. 이 접시 내가 못 맛있어. 먹는 거 다 들어갔네. 안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갔네.
1: 오, 멋있다.
0: 오, 이거지. 우와. 감사합니다.
1: 저기 가서 앉아.
3: 맛있게 드세요.
0: 네. 진짜. 이렇게 같이 먹어야지.
1: 젤리콘. 잘했는데? 순대가 맛있어.
0: 와, 떡볶이 미쳤네.
2: 이 친구를 먹어야지.
3: 너 따라가면 어떡해. 따라갈 수 없지.
0: 아, 떡볶이 진짜 너무 맛있어. 하나도 안 매워.
1: 안 매워도 되게 맛있어.
0: 아, 맞다. 우리 그거 사야 돼. 장화.
3: 왜? 아, 낚시 때문에.
0: 바다 쪽으로 가서 약간 낚지.
3: 낚시 잡게.
0: 그런 거 할 때 장화 필요하잖아. 아니야, 나 약간 패션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핑크색으로 할 거야. 이거. 아니면 파란색도 괜찮다.
3: 파란색은 기본이지.
0: 혹시 긴 거 핑크색으로 없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예요?
4: 저기 여자 걸로 제일 긴 거예요. 아. 원래 더 긴 건 안 나오고.
0: 아, 진짜요? 더 긴 거는 안 되는 네, 거예요,
4: 얼마나
0: 원래?
4: 얼마나 길어야 되는데요?
0: 아, 근데 밋밋한데? 아하.
4: 예뻐졌잖아.
0: 오호.
3: 예쁘네.
4: 예쁘죠?
0: 예쁘네요.
3: 안에 걔랑 똑같네, 안에 그거 있는 거.
0: 언니는?
1: 나 거기 파란색 키보드
0: 줄게. 파란색?
3: 아, 녹색
0: 아, 그린 이쁘다.
4: 아니야, 그 아이도 이뻐요.
0: 그러니까요, 둘 다 괜찮은데?
3: 아, 같은 모델.
0: 좋아요.
3: 아, 그렇게
0: 이걸로 주세요.
4: 아, 여기서.
0: 와우, 반짝반짝한 모자. 있거든?
3: 이런
0: 근데 모자부터 보면 안 되고 이게 액세서리잖아. 그래. 그 메인을 봐야 돼, 먼저.
3: 아, 옆에 잠깐. 있어?
1: 언니.
0: 아, 졸깃해.
1: 너무 귀여운데?
3: 그냥 입어도 될 것 같은데?
0: 아, 이거 스웩.
3: 진지한
0: 이것이
3: 바지.
0: 시장 갬성이잖아.
3: 이게지.
0: 아, 이걸로 해야겠다. 너무 귀여운데? 귀엽지?
3: 귀여워.
0: 괜찮지 않아?
3: 어울려? 괜찮아.
0: 아, 이걸로 할래. 우와, 이것도 있는데? 우와. 잡나는데? 이것도 약간
3: 그럼 얘 그냥 이게 저 결정했네. 그거 해. 됐어.
0: 이거 괜찮은데? 와, 이거다. 이거네. 이거죠? 예. 이거네. 언니 모자 없어도 돼?
3: 없어도 돼. 나 모자 있어.
0: 진짜?
3: 모자 있어.
0: 나 됐어. 와, 이렇게 빨리 쇼핑하는 게 처음이네. 이게
3: 빠른 거구나, 나한테.
0: 빠른 거지. 장화 주록색으로 하는 게 나아. 아,
3: 장화 주록.
0: 파란색. 파란색으로 바꿔도 돼? 좀 바꿔줘, 빡쳐. 너무 밋밋하잖아. 너무나도 죄송스럽긴 하지만.
3: 가요.
0: 제가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사장님! 사장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그 옷을 샀거든요? 근데 보니까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바꿔도 될까요?
4: 이게 파란색 있는데 그냥 그안해주세요.
3: 아, 감사합니다.
0: 어, 감사합니다.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3: 좋아하세요.
0: 우후! 아, 그래야 마음이 풀려.
3: 만족이야?
0: 만족.
3: 그래?
0: 응.
3: 너가 만져봤다.
0: 만족.
3: 나는 만질 수 있어. 나는 안 시끄러워. 뭐가 있나?
0: 해산물.

0: 갈치도 있고 먹자 먹자. 갈치도 있고 아 새우도 먹어야 돼. 아 말고 말고 먹어야 돼 먹어야 돼.
1: 이거 해봤어 보이는데 회로 할까?
0: 이거 못 참아.
1: 이거 회로 할까?
0: 아 들어가서 가보자.
1: 들어가자.
0: 어 들어가서 골라보자.
1: 괜찮은 것 같아.
0: 와.
1: 옆 테이블이 저거예요?
2: 약간 다양하게 나오는 거 없을까요?
1: 보통에 뭐 짜장이나 삼만 원 중으로 할래? 아니면 약간 종류로 할래?
0: 몰라 어떻게 할까?
1: 난 이게 철이니까 이게 하는 게
0: 그러면 그걸로 먹자.
1: 이거랑 새우
2: 새우소금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1: 맛있겠다. 약간 신나지? 이게 바다 근처에 해산물 먹으러 오고
0: 그러니까
1: 시장이니까 이렇게 사람 많은 거죠.
0: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왔으면 회를 먹어줘야 돼. 와. 근데 확실히 시장 감성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정이 있잖아.
1: 행복해하고 있어.
0: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 걸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 와, 와, 이거 찍어야겠네. 이거 찍어야 돼.
1: 나 이거 되게 맛있는데 못 보겠어, 잔이는.
2: 어떡해, 불쌍해. 근데 어쩌지? 우리 뱃속으로 들어갈 건데. 미안해. 미안해서 미안해.
0: 우와, 난리 났다. 맛있겠다, 이건 아래.
1: 맛있어. 나 먹어봤어.
0: 나 원래 마늘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 3일 정도 같이 있으니까 냄새나 너무
1: 괜찮아.
0: 서로 잡아주자.
1: 아까 거기 글자같이랑 같이 있었는데 거기 내 생마늘? 나 실수로 먹어서 생각했지. 어, 미안하네. 맛있지? 완전 맛있어.
0: 이렇게 맛있어?
1: 이게 그 참기름을 좋은 걸 쓰셨을 거예요. 이 집 때 새우 먹어?
0: 많이 먹지.
1: 많이 먹어.
0: 어, 진짜 많이 먹어.
1: 아, 바다가 가까우니까.
0: 어, 지중해랑 홍해 두 개 다 있잖아. 그래서 해산물 진짜 많이 먹고 새우도 진짜 많이 먹고. 그래서 나 오자마자 언니한테
1: 아, 새우 먹고 싶다고 했잖아.
0: 그랬잖아.
1: 그랬잖아.
0: 이거 미쳤어.
1: 사발이야.
0: 아 너무 맛있는데? 언니 소금 찍어야지.
1: 얘 안 빠졌어.
0: 와우.
1: 너무 맛있어. 새우는 좋아.
0: 와 미쳤다 이거. 좋아요.
2: 네, 감사합니다. 아
0: 이게 사장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잖아. 한번 먹어보자.
1: 이게 쌈장 안 찍고?
0: 와.
1: 이거
0: 일단 여기다가 먹고 싶어.
1: 많이 안 드네.
0: 아 원래 짜니까. 아니 나만은 안 먹어. 나는 절대 안 먹어. 이것도 넣을까?
1: 그대로 이렇게? 먹어봐도 될 것 같아. 아니면 김치. 이거보다는 김치가 맛있을 것 같아.
0: 일단 한 번에 이렇게 넣고. 아 이것까지도 쌈은 원래 싸고 싶은 대로 싸는 거야. 맛있겠다. 언니는?
1: 다 들어가네. 되게 편하게 먹네. 이게 그건데. 맛있어?
0: 좋소.
1: 맛있겠지. 저는 기본에
0: 아니 한 번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는데?
1: 이거 식감이 재밌는데? 그래서 이렇게 얇게 거네. 이게 약간 쫄깃한 게
0: 씹히는 재미가 있어. 너무 맛있어.
1: 인정.
0: 그치?
1: 이게 그 식감이랑 그 맛이 궁합이 맛있어요.
0: 아니 그리고 언니 솔직히 배는 살 안 쪄. 마음 편하게 먹어도 돼.
1: 행복하게 먹으면 살 안 쪄요?
0: 그래.
1: 행복하게 먹으면 돼.
0: 와우.
1: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 너무 배불러 진짜.
1: 맞다. 여기 먹고 있었어. 있었다. 이거 드시는 방법 아세요?
0: 망했어 망했어.
1: 어떻게 먹는 게 맛있어요?
3: 그렇고요. 이 머리 사실 있잖아요.
0: 네.
3: 이거를 이렇게 잡고.
0: 오.
1: 우와. 그러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거.
0: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1: 이게 다 잡으면 안 벗겨질 거야. 위에만

0: 하나만 먹는 다음에.
1: 아니.
0: 돼지 컨셉으로 됐네.
2: 귀여운 돼지는 제일 또 귀여워. 괜찮아.
0: 너무 잘 먹었어, 진짜.
2: 진짜 여기에 와서 신선한 걸 먹게 되니까 너무 이게
0: 분위기가.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 일어날까?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냥
2: 사장님.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어마어마하게 쓰레기가 있는데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게 고래가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가 이제 이 밑에서 노르면은 흰수염고래나 이런 애들은 그냥 한 번에 뜬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같이. 그러면 이게 걸려 나가겠냐고. 안 나가지, 당연히. 그런 거면 이거 배 속으로 다 들어가는 이게 소화가 안 돼서.
1: The people who make wildlife documentaries often bear witness to the changes in the planet's environment. For over four decades, Kim Dong-sik, the underwater cinematographer, has seen the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0: 스리랑카 바다는 6년 전에 왔을 때 진짜로 청정했어요. 물도 엄청 많고 대왕고래가 쫙 수심 30m로 가도 그게 위에서 이렇게 다 보일 정도였었어요. 근데 진짜로 왜 우리가 함부로 이런 걸 버릴까? 바다는 죽어간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1: We could not have imagined the degree of shock we would feel at the prototype of heaven, Mauritius, Africa.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t'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1: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0: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죄송합니다. 저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 설명해야 돼요.
1: 네.
0: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프로듀스 바로 앞에. 오, 진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1: 네, 유럽 상추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0: 유럽 상추. 네. 샐러드.
1: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1: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2: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즉석두부예요.
0: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2: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2: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네네. 키운 거예요?
2: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2: 바로 드셔도 돼요.
0: 바로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2: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2: 맞아요.
0: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2: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돼요.
0: 감사합니다.
2: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아,
2: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아주 진짜 기계?
2: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2: 드셔보시겠어요?
0: 아,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2: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보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2: 여기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2: 그래요?
0: 아, 진짜?
2: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2: 네. 머루주.
0: 머루주.
2: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
0: 아, 포도.
2: 네네.
0: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사장님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전통.

0: Banjo,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꿈에 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어떻게?
1: 그럼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네.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네.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저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요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네.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네. 일어나 볼까요? 저희 보시면 네.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네.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네.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1: 네.
0: 긴장인 것처럼 네. 네. 우리도 벤데미아. 벤데미아. 아. 네.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작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쌀작만 이렇게 네. 으깨줘서 그 다음에 네. 주문할 거예요. 네.
1: 손시렵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네. 이거 작았지 네. 않았지만 네.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예,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네. 오케이,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네.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네. 넘쳐요.
0: 그러면 네. 이렇게 이만큼 괜찮을 거예요.
1: 예,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조금 더 나요. 오.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티 먹는 것처럼 네네.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와인인 것처럼 기뻐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네, 그래서 짜잔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예.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1: 파주가 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1: 고기
0: 두부 고기 네.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두부 좀
1: 정말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1: 네.
0: 두부 샐러드
1: 좀 기대되는데요.
0: 진짜 하시죠.
1: 예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dubu. Dubu made with jangdangkong.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dubu jeonggul. Jeonggul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dubu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dubu jeonggul. Oh,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dubu for the jeonggul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dubu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dubu. Oh, 두부. Oh, 개운하다.
2: 와, 베리굿인데 베리굿.
0: 이건 네, 좀 주세요. 무조건 또 맛도 있어야 돼요. 그 오, 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계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려서 아~ 에, 그다음에 좀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어,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어?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어,
2: 네, 완전
0: 어, 느낌이 예. 다르네요.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어, 네. 양식 요리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어, 그렇죠. 네,
0: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2: 어.
0: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네.
0: 오 진짜. 맞는 술이에요.
2: 맞는
0: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3: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2: 네.
0: 자.
2: 자. 어휴.
0: Arrivederci. Bye-bye. 어, 진짜.
2: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2: 아, 아니, 정말 맛있어.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들게 고소해.
1: 어휴, 맛있어라. 야.
2: 오늘 화순내 이번에 여행 오면서 이곳은 제가 꼭 리뷰하고 싶다.
3: 오늘 잘생기셨죠?
0: 그죠? 키도 크고. 네. 와.

0: 아 잠깐 여기 바지 오늘 막 토시 바지하고 토시 아 지금 우리 총각사로 하시는 거예요?
1: 아 총각사라면은 정말 좋겠는데 네. 여기가 이제 도곡면이라는 곳인데요.
0: 네, 도곡면
1: 화순이 산세가 많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알프스라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복숭아 농가가 300여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300여 농가에서 2천 톤이 넘는 복숭아를 생산한다고 해요.
2: 그래서 이걸 입히셨구나. 네.
0: 복숭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0: 트리빙 코리아 갑자기 삶의 체험 전장이 돼가지고 지금.
1: 그래서 우리 코리아 TV.
0: 저 인형은 또 뭐야?
1: 아, 쟤?
0: 아, 씨. 이거 그 뭐야? 보통 이렇게 점포 앞에서
1: 주유소.
0: 어머, 뭐, 그게 막 이 인형인데 이거.
1: 네, 저게 이제 멧돼지 쫓는 거예요.
0: 아, 이 소리 나고 막 이런 것들이.
1: 네. 아. 멧돼지가 오다가 저걸 보면 이제 움찔하는 거지.
0: 아, 움찔하는 거구나.
1: 아, 우리가 이제 일손 한번 도와봐야죠.
0: 아, 아침부터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안녕하세요.
3: 예.
0: 아, 처음 뵙겠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 여기는 따님?
3: 예.
0: 와, 이게 이른 아침부터. 따님 한 분?
3: 딸이 셋이에요.
4: 아, 딸이 셋이에요?
1: 딸부잣집이네.
4: 딸은 어디 갔어요?
3: 아, 두 명이 직장이자 하나는 서울에 직장.
0: 막내신가 보다.
3: 큰딸이에요.
1: 큰딸.
0: 와, 보통 큰딸이 아니면 막내가 항상 도와주더라고요. 둘째는 절대 안 해. 아, 근데 복숭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5: 아, 그러시구만.
0: 저는 이제 저희 집 자체가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쪽 지역고 어느 날은 이쪽 지역고 계속 돌려가면서 먹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고 제가 한번
5: 아 맛있어야 되는 거 이거
1: 지역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
0: 그러니까
1: 어떤 지역이면 과즙이 많고 또 어떤 지역 과육이 탄탄하고
5: 품종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환경.
0: 환경 네,
5: 햇볕도 좋고 바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또 물도 빗물이라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0: 아, 이게 이제 생산된 거구나.
5: 예.
0: 다 된 거구나. 우와! 내가 좋아하는 백도야.
1: 아, 이거야, 이거 지금 이거.
0: 제가 황도보다 백도 좋아합니다.
5: 아,
0: 약간 식감 있는 거.
3: 이걸로 닦아갖고. 아, 실질 없네요.
0: 이걸 주는 건 저보고 오늘 따라한 얘기인데.
1: 근데 이거 지금 털이 있는 거잖아요.
5: 네.
1: 어떡해요?
0: 네. 또 알러지 있구나.
1: 아, 소개할 게 있어요.
0: 알러지 있어요?
1: 복숭아 털 알러지 있어요.
0: 아, 진짜?
1: 먹는 건 되게 잘 먹어요.
0: 네. 진짜요?
1: 깎아주시면 잘 먹어. 깎아주시면 잘 먹어.
0: 근데
3: 그런 분이 있어요. 네.
0: 이런 황제 같은 분이 있어요. 좀 더 맛있다고 하니까.
1: 진짜 이거 애기 궁뎅이 같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0: 아.
1: 아삭 소리.
0: 정말이.
1: 네.
0: 아 이거 요만큼이네.
1: 아 우리 깎아먹고 싶어.
5: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맛있게 말씀해주면 제일 고맙죠. 에이,
0: 아니 이 식감도 너무 좋은데 네. 너무 달아.
1: 네. 달아 보여요.
0: 아 주고 싶은데. 아.
5: 까보실까요?
0: 네.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네. 큰일 났네요.
3: 저기 복숭아 따는 거요.
0: 네.
3: 이런 걸 따야 돼. 이렇게 봉지가 이렇게 벌어진 거.
0: 아 봉지가 벌어진 거.
3: 네, 봉지가 벌어져서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든 거.
1: 아 커서 터진 거네 그러니까.
3: 네, 네 그러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0: 그냥 툭 따면 돼요?
3: 한번 따보세요. 네 오, 그렇습니다.
0: 잘한다. 우와 이거 봐.
1: 아 예쁘다.
0: 와 이게 자연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3: 그렇죠.
1: 크면서 봉지를 터진
3: 예,
1: 거네?
3: 크면서, 예. 그러면서 예. 터지면서 이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요. 예.
1: 아유, 헐크에 그 바지는 안 벗기시는데 터지는 거.

0: 야, 여기는 뭐 지금이 완전 수확철인가 봐요. 다 거의 다 있네.
1: 예.
2: 와, 이것도
0: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3: 예, 아 진짜.
0: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좋네요. 요거 요거.
3: 여기 있다고요.
0: 아, 여기 벌어졌어. 아이, 도대체 눈을 어디 두고 있는 거야? 여기 못하니까. 아,
3: 잠시만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 요거 좀 따고요.
0: 여기 여기 여기.
1: 그렇지.
3: 야, 아유, 혹시 우리... 알러지 있는 거 거짓말 아니죠?
0: 아유, 아유, 아유.
3: 왜 여기서 나만 일하는 거지?
1: 이거는 조용히 갑시다.
0: 요거 또 잘 익었습니다.
3: 어디요?
0: 요거 요거 요거. 내가 입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헛소리 나오는 거예요.
3: 저 지금 땀 났어요.

0: 한국에서 하세요.
1: 우와.
2: 오예구나. 와.
1: 새참?
0: 화채 가깝습니다.
1: 와. 화채, 와. 아니.
3: 아니, 이게 내가 낳을 때가 되네.
1: 아니, 이런 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이, 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참만 먹으려고.
3: 아, 이제 내가 낳을 때가 됐어.
1: 새참 드셔보셨어요?
3: 네. 먹어봤죠, 저는.
1: 그래요?
3: 네. 오,
4: 보통 새참은 국수도 하죠, 그러던데.
3: 아유, 복숭아잖아요, 복숭아.
1: 오늘, 와, 수박 화채.
0: 수박이랑 복숭아랑 넣어가지고.
1: 와, 맛있겠다.
0: 신선하게.

0: 숟가락을 안 떼서 까요, 숟가락.
1: 아, 맛있다. 아, 이게 아유, 너무 무르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네요. 아, 진짜 맛있네요.
0: 저 이런 말 들으려고 못하지.
1: 그럼.
0: 맛있다는 소리 들으려고 1년 동안.
1: 아, 진짜 아삭아삭한 게 좋네요.

0: 저희 그럼 우리 일도 열심히 했는데 네. 배고프니까 네. 진짜 세찬 먹으러 가죠.
1: 와, 지금 바로 쪘네.
0: 예, 바로 쪘어요. 바로 쪘어요. 예, 색깔은 것도 더.
2: 하모니카 한번 불어봐야 되는 거예요.
0: 예, 그래봐도 되죠.
2: 그요.
3: 예. 옛날 사람아.
1: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0: 그걸 한번 썰어보세요. 작가님이 한번 해보세요.
2: 저는 씻고 온 거니까.
3: 저는 큰 칼은 괜찮은데 작은 칼은 예, 큰 칼은 잘 잡는다.
2: 큰 칼 잘 잡아.
0: 아, 채썰 건데?
2: 그래 알죠.
0: 예. 예.
2: 또 이 전문이에요.
1: 아, 이거 채를
0: 잘 쓰시구나. 아, 채를 그래? 아, 채를 잘 쓰시구나.
1: 오, 잘하신다. 오~
2: 아, 야, 자꾸 밀리네, 얘가.
0: 예.
2: 제가 이거 좀 뭐죠? 밥 얻어 먹는 비결이 이런 거예요.
0: 야~
2: 살짝 밀면서 이렇게.
0: 예.
2: 칼질이 다 다르죠.
1: 이야. 또 잘 잡고 있죠?
2: 예.
1: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거야?
0: 오이 넣으셔요.
2: 오이 넣고 저어주시고.

0: 와, 한번 먹어봅시다. 아유, 시원해. 아우.
1: 그 맛이 없어도 맛있어.
0: 여기 살짝 달큰하네요, 이게. 국물이.
1: 아, 예, 그래요?
0: 복숭아 향이 상당히.

0: 달콤하네.
1: 달콤달콤하네.
2: 맛있어요? 네. 많이 드세요.
1: 네. 농산이 하시다가 또 이렇게 가족끼리 다 세찬 먹으면 이게 또 그 맛이 있어요, 그죠?
3: 그죠,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자연에서 바로 나온 거 다 갖다 가지고 먹는 그런 신선한 맛 진짜 어디서 먹을 수 없죠.
1: 지금 35도 가까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시원해. 왜 여기 시원하지? 이게 되게 이상하네.
0: 그늘이 돼줬잖아요. 한번 보세요, 위에.
1: 아, 그늘이 있다고 이렇게 시원하나?
4: 바람이?
1: 그러니까,
4: 에어컨. 바람이, 에어컨 그러니까. 바람이 되어
1: 막혀서. 에어컨 바람처럼.
4: 자연 바람이.
1: 그러니까 자연 바람이에요. 예. 저희 오늘 일했는데 저만 했어요. 저만 했어요. 저만. 저만 했어요. 저만.
4: 안 일하기 때문에.
1: 네. 저만 해가지고.
5: 일했어요.
4: 아, 자진해서 사람 드시네요.
1: 어쨌든 저는 일 잘했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입니까? 예.
4: 시골 태생이어서 그러신지 진짜 네. 일이 딱 그 손에 잡은가 동시에 그 아, 매끄럽게 딱 예, 잘 지적할 것도 없이 잘 따시더라고.
1: 일단 저만. 일단은 네. 저만 주시면 됩니다.
4: 예. 복숭아를 일단 하겠습니다. 네.
1: 아, 좋은 일당. 아, 좋은 일당입니다. 아, 근데 진짜 빛깔이 너무 좋아.
0: 그죠.
1: 아,

0: 숲이 되게 깊죠?
1: 네. 네. 와, 이건 뭐야?
0: 건물이 좀 특이하고.
1: 거의 피사의 사탑처럼.
0: 살짝 기울었죠?
1: 살짝 기울게. 네.
0: 자, 여기가. 네. 이 건물 뒤에 있는 저 산이 무등산이라는 산이에요.
1: 아, 그렇죠. 여기 무등산이죠.
0: 무등산 들어보셨죠?
1: 들어만 봤다. 전라도 사람한테. 당연히 무등산 수박. 광주.
0: 그렇죠.
1: 화순.
0: 들어가보자.
1: 어떻게 들어가지?
0: 이제 아는 게 없어. 아, 이 무등산이 화순과 광주를 경계하는 접경이 있는 산이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곳에 아주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1: 정원이요?
0: 예. 전라남도의 민간 정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핫플이라고 그러잖아요.
1: 핫플.
0: 예, 예. 정원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는 그런 정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1: 아, 진짜.

0: 정원이 있어요?
1: 네.
0: 아,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건가?
1: 그렇죠. 요거는 여기서 보면 모르고요. 조금만 저쪽에 가서 보면은 이게 좀 특이하게 보일 거예요.
0: 아, 지금도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조금 기울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정원이 좀 자연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예술적인 홀을 넣어서 조금 비틀었어. 그래서 틀 물어서 이제 예술적 가치가 드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 구간을 이제 물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0: 물의 정원?
1: 물소리 들리시죠?
0: 아, 예. 네, 그래서, 아니, 저 앞에 지금 물이
1: 네, 이렇게 맞아요.

0: 야, 이래서 물의 정원이구나. 네.
1: 저 위에서 내려왔던 물이 이렇게
2: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1: 내려와서 이 공간을 지금 수로가 다 있잖아요. 네. 저 수로를 따라서 저기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고 있죠. 저기서 한번 머물렀다가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2: 물소리, 그다음에 숨멍, 불멍 뭐 이런 거 하면
1: 물멍이라 그러죠. 네.
2: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렇죠. 좀 멍해지니까. 아.

0: 소나무 봐. 와, 저 멀리 있는 소나무 보세요. 빛을 받아 가지고 지금 되게 깊게 빛나죠.
1: 아, 그러네.
0: 네.
1: 와, 근데 산기슭이 진짜 빽빽하다.
0: 그죠?
1: 아이쿠야. 이건 뭐야 또?
0: 와.
1: 치코스벨리?
0: 되게 재밌게 생겼다.
1: 이건 이것도 명물이네.
0: 이런 눈들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
1: 그러네. 아, 이게 타일 같은 걸 네. 만들었나 보다.
0: 네, 타일을 붙인 거죠.
1: 아.
0: 구슬도 있어, 구슬.
1: 와, 구슬도 있어. 네. 와, 이건 작품이네.
0: 그죠.
1: 누가 했지?
0: 그래서 여기 예술가들이 이제 상주를 하면서 이런 것도 만들고, 아까 왜 기울어 거친 집 있잖아요. 네네네. 일반 건축가라면 이제 바로 세우는데, 그걸 기울게 하는 건 예술적 감각인 거죠.
1: 아, 여기 되게 재밌는 곳이네. 와, 여기 뭐 있다.
0: 그죠?
1: 노루 잠자리. 아, 노루 잠자리가 아니네.
0: 노루?
1: 잠자리네.
0: 잠자리죠, 잠자리.
1: 잠자리. 아, 노루가 잠을 자러 올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노루가 잤던 동굴이 저 안에 있거든요. 여기가 좀 아마 그 노루가 생각했을 때는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
1: 그럼 뭐 여기 동굴 있다고요?
0: 네, 이쪽으로 가면 돼요.
1: 아, 그럼 한번 가볼까요?
0: 네.
1: 어, 동굴. 와, 대박. 와, 이게 동굴인가 보다.
0: 네.
1: 야, 이게 동굴이구나.
0: 근데 이 동굴이 6.25 전쟁 때는
1: 네네네.
0: 피난민들이 여기서 숨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1: 그러면 노루 동굴 뺏은 거네?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살자고 노루 동굴 좀 뺏었네요.
1: 야, 우리가 급하다 지금.

0: 우와.
1: 우와. 어휴. 어휴. 작은 페트라 같은데요? 아, 이런 벽면을 보니까.
0: 아, 아, 저게 하늘종인가 보다.
1: 저는 이제 하늘종이고, 네. 그놈아 이제 하늘정원. 이제 하늘이 보인다라고 해서 하늘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 있죠? 네. 이 바위 어디서 났을까요? 면을 딱 보시면은.
0: 그러네, 여기 딱 맞겠네.
1: 그죠?
0: 네.
1: 그대로 그냥 쿵! 넘어진 아~ 거야.
0: 와, 이게 깨진 거야, 그래?
1: 네. 네.
0: 야.
1: 그래서 이렇게 쿡 떨어졌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조 한번 쳐보시죠.
0: 네. 아이, 자. 화순의 전기를 받아 하늘에게 알린다.
1: 어휴.
0: 아,
1: 어우, 좋네요.
0: 종소리 좋다.
1: 막다.
2: 예.
0: 종 한번 쳐보시죠.
1: 많은 발전을 위해서.
0: 진짜 확실히 무등산이 바위가 많아서 그런지 네. 다른 산보다 이렇게 이제 정원은 잘 갖고 놨는데 돌 계단들이 많긴 하네요.
1: 네.
0: 확실히 돌이 진짜 많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바우 정원.
0: 아, 바우 정원.
1: 네.

0: 그게 제일 좋은데요.
1: 그렇죠. 네. 아, 되게 서정적이네요.
2: 여기 나뭇가지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이 노을 지는 게 살짝 걸리긴 했는데. 네. 야, 하늘 진짜 너무 멋지다. 와, 이제 화순 여행이 드디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1: 그렇죠. 긴 여정이었는데.
2: 아. 작가님 어떠셨어요?
1: 저요. 처음에 제가 화순 얘기할 때. 네. 그 시간 도둑이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간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멍 때리기 좋은 곳.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적벽 갔었잖아요. 적벽의 그 모습과 오늘 이 노을의 모습, 붉게 네. 물들어가는 이 모습이 두 가지가 딱 겹쳐 보이면서 어울렸다는 게 이 붉은 기운을 제가 받아가는 것 같아서 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2: 저도 적벽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화순을 딱 화순 일경이라고 하는 이 적벽을 딱 대할 때 아 화순은 되게 신비로운 곳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곳이었고 그리고 근데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마을에 대한 이 태도. 아무튼 화순에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유, 작가님. 좋은 여행했습니다. 아유.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0: 안녕하세요. 밴드 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잘 들리세요?
1: 네.
0: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음악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으로. 하여튼 저희는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로 음악하고 있는 유인원이라고 하고요. 사회란 야생에서 살아가고 또 노래하고 하는 모습이 유인원 같아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이키델릭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에코 페이저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작업실을 차렸거든요. 작업실을 차렸는데 놀러 오세요. 아, 그죠. 아무튼 그 공간이 되게 저희 작업실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도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합주를. 근데 오늘 처음으로 관객분들을 이제 앞으로 안 보고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분들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씩 뒤에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곡은 EOP라는 저희 첫 번째 EP 쌈사라의 수록곡 중 하나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마하옴이라는 곡인데 저희가 정규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선공개 싱글로 가장 먼저 냈던 저희의 이름으로 유인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나왔던 음원인데요. 뭔가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웅이 돼서 스스로 헤쳐나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하옴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어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 앞으로 공연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런 팀이라고 오늘 보여드리고 갔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곡은 저희 음악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실 수 있죠?
1: 네.
0: 좋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율동이고요. 하나는 떼창인데 바로 넣으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넣어 할 때 이게 삿대질을 할 거예요. 그럼 저희를 향해서 이게 삿대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우 하면은 AAA만 외주시면 되거든요. 정말 쉽죠?
1: 네.
0: 한번 연습해볼까요?

0: 감사합니다. 유인원이었습니다.
1: 그리고 I'm Live 함께 외쳐볼까요? 유인원과 함께했습니다. I'm Live! 소리 질러!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0: 와.
1: 예.
0: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렇죠.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그쵸.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에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 맨이구나.
1: 아, 난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그거... 왜냐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게.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쵸.
0: 몸이 보송보송해져요.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야!

0: 네. 이겨버릴 네. 여름생년 BT팀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2: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2: 바로 갑시다.
1: 네.
2: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3: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3: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3: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맞는데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2: 픽서 제품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3: 그 픽서는 바닐라코.
2: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3: 씁니다.
2: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3: 네.
2: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3: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2: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3: 약간 침 냄새가. 진짜? 아 진짜예요?
1: 아, 진짜?
3: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3: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2: 하겠습니다.
3: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2: 그것도 수분력도 좋겠죠?
3: 네네네.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3: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3: 아 네.
1: 아니에요.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니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니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4: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4: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잇몸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왜요?
0: 저희가 그 K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3: 열감.
1: 네,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1: 그냥
4: 팩.
3: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4: 토리든.
1: 그 파란색깔.
3: 파란색깔. 유명하네요.
4: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은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4: 린제이 한국인가요?
1: 네, 한국.
4: 그거.
1: 맞아요. 맞아요. 개어서 쓰는 거.
4: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렇죠?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4: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4: 침냄새 나죠?
3: 아 이거. 아 뭐. 저희가 공감하는 거거든요.
4: 맞아요.
3: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4: 맞아요.
3: 예.
4: 네,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1: 사실 없어요.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네.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4: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4: 리치. 아, 리치 오만.
3: 웨어.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고 엄마가 끄는 거.
4: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4: 지금 딱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4: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4: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
3: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1: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에 대해서
3: 얘기해요.
5: 네.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0: 아니요. 스킨케어.
6: 전 두피요.
3: 두피 나이스. 오케이.
6: 두피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6: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3: 네.
6: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렇죠. 답답하죠.
6: 답답하고 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그렇죠. 탈모. 너무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로 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6: 그렇죠.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6: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6: 뿌리면은
0: 뿌리면은
6: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0: 리프레시 하는 거.
6: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6: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3: 거 같아요. 혹시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6: 네. 닥터포헤어.
0: 닥터포헤어?
6: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헤어.
6: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거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6: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6: 네, 맞아요.
0: 그 녹색.
6: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6: 그래요?
3: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6: 요즘에 그거 써요. 네.
3: 아, 녹색 맞아요.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6: 맞아요.
3: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6: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0: 패드.
3: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0: 그거, 스킨푸드.
1: 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시원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6: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0: 그 침냄새 나요?
6: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조지가
0: 건강하세요.
3: 저희 오네오프라고.
0: 그렇죠.
1: 많이 뵀어요.
3: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3: 이게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의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내과.
3: 책 읽는 맑은 내과?
0: 그렇죠. 그래서
3: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3: 네.
0: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3: 좋아요.
0: 와, 이거다.
3: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3: 어, 여기다. 이거 한국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0: 그쵸. What is history?
3: 네, 히스토리가 있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쵸. 자, 한번. 가보죠.
3: 예.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이 여유.
3: 예.
0: 마음의 양식과
3: 예.
0: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3: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3: 아.
0: 아.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제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3: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렇죠.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Thank you.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

0: 펴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주거든요.
1: 와,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0: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1: 아, 그렇죠.
0: 픽서 막 뭐 침냄새 난다.
1: 네.
0: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1: 네.
0: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1: 어, 근데
0: 오, 아니, 저는 뭐
1: 로션냄새 같은 느낌 나는데.
0: 그냥 네. 화장품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1: 네, 그렇죠.
0: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좋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1: 네.
0: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1: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0: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1: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0: 기분 나빠요. 굳은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0: 네. 아, 바로 지워져.
1: 바로 지워지죠.
0: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아, 땀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0: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오!
1: 성공했다.
0: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뭐야. 이제 평범하게.
1: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0: 네가 지웠으면. 오, 뭐야, 이거?
1: 아이고, 진짜요?
0: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지어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구속력.
1: 예.
0: 네. 완전 구속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네. 이야.
1: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0: 다음 제품은
1: 네.
0: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1: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0: 뭐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1: 네, 네.
0: 굳은 다음에 떼어주잖아요.
1: 네.
0: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1: 대박.
0: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0: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0: 피부에 열이 오를 때
1: 네.
0: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1: 커지겠죠.
0: 커지죠.
1: 네.
0: 아, 오, 이렇게 됩니다.
1: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0: 너무 커져요. 꼬꼬마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1: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1: 어떠하게?
0: 큰 걸로.
1: 네.
0: 그러면
1: 네.
0: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1: 네.
0: 모델링 팩은
1: 네.
0: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1: 뭐가 중요해요?
0: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그럼 막 끝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0: 같은데요. 네. 조합을
1: 네.
0: 자, 보여드릴 텐데
1: 네.
0: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 네.
0: 이
1: 네.
0: 가루 두 스푼이죠.
1: 네.
0: 한 스푼.
1: 네.
0: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1: 네.
0: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었는데
1: 네.
0: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1: 네.
2: 예.
0: 그리고
1: 두 스푼?
0: 아닙니다. 30ml.
1: 아, 30ml.
0: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1: 네.
0: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1: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0: 봐봐요. 이게
1: 오.
0: 원래 1:1 비율로 하면은
1: 네.
0: 이게 이렇게 안,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1: 네.
0: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1: 네. 네.
0: 자, 제가 이제 와이어부터 네.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0: 그쵸.
1: 그거 동일해요. 네. 좀만 더 발라주세요.
0: 알았어, 좀 더?
1: 네.
0: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1: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0: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1: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0: 또 꿀팁이자면
1: 네.
0: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1: 아, 진짜로요?
0: 얇게 하면은
1: 네.
0: 막 뜯어지고 이게
1: 어.
0: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네.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1: 일단 어? 오.
0: 오. 신기하죠?
1: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하면서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하시면 떨어집니다. 오.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0: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1: 그러니까 나도 그래.
0: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팩이 가장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1: 네.
0: 여름 생존 비트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1: 와우.
0: 요,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0: 놀랍게도 예. 이 스프레이.
1: 예.
0: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1: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0: 아, 저는 사실 관심 많아요.
1: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0: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1: 아, 그쵸.
0: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1: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0: 그쵸.
1: 탈모가 진짜
0: 신경
1: 엄청...
0: 써야죠, 와이어 씨.
1: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0: 아무튼. 아, 그냥.
1: 예. 네.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0: 맞아요.
1: 자.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도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0: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냄새 차이를.
1: 예.
0: 확실하고.
1: 맞아요.
0: 자.
1: 네.
0: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1: 예. 오. 오.
0: 시원하죠?
1: 오.
0: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오. 이렇게 만져. 오.
3: 이렇게 정리해줘요.
0: 저 이렇게 오.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1: 오.
0: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오. 아, 저 아. 아, 저봐. 아, 누나야. 일단 이거 하잖아요?
1: 네.
0: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1: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0: 바로 와요.
1: 네. 이게 지금 이제...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0: 자.
1: 아까
0: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나갈 것 같아요.
0: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1: 네.
0: 오!
3: 진짜
0: 정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1: 좋네요.
0: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1: 네.
0: 다니면서
1: 네.
0: 그냥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1: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0: 그쵸?
1: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0: 이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 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1: 예.
0: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 있었지?
1: 그런 느낌.
0: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1: 네.
0: 리뷰해봤고요.
1: 네네네.
0: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1: 네.
0: 와이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0: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1: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0: 그쵸, 맞죠, 네. 맞죠.
1: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해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0: 그쵸.
1: 이게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지만
1: 네.
0: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또 뭐 해야 되잖아요?
0: 그쵸.
1: 네, 뷰티북.
0: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1: 수요탕!
0: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1: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0: 진정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아이씨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그쵸?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로 요청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혹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거예요. 아,
0: 그 테스트!

0: 어,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네,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아니, 아니죠.
2: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This is my life.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생각 깜빡하고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2: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1: 네.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1: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2: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2: 안녕.
0: 아, 이거 왜?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So come, imagine an experience. The future of transport systems through technology for humanity of infinite possibilities. 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 Right here and right now at ITS World Congress, Gangneung, Korea.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Let's go! Simply K-Pop!
3: Hello everyone,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4: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imply K-Pop MC Gravity 오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2: Welcome to all the K-Pop fans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for attending our ball today.
4: 네, 이렇게 궁전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 네,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앨런 형, 오늘 대체 무슨 연애예요?
3: You didn't know? It's the birthday ball for the prince.
4: 허허, 왕자님? 왕자님이 그게 누군데요?
3: Obviously. It's me.
2: Oh, wow. You know my birthday is in 2 days, right?
4: 아, 그렇죠. 뭐 조금 너무 뻔뻔한 감이 없지 않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앨런 형.
2: Thank you, thank
4: 좋습니다.
2: you.
4: 좋습니다.
2: I am loving the vibe today. The glowing spotlight. The loving gaze from our fans. Doesn't it really feel like a royal ball?
4: 맞습니다. 또 이렇게 로맨틱한 의상까지 차려 입으니까 진짜 로맨틱 판타지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2: That's right. Today's Simply K-Pop will win over your hearts with performances that are dazzling like a royal ball.
4: 네, 때론 설레게, 때론 짜릿하게 제대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All you need to do is sit back and relax.
4: 자, 그럼 오늘 가장 눈부시게 빛날 첫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Hey, don't you feel extra giddy today? The spring season weather is amazing. I feel like I could fly.
1: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 같은 날씨가 오히려 약간 어렵더라고요.
0: 네. What do you mean it's confusing?
1: 거리만 봐도 약간 그 계절을 잘 모르겠어요. 요새 좀 패딩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막 반팔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약간 완전 패션 대혼돈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0: You're right. But that's why it's fun to look at a variety of styles, right?
1: 네, 맞습니다. 오늘 심플 케이팝도 딱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버라이어티한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0: Wow, then let's introduce them right now.
1: 네, 핫한 존재감의 그룹 Keep It Up과 글로벌 밴드 Hot Wave 뮤직 스타트!

0: 네,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개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Shall we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0: 네, 봄 하면은 바로 이분들이죠. 바로 청초한 비주얼의 이프아이 분들입니다. Welcome.
1: Welcome, welcome. Hello, if I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3: 안녕하세요, 이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헤이지 데이지 제목부터 봄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2: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는요, 이지리스팅 팝 트랙인데요.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렘을 헤이지에, 수줍지만 당당한 진심을 데이지 꽃에 비유한 곡입니다.
1: Wow, well, we'd love to get to know your styling concept this time around as well.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0: Hi!
4: Hi!
1: Hello, can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My name is Caroline and I'm from France. I'm so happy to be here today.
1: Bonjour, wow. Caroline. Wow. Do you have a question for If I as well?
4: First, I'm curious about today's outfit concept.
5: 오늘의 옷차림 컨셉 궁금합니다.
0: 오늘의 착장 컨셉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착장의 컨셉은요, 부드러운 소재에 이런 거친 무드를 추가해 순수함과 또 거친 감성을 동시에 표현해 보려고 한 옷인데요. 저희 이번 앨범 As If에 맞게 애매모호한 감정을 표현한 컨셉입니다.
1: Nice.
4: Thank you.
1: All right. We hear you have another question.
4: Is there any outfit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in the future?
5: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을까요?
2: 네, 저는 샤랄라한 청순한 느낌의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번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에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 활동에서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0: Imagine if this country were a constitutional monarchy,
1: uh-huh.
0: and you were the prince. What do you think that would be like?
1: Oh, 갑자기요? 허허. 아이돌 가수였던 내가 알고 보니 원진대군? 어, 상상만 해도 벌써 약간 어깨가 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0: 좀 내리세요.
1: 아, 좀 내리더라. 아, 오케이, 오케이.
0: 아, 장난이고요.
1: 네네네네.
0: Don't you think it matches perfectly with our vibe today?
1: 아, 인정. 근데 특히 오늘 앨런 형은 약간 의상부터 벌써 약간 황태자 재질입니다. 어허.
0: Your Highness, join me, Prince Alan, as we lead this show with class and poise.
1: 어, poise? 오케이, 그러면 한번 교양 있게 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0: Then allow me to introduce the next performers who will light up the stage with radiant presence.
2: 네, 오늘 심플리 K-POP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스페셜한 분들입니다.
0: The brilliant artists to win over your eyes and ears, Jay Chang, Lee Sen, Close Your Eyes, Music, Star.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2: In the previous show, the EC welcomed the EC expedition with unforgettable experiences. The guys slowly but surely fell in love with the EC. The five guys are headed to the center of the EC. But the sea route wasn't easily accessible. This is the creme de la creme of the trip to the EC, the one everyone's been waiting for. What new traits about the EC can the guys see from Dokdo Island? Stay tuned to find out. Ulleung-do is 160 kilometers east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expedition team spent their first day on the island, and their second day began. The members are headed to the Taeha village to take in the picturesque scenery.
3: Like, this train and
4: Lotte World. Crazy.
5: Yeah!
6: Yeah. It's 6 minutes to go up, 6 minutes to come down, but then you go up there for like...
5: Wow.
2: The monorail went up to the top with the beautiful sea as the backdrop.
7: First time insulting an Australian.
8: He's like totally pale.
7: The grizzly bears.
9: Grizzly bears.
10: That's pretty, look at that.
2: The Sutosa patrol officers departed from Daepunghon, Uljin, and arrived in Ulleung-do after a week.
7: Wow,
2: the Sutosa regularly visited Ulleung-do and Dokdo. The EC is beautiful, even though there's a sad history about this place.
5: Oh, what?
11: Daepunggam.
5: All of this?
2: From the Daepunggam Rock Observatory, the members thought of patrol officers as they looked out to the rocky islands and many oddly formed rocks.
12: Little attraction with shore.
7: 3, 2, 1.
13: It's very bright, I cannot see anything.
7: Can you take me? Hi, 안녕하세요.
11: 대풍감이라고 그래요. 대풍감이라면 무슨 뜻이냐면 그 바람을 기다리던 곳. 여러분들은 지금 큰 배를 타고 오셨지만 옛날에는 배가 그 돛단배.
13: 바람으로 운영하는
14: 한 1883년.
5: 야,
7: 형 어떻게
11: 역사 공부 많이 했네요.
14: 공부하고 왔어.
11: 잘했어.
7: 멋있다.
11: 1882년도에 이제 그 2년 전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여기 사람은 못 살겠어요.
5: 울릉도예요?
11: 예. 그래도 이걸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저기 중앙정부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인랜드에서 사람이 저기 와서 이제 한번 돌아보고 시찰을 하고 가는 거죠. 그때 왔던 사람들을 수토사라고 그랬어요.
5: 수토.
11: 아, 예,
5: 여기,
11: 수토사. 예, 예, 예,
5: 여기 오던 사람.
11: 예예. 예, 그러니까 감찰.
5: 수색수.
11: 예. 예. 페트롤.
4: 쓰세요.
5: 여기 10대 비경이니까 네. 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즐기시 바랍니다. 네. 이 세계에서 이런 데 없습니다. 아. World best.
4: View place of the world.
12: Even though even from up here you can see that the water is incredibly clear. Yeah.
2: 소토사, the patrol officers had to return to the mainland after their duties were complete. They looked out to the vast sea as they waited for the winds to blow.
7: Yeah, yeah. 그럼 지금 어디에 가는 거예요?
11: 황토 굴에 가고 있어요. 아. 저희가.
5: 그래서 저거를 그 옛날에 수토사들이
11: 육지에 갖고 가서 그 궁궐의 그 페인트, 천연 페인트를 아.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여기서 황토 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 황토에서 아홉 가지 맛이 나더래요.
2: The rare red clay of Ulleungdo is known to have 9 different tastes. The patrol officers who returned from Ulleungdo took the precious red clay and presented it to the king.
5: 청화신당입니다.
4: 여기에요?
11: 예, 청화신당. 야, 다 왔네.
4: 인사드려야 되는 예, 예, 이게
11: 인사합니다. 잘 왔어요.
4: 어떤 것이 궁금하네요.
2: The Seongha Shrine is a representative Haesindang, shrine of the sea god, on Ulleungdo, and was constructed during the King Taejong's reign in Joseon Dynasty. There's a sad story about this shrine.
11: 예, 여기는 송하 신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 저기 저거를 동남 동묘라고 해요.
2: King Taejong heard of the sufferings of the Ulleungdo residents caused by the frequent invasion of the Japanese. The king ordered Kim In-woo of Samcheongman ship to rescue the residents living on Ulleungdo Island. Before departing to the mainland, he had a dream where the sea god appeared and ordered him to leave a boy and a girl. When he returned to the island later, he discovered the skeletons of the boy and the girl. He constructed the Seongha Shrine and held rituals to comfort the soul of the deceased.
4: 선생님 여기 와서 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의식 같은 거는 있나요?
11: 어 여기 와서 인사를 드려야죠. 우선 울릉도에 네. 왔다고.
4: 안녕하세요. 저희가 하고. 왔어요. 네. 네,
12: 그럼 손남 선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2: 동남 동녀 sacrificed their lives for 울릉도. The expedition team left the Seongha Shrine, whispering prayers of comfort.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Okay, we won actually.
1: We won.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1: 아, 아이고.
0: 자, 정답은 오.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 X.
3: 뭐야?

0: 갈 거라고.
1: 맞지네. 맞을 수도 있어.
2: 정답은
1: 오. 와. 그러니까 맛있었어.
3: No,
4: no,
3: I didn't
4: get the map.
5: Yeah. I didn't look at the map.
2: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1: 승
2: 올라가요.
1: 예.
2: 네.
1: 끝났어요. Heavyweight 형. 끝났어. 끝났어.
2: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까 X일까?
1: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2: 야, 정답은 X. 와.
3: 들어와.
1: 아,
3: 아닌 거야.
1: 던지. 따라해.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정도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0: O.
1: Yeah. 다음.
0: 파비앙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비앙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비앙,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셋이세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2: 파비앙.
1: 아, 이름 파비앙.
2: 아, 이름 모르겠네.
0: 정답은 오.
1: 아,
2: 아,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
1: It's fast, right?
2: It's fast.
1: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정답은
0: X일까?
1: X.
0: 정답 X.
2: 아.
3: 아, 진짜 먼저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X. 정답 X.
1: 진짜 아픈 거 같은데?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2: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일을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4: 일본이 우리 언제 밖에서 우리 땅
2: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때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5: 반장.
2: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2: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6: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7: Kind of a cool name.
6: That sounds
7: better actually.
6: Yeah, that's a really cool name.
8: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old maps.
7: Oh really?
8: Yeah.
0: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전주 세계수리축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 뚜락의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 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지요.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 가곡과 풍류 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조 이수대엽과 수룡음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조 이수대엽은 강권순의 노래와 하주화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듣고요. 바로 이어서 수룡음을 김상준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의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로 등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느린 이스트웹을 들으셨고요. 이제 조금은 거뜬한 우락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편수대엽과 태평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락과 함께 들으실 곡은 이민주 양의 그 합시코드 독주 쿠프랭의 신비한 장벽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였던 프랑수아 쿠프랭의 클라브센 곡집 4곡 중에 2권에 수록된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연주에 참여해주신 출연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가곡의 악기 연주자에게는 율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가창자들에게는 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용어가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요. 먼저 조선 사회의 선비들이 시그니처, 요새 말로 시그니처 악기로 그때 말로는 이제 백악지장, 100개의 악기의 장, 최고의 장, 장이면 최고의 장인이죠. 를 연주해 주신 거문고 악기 연주자, 우리 시대의 율계 하주화 명인이십니다. 네. 하주화 선생님은 현재 서울 예대 명예교수와 수연 풍류방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정악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풍류의 맛과 멋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대표적인 거문고 율객이십니다. 그리고 단소와 대금을 잡아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 김상준 율객이십니다. 여창 가곡 이수자로 즉흥과 창작 그리고 전통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강권순 가객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음악에 새로운 결을 더해준 합시코드 연주자 이민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합시코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곡을 이제 소개하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가곡의 편수대엽과 태평가입니다. 편수대엽의 편은 아직 좀 후대에 생긴 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원래 이 가곡의 이 박이 여러분은 못 느셨겠지만 박자가 있었습니다. 느린 박이 16박으로 한 장단을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이즈 주기가 짧아져서 편은 촘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장단이 10박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거뜬한 그런 느낌의 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편수대역까지 조금씩 빨라졌던 곡이 마지막 피날레인 태평가에 오면 다시 풀어집니다. 굉장히 느려지고 우리 그 전통 음악의 전개 과정을 보통 기경, 결, 해로 얘기하는데 그 해, 풀 해자에 그 풀어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창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편수대엽과 이 태평가를 연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두 곡을 박수로 맞이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4: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your MC Alan of Gravity.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It is already the month of May. You can really feel that crisp, refreshing energy wherever you go, right?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은 괜히 나들이 가고 싶어지잖아요. 야구장 가서 시원하게 응원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0: Totally. Wearing the team uniform and watching the game with some fried chicken. Gnarly.
1: 그러고 보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 나들이 각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속 갔다 올게요.
0: 아니야. 잠깐만.
1: 왜?
0: 원진.
1: 네.
0: But that's what today's Simply K-pop is all about.
1: Uh-huh.
0: It's packed with stages hotter than the heat of baseball stadium.
1: Oh my god, 진짜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놓칠 수 없죠. 얼른 소개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go ahead and meet the teams that'll make our hearts race like hitting a home.

0: run. Starting with Lee Jimin and her sweet vocals.
1: 네, 청순 여신들 S2A 그리고 감성 발라더 이지훈까지 뮤직 스타트!

0: Sure.
1: Oh.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0: 아, 전요. 지금 너무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1: Well, don't worry. Uh-huh. That will be fixed soon when these performers come on. That's all it takes. You won't even need iced Americano anymore.
0: Wow, 얼른 만나고 싶어요.
1: Alright then, shall we introduce the next stages?
0: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 Keep it up, E5, Love One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Welcome! Ah,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Lisenn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Lisenne입니다.
2: Hi, we are Lisenne.
0: Yeah. Woo-hoo. 네, 반갑습니다. Lisenne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concep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now.
0: Wow!
1: Let's bring her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1: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안녕, 리센네. I'm Kelly from Hong Kong, and I really like your new song.
1: Oh. Well, Kelly,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Lisenne today. Please go ahead with the first question.
4: Yes. So,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makeup look for today's stage?
1: Oh. 오늘 무대 메이크업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5: 오늘은 저는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1: So she drew a lot of moles on her face, yeah?
5: 그리고 저는 입술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She thinks her lips is the highlight. Alright, good.
5: 그리고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1: Some blush on her nose. Any more?
0: 또 있으실까요?
5: 또 있어요. 원현이 오늘 머리
6: 아, 오늘 헤어를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1: 어떠신가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4: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6: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7: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6: 죄송합니다.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아이고.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와. Like a very very heavy like a 갸루 style makeup. Yeah. 또 있으세요?
6: 저는 요즘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1: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더 있으실까요?
0: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l 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4: The last question is,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1: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어허.
5: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들고 갑니다.
6: 진짜예요, 진짜.
1: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
0: 좋습니다.
1: Al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isenne before we go?
4: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1: Let's go.
0: 좋습니다. Lisenne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8: Thank you, Kelly. I love you.
6: Thank you.
5: We all love you.
0: 네, 좋습니다. 켈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센의 무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저희 리센은 이번에 런어웨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리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갸루 권위자라고 들었는데요.
9: 콘제 야호.
7: 제 야호.
0: 갸루 스타일에 대해 히토코토 오네가이 시테모 이데스까?
5: 아,もちろんです.
0: 아,はい,お願いします.
5: 이슈니 오네가이 시테모 이데스까? 같이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오케이, 렛츠 고.
5: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5: 네.
0: 어떤 거죠?
5: 제가 심플리 케이팝 하면은 야호 같이 해주시면 돼요.
0: 야호.
5: 네. 그리고 V를 이렇게 하시면 V를 이렇게 내리는데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0: 살짝 밑으로
1: 눈도
5: 네,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우.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ee Sena's Runaway.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3: 네.
4: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5: 야호!

0: Let's go Simply K-POP!
1: 네,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0: Yeah, we had so much fun too. Thanks to everyone tuning in around the globe as well as all of you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ll.
1: 네, 5월의 청량한 바람처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1: 야호.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
0: 예.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렇죠.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씨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아,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 기대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맨이구나.
1: 아, 나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1: 네.
0: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년 뷰티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2: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2: 바로 갑시다.
1: 네.
2: 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3: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3: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3: 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맞아서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2: 픽서 제품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3: 그 픽서는 바닐라코.
2: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3: 씁니다.
2: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3: 네.
2: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3: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2: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3: 약간 침 냄새가. 아 진짜? 아 진짜예요?
1: 아, 진짜? 유명해요. 뭔 침이요?
3: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2: 그 냄새가. 하겠습니다.
3: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2: 그것도 지속력도 좋겠죠?
3: 네네네.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3: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3: 아 네.
1: 아니에요.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네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네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4: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4: 그쵸. 자연은 아니고 잇몸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왜요?
0: 저희가 그 K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진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진짜 5분 컷. 바로 진짜 갑니다. 5분 컷.
2: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2: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3: 모델링 그냥 팩.
1: 1일 1팩 하는 것 같아요. 네.
2: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2: 그
1: 파란색
2: 네, 토리든 파란색
1: 하는 거네.
2: 그렇죠.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0: 한국 그거.
1: 맞아요. 가루, 맞아요. 베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2: 아, 이거. 저희가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2: 저희가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네,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없으면 사실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오만.
2: 웨어.
0: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끄는 거.
0: 엄카스.
2: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딱 5분 컷이죠?
2: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2: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2: 네.
1: 네,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
2: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4: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에 대해서
2: 얘기해.
4: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거
0: 아니에요? 스킨케어.
4: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2: 두피 나이스요. 나이스, 오케이.
4: 나이요.
2: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4: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2: 네.
4: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4: 답답하고 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2: 탈모.

0: 노 탈모.
1: 그래서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로 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그쵸.
2: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3: 나이스 나이스.
2: 아니면은 네. 그
1: 뭘까요?
2: 뿌리면은
0: 아, 뿌리면 시원해지는
2: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해요.
1: 리프레시 하는 거. 네, 네. 저도 많이 썼습니다.
2: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0: 거. 혹시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2: 네. 닥터포헤어.
1: 닥터포헤어.
2: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0: 닥터포헤어.
2: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오. 쓰는 거 같아요.
0: 종류를 다르게 써요?
2: 네. 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1: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2: 네, 맞아요.
1: 그 녹색.
2: 맞아요. 녹색.
0: 저도요.
2: 그래요?
0: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2: 요즘에 그거 써요. 네.
0: 아, 녹색 맞아요.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그리고
2: 맞아요.
0: 머릿결도 괜찮나요?
2: 네.
0: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4: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1: 패드.
0: 어떤 패드일까요?
4: 그 당근 패드.
1: 당근 패드.
0: 당근 패드. 당근 패드.
1: 스킨푸드.
4: 네네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거.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2: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1: 그. 오. 침면서 나요?
2: 조금. 아,
0: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리고
0: 네. 조지가
1: 건강하세요.
0: 저희 온앤오프라고
2: 그렇죠. 많이 뵀어요. 오.
0: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1: 그러니까
0: 이게 집중이 되나 봐.
1: 또 청계천에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내과.
0: 책 읽는 맑은 내과?
1: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네.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0: 좋아요.
1: 와 이거다.
0: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1: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0: 여기다 이거 한국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1: 그렇죠. What is history?
0: 예,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자, 가보죠.
0: 예. 네.
1: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0: 예.
1: 마음의 양식과
0: 예.
1: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0: 예.
1: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내과.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0: 알았어.

0: 아,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와우!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주거든요.
0: 와,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침 냄새 난다. 네.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 어떤 냄새 날지. 네.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어, 근데 오,
1: 아니, 저는 뭐 로장감이 없어요.
0: 느낌 나는데요?
1: 그냥 화장품 네. 냄새? 침 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네.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오!
0: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이게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으면? 뭐야, 이거?
0: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지워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0: 예.
1: 네.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네.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네.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0: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필리핀에 있는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네, 네.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네.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0: 대박.
1: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0: 네, 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0: 네, 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네.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커지겠죠.
1: 커지죠. 네. 아, 오늘 이렇게 됩니다.
0: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꼬꾸만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하게?
1: 큰 걸로. 네. 그러면 네.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네. 모델링 팩은 네.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0: 뭐가 중요해요?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0: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여기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1: 같은데요. 네. 조합을 네. 자, 보여드릴 텐데 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이
0: 네.
1: 가루 두 스푼이죠.
0: 네.
1: 한 스푼.
0: 네.
1: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네.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대1 비율이라는데 네.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0: 네. 예.
1: 그리고
0: 2스푼?
1: 아닙니다. 30ml.
0: 아, 30ml.
1: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0: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1: 봐봐요. 이게 오. 원래 1대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우, 땀나네요. 네.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받아주도록 네. 할게요. 네.
0: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1: 그쵸.
0: 그거 동일해요. 좀만 더 발라주세요.
1: 알았어, 좀 더? 네.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0: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1: 아니,
0: 이제.
1: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0: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워져요.
0: 아, 진짜로요?
1: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예.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0: 일단 어?
1: 오. 신기하죠?
0: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어내주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네. 쓱 하시면 떨어집니다. 오.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1: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0: 그러니까. 나도 그래.
1: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팩이 네.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어우.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0: 네.
1: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0: 와우.
1: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1: 놀랍게도 예. 이 스프레이
0: 네.
1: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0: 뭐 언제요 또? 아,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아,
1: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0: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1: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0: 아, 그쵸.
1: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0: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1: 그쵸.
0: 탈모가 진짜
1: 신경 써야죠, 와이어 씨.
0: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1: 감지? 아, 그냥.
0: 예. 네.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1: 맞아요.
0: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 또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1: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0: 네.
1: 확실하죠. 자. 네.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0: 네.
1: 시원하죠?
0: 오.
1: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0: 오, 이렇게 맞아. 오.
2: 이렇게 정리해줘요.
1: 저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0: 오.
1: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0: 오.
1: 아, 누나야. 일단 이거 하잖아요?
0: 네.
1: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0: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1: 바로 와요.
0: 네. 이게 지금 이제...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1: 자.
0: 아까
1: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0: 나갈 것 같아요.
1: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0: 네.
1: 오!
2: 진짜
1: 저건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0: 좋네요.
1: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0: 네.
1: 다니면서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0: 그쵸.
1: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0: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1: 그쵸.
0: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1: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0: 네.
1: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0: 그런 느낌.
1: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봤고요. 네네네.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0: 네.
1: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0: 네.
1: 와이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0: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1: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0: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1: 그쵸, 맞죠, 네. 맞죠.
0: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1: 그쵸.
0: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1: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0: 네, 뷰티북.
1: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0: 수요탕!
1: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0: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1: 지금 영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살짝 한 스푼 넣고요.
1: 네.
0: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지금 큰일 났어요.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1: 네.
0: 얼어버렸습니다.
1: 오.
0: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1: 오.
0: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기 아이스 샷건이니까.
1: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0: 언 거예요, 얼음.
1: 아, 얼음이에요.
0: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0: 예.
1: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0: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 앰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1: 네.
0: 어땠나요?
1: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0: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1: 네네네.
0: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로 유창하기도 하고
1: 네네네.
0: 인터뷰 사자처럼
1: 네.
0: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1: 네.
0: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1: 네.
0: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1: 네.
0: 시민분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욕절도 많았지만
1: 네.
0: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1: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그 테스트!

0: 어,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아니, 아니죠.
0: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0: 와, 감사합니다. This is my life.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깜빡하고 아,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0: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자리 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또
0: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1: 네.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1: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0: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0: 안녕.
2: 아, 이거 왜?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안녕하세요. 캐나다 퀘벡에서 온 아이안입니다. 한국에서 산 지 13년 됐고요.
1: 농촌은 사실 꿈 같은 완벽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거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시식을 하고 예쁜 거 보고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온 야스민 알라딘이라고 하고요. 한국 생활 지금 10년 차입니다.
1: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근데 솔직히 무엇보다 뭐 여행 코스보다는 여행 파트너가 누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설레기도 하고.

0: 그분이신가 보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앉으십시오.
0: 반갑습니다.
2: 무거운 거 여기 두고 오시고.
0: 생각보다 좀 머네요.
2: 저도 사실 알고 왔는데도 조금 자는 게 그런
0: 돌아다니고 했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2: 반가워요.
0: 어떻게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 좀 됐습니다.
0: 얼마
2: 되셨어요?
0: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질문 받으면 거꾸로 질문하는 스타일. 일단 성함부터 그러면 제가 여쭤봐도 저는 야스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2: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아요? 그걸로 가보려고.
0: 나이는 저보다 깔게요, 그냥. 저 92년생이에요. 원숭이띠. 무슨 띠시죠?
2: 태어났을 때 거기 중국집에 갔는데
0: 중국집이요?
2: 캐나다에서는 이런 건 중국집에서 알려줘요. 중국집에서 용이라고 한 거예요.
0: 용이요?
2: 88이니까.
0: 88. GD is in the house. 88. 오.
2: 말 놀까 그냥?
0: 좋아요.
2: 네, 결국은 말 마무리는
0: 근데...
2: 나 도끼야.
0: 근데 솔직히
2: 나 빠른 빨빨이라서 사실 빨지랑 똑같아.
0: 근데 솔직히 눈치채긴 했어요. 왜냐면 딱 그 나이부터 제가 계속 물어보려고 하니까 나이 안 알려주고 근데 막 이렇게 좀 살짝 온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2: 음료 시킨다고 하니까
0: 이건 무조건 나보다 나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살짝 긴장하긴 했는데 왜냐면 좀 작아 보여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대화하다 보니까 어라?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2: 되게 귀여운 친구 같아요. 그 처음 만나고 뭐 그 사람이랑 3일 같이 여행해야 되는데
0: 좀 서로 너무 다르면서도 좀 비슷한 면이 좀 많다?
2: 뭔가 서로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 뭔가 놀리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언니?
2: 어디 봐야죠.

0: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있고 춤도 추고 있고.
1: 아 진짜 가만히 이렇게 걸어도 힘든다.
0: 자연이 말하고 있는 곳. 저기 끝까지 봐봐. 진짜 춤추고 있는 것 같지 않아?
1: 나 영화 같아. 진짜.
0: 영화야.
1: 우와.
0: 인생은 영화야.
1: 너무 좋다.
0: 날씨가 너무 밀당하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약간 영국 날씨 같아. 아, 배가 떴다 또 비가 왔다가 바람 불었다가.
0: 비 있는 여행 어때?
1: 낭만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솔직히 여행 갔을 때 나는 계획을 잘 안 짜고 가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여행도 뭔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날씨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0: 나는 이거야. 이게 날씨가 어떻든 내가 그거에 맞는 옷을 챙겼으면 상관없어.
1: 그렇지. 맞아. 어. 봐봐. 동네 강아지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어.
0: 그러네. 하나.
1: 그래. 그래, 얘들아. 그래, 그래. 어? 앉아, 앉아. 손. 아셔, 아셔, 아셔. 난리 났는데, 이거?
0: 미니 모아과도 있네. 이게 강.
1: 아, 전자리에 건너온 사람.
0: 모아과 나무 엄청 많아.
1: 언니, 이거 먹으러 왔잖아요.
0: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아,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저희가 펜션 보러 왔는데.
3: 펜션이요?
0: 네. 네.
3: 길은 좋으니까 걸어가도 되는데.
1: 네.
3: 힘들어서. 나가지들은 입고 나가지도 걸어가는 거.
0: 열심히, 열심히.
3: 좋아?
1: 재료가 엄청 좋아요.
3: 걸어서 가도 돼.
1: 어, 그럼 얼마나 걸려요? 어,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3: 10분에 5분 걸리고. 아니, 좀 빨리 걸으면 10분.
1: 아, 오, 빨리 걸으면 10분이요?
0: 어, 오늘 날씨가 비가 왔다 갔다 하니요?
3: 네, 또 가봐, 가봐줘. 우리나라 말, 우리 한국말 잘하네.
0: 그런가요?
4: 여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왔어요?
1: 거기... 아, 저희 오랜만에 힐링하려고 또.
4: 아, 저 시골까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건데.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살짝 좀. 네, 보이시죠?
0: 힐링이 필요한 얼굴이다. 그래서 어, 여기 근데... 예쁜 숙소가 있는 걸로
4: 아, 그냥 저 5분에서 한 10분 이내에 네. 거리에 보면은
0: 아 그래도 또 예쁜 자연을 보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좋네요.
3: 그림만 따라가면 돼요.
1: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습하고 더운데 그, 왜
0: 밖에 계세요?
3: 여기 일로 닿게 놀러 나
5: 일어나가 이제 나왔네.
4: 저 식사는 하고 오셨죠?
1: 살짝 배고프네요.
0: 아침은 먹고.
1: 살짝 좀 배고프긴 해요.
4: 세상에. 네.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같이 식사하는데 같이.
1: 어, 그러세요?
0: 그게 방해가 안 되나요?
4: 아, 방해는 안 되게
3: 오늘 왜냐
1: 오세요?
0: 10분 걸어가려면 이게 그 튼튼하게
1: 먹어야
0: 돼요. 어디? 어디예요?
4: 아, 가시는
1: 우와, 대박. 우와, 너무 감사해요.
0: 가셨는데.
1: 우와, 우와, 우와.
3: 얼른 먹죠?
1: 우와.
0: 아, 귀여워, 거기.
1: 아, 여기 약간 버스 정류장이면서도 약간 유모차 주차장.
0: 유모차 주차장. 도와드릴까요?
1: 괜찮으세요?
3: 예, 갈게요. 유모차 놔두고.
1: 네.
0: 유모차 주차장. 귀여워.
1: 아, 언니도 주차해.
0: 아, 주차. 주차하고 가겠소. 언니 오세요. 만드신 거예요 오늘?
3: 네 오늘 만들었어요.
1: 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4: 와 진짜 맛있겠다. 이 음식이 다 여기서 이 저 마을에서 나온 것들이네요.
1: 그러면 야채도 직접 다. 계란도
3: 계란은 여기서 나온 거.
6: 계란도 여기서 나온 거.
1: 그러면 매일 이렇게 식사하실 때 다 같이 모이셔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0: 우와.
4: 점심은 그렇게.
1: 우와.
0: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약간 가족 외에 새로운 가족이 생기잖아요.
4: 그러죠.
0: 대도시에 그게 없어서 참.
4: 아무튼 이제 시골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1: 맞아요.
0: 근데 이것도 자기가 고생하면서 재배한 거를 또 먹게 되는 게 난 진짜 영광이에요.
4: 우와. 골고루 다 한 가지씩 드셔봐요.
5: 저희가 또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웠거든요. 네,
0: 어르신 먼저 먹으면 안 돼요.
1: 네, 먼저 드시고 나서
0: 드세요. 그럼 같이 네. 하나, 둘, 셋.
4: 네, 먼저 드시고 아무튼 드셔보세요 한번. 손님들 먼저 한번 뜯어봐요.
0: 아 이게 이러시면 안 되시죠. 다 같이 아니요, 드십시오.
5: 아 먼저 드세요. 드시면 저도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0: 잔도 맛있겠다.
1: 넣는 거예요?

0: 너물 따뜻해 그냥.
1: 이 젓갈이 낙지 젓갈이죠.
2: 진짜 맛있잖아요.
1: 낙지. 낙지 드셔봤어요?
3: 네.
2: 좋아해요.
1: 이 고장이 낙지도 유명해요.
3: 아, 진짜?
4: 이거 아, 물이 가까우니까 또 그 해산물이 여기 맛있겠네요.
1: 네, 여기 우리 이제 여기 가면은 바닷가 가까우니까.
4: 그러니까.
2: 낚시해야겠다, 언니.
5: 낚시해야지.
2: 그 여기 산책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산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걷기.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1: 아, 여기는 다 돌아다니는 거지, 다 산책길이에요.
2: 아.
1: 아, 그리고 함께 산책 골방 다 있으니까.
2: 아, 다 연결이 있어요?
1: 네,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 데 다 보면 되는 거예요.
4: 산책해야지, 아침 산책.
2: 도와주기 전에.
6: 돌아다, 돌아다.
2: 좋아, 좋아, 바로.
4: 혹시 거기 다들 도박이세요, 여기?
1: 도박이.
4: 도박이. 죄송합니다. 그 도박은, 그 도박은 아니고 토박인지.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7: 여기는 해남, 해남이.
4: 해남?
2: 해남이요.
4: 해남.
7: 해남에서 일이 시집 왔지.
4: 아, 시집?
2: 아, 우와.
4: 띠리띠띠. 그래서 이렇게 요리가 맛있나 봐. 사랑이.
1: 그때는 엄마들이 일이 시집 올 때는 지금 다리 하나 져서 금방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저쪽에서 올라면은
6: 배 타고,
1: 뭐 타고 이렇게 와야 돼. 엄청 어려운 시기였지.
4: 처음에는 나름 여기 오는 게 큰일이었던 거군요.
2: 딱 남편분만 믿고 그래. 오신 거잖아요.
1: 맞아요.
4: 예. 믿고 잘하셨어요?
2: 엄청난 러브스토리 있었겠네요.
4: 믿고 오시기 잘하셨어요?
2: 와.
1: 신기하지.
2: 와. 당황스럽게 하면 어떡해.
4: 제가 혼내게
2: 이러라고
4: 찔렀어요.
2: 수박 와우.
4: 이 친구 좀 혼낼게.
3: 수박 와우.
4: 이렇게 반겨주시는데.
3: 아, 약간 진짜. 아니, 나 약간 F잖아. 나 언니 나 F잖아. 나 지금
4: 울지 마.
3: 나 지금 울지 마. 울컥해. 울컥해서.
4: 나 울어, 그냥.
3: 아, 왜냐면 이게 이집트 문화 있잖아요. 이집트 문화도 약간 식사를 하는. 가족이랑 다 같이 무조건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먹다가 진짜 비슷하게 다 먹고 나서 바로 일어나기 전에 과일을 먹는 문화예요. 근데 지금 바로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4: 집 같은 느낌이네.
3: 오랜만에 집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2: 나 한국에 있지 지금.
5: 저는 하나 뺏어 먹을게요. 수박 너무 좋아하는데.
3: 그냥 밥 조금 더 먹을게요. 딱 와있죠?
5: 다 네. 먹겠습니다.
3: 너무 맛있어.
4: 너무 잘 먹었는데요. 덕분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3: 진짜 저 벌써부터 너무 힐링돼요, 지금.
4: 시작부터 되죠.
3: 아, 무조건 또 올게요.
2: 너무 잘 먹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1: 쭉 가시면은 8분 가시면은
4: 18분이요?
1: 7, 8분. 아무튼 즐겁게 지내시다가
5: 네.
1: 네, 가시기 네, 바랍니다.
4: 네, 그럴게요.
3: 너무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직진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
4: 진짜 어. 길이 다 연결돼 있대. 그래서 산책 길이로도 돌아올 수 있어.
2: 오.
4: 예쁘다. 저 봐봐.
2: 그니까
4: 이게 깬가?

0: 많아.
1: 여기 다 한옥이네.
2: 너무 예쁘다.
1: 와, 근데 약간 진짜 호캉스 온 느낌이다. 여기 바다 보인다.
3: 언니, 여기 밤에, 아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서 브런치를 먹자.
2: 좋아.
3: 일단 나 기대돼. 우와! 잠깐만.
2: 그니까. 아니, 한옥집인데 높은 천장이 진짜 멋있어.
1: 대박이다. 우와! 너무 깔끔한데?
2: 예쁘다.
1: 어떻게 여기 여러분
2: 너 바지 젖었지?
1: 어? 바지 길어.
2: 어디 갔는지 다 알아.

0: 우와! 우와!
1: 뭐 봐?
0: 우와! 감성 미쳤다.
2: 너무 멋있다.
0: 우와! 미쳤는데, 진짜?
2: 너무 좋다.
0: 우와! 이건. 와, 감성 미쳤다.
3: 감성, 감성, 인연의 감성.

0: 나는 여기 있겠소.
1: 그냥 지금 이 꼴이 좀 장소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씻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나와서 또 사진을 제대로 찍어봐야겠어. 이거 뭐야, 보리 과자도 있네.
2: 언니, 여기 요리할 때 필요한 것도 다 있거든?
3: 나 그, 언니, 언니. 대박.
2: 우리 솔직히 아직 막 엄청 지나진 않잖아. 어떤 감성인지 알지? 밤에 이거 켜놓고 밖에.
3: 그럼 그리고 귀신 딱, 스토리?
2: 아니지. 약간 속 깊은 얘기를 하면서.
0: 그래.
2: 그 조명 밤이 되어. 언제 알지?
0: 밤이 되어 봐야.
3: 기대되는데?
1: 자, 언니.
4: 응.
1: In my bag 한번 해볼까?
4: Show me.
2: 근데 나 솔직히 출발하기 직전에 그냥 대충 녹기만 해가지고.
4: 잠깐만,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왜 화장을 하고 있어? 얘가 화장하고 있어.
2: 묻었어.
1: 항상 그 나 여행 갈 때 그게 있어. 무조건 운동복 챙기거든?
4: 근데 운동 안
1: 꺼내질
4: 하지.
1: 않아.
4: 내 운동복을 쓰지 않아도 스트레칭 요가라도 하자.
2: 바로 앞에서.
1: 오케이. 오케이,
4: 거기 선 살루테이션 해야지.
2: 좋아. 근데 언니 깔끔하다. 여기서 성격이 다 나오잖아.
3: 우와,
2: 이거라.
3: 야, 대단하다. 이거 다 따로따로 이렇게 갖고 왔다고?
4: 이게 하이, 이게 상의, 여기 속옷이랑 뭐 파자마.
2: 그럼 나 뭐가 돼, 언니?
4: 약은 많지.
2: 언니 여행 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이거 다 챙겨?
4: 갈 때마다 챙기는 거 아닌데 이게 3일이잖아. 그래서 뭐 없는 게 약간
2: 나도 그래. 똑같은 3일. 아,
4: 그러시군요.
2: 와, 대박이다. 언니 MBTI가 맞춰볼까?
4: 맞춰봐.
2: 일단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짐을 싸는 사람들이 무조건 J일 거야. 아하하. 언니 J지? 맞지?
4: 그렇지.
2: 말했지. 잠깐만. INTJ야? 진짜로?
4: 응.
2: 왜? INTJ 약간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잖아.
4: 맞아.
2: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4: 모르겠어.
2: 언니, 이중 인격이지?
4: 난 또라이 맞아.
2: 아, 감이 안 잡히네, 언니. 나 여행 갈 때 보통 안 걸고 그냥 이렇게 지나다가 가는데.
4: 그냥.
2: 왜 어차피.
4: 그냥 어차피 그러면. 어차피는 이따가 이거 다시 뒤지는 거 싫어서. 나와 있는 게 더 편하니까.
2: 아, 에이, 진짜 언니 자꾸 내 가방 무겁다고. 아까 이거 내 가방에다가 챙겼잖아. 억수저를.
3: 할머니가 줬어. 할머니가
2: 내 가방에 넣어놓고. 아, 억수저는 되겠네. 아, 미치겠다 진짜.
4: 시작은 거기로 가자. 시작은
2: 좋아.
4: 천사에게 교. 그 다음에 너 뭐지 받아보고 뭔가 만지고 싶었다고.
2: 맞아.
4: 그럼 그쪽으로 알아보고 가면 되니까. 오케이?
2: 좋아. 완전 좋아.

0: 언니 근데
1: 택시 불러야 돼. 지금 걸어가.
0: 그래겠지?
1: 가까이 가서 거기서 걷는 거지. 여기서 면도
0: 없어. 오케이 맞아 맞아.
1: 셀카 찍자.
0: 플러스. 어 좋아.
1: 바로 안올 거잖아.
0: 그치. 짱. 오 조명 좋은데?
1: 언니 하나 둘 셋.

0: 여러 가지의 맞아, 날씨를 맞아.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1: 맞아, 맞아.
0: 진짜 매력적이야.
1: 근데 여기 진짜 보니까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뻥 둘려있는 그 약간 해방감? 도착했어요, 설마?
0: 어, 찾네 또.
1: 도착했어요.
2: 가자.
1: 고생하셨습니다.
2: 청소 자리. 우리 청소.
0: 오려게.
1: 너무 예쁜데?
0: 저기 날개네. 그래서 청소 청소네.
1: 우와.
0: 이번에 여기서 보자.
1: 아, 여기서 사진 찍어보겠네.
2: 영상이야?
0: 어. 이게 여기 오는데 곳곳에다 적혀 있는 천사.
1: 그러네.
0: 뭔가 이게 날씬하고 멋있는데 다리가?
1: 다리 아니 너무 예쁘잖아.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여기 오는데 꽃꽃에 다 적혀 있는 천사.
1: 그러네.
0: 뭔가 이게 날씬하고 멋있는데 자리가?
1: 자리 아니 너무 예쁘잖아.
2: 예쁘고도 예쁘네요, 다리가.
1: 우와, 바다 예쁘다.
2: 그러니까 여기서 저 다리 위에서는 천사의 섬이 한눈에 다 보인대.
1: 진짜로?
2: 여기 다 보이잖아.
1: 헐! 진짜네?
2: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천사계가 보일 수 있다고 날씨가 좋으면 다 보일 수 있대요.
1: 진짜 그림 같다.
2: 이게 나는 해가 아니면 카누로 돌아다니면 재밌겠다. 카누로 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방문하고. 카누로 퀘벡에 호수가 많은 걸로 유명하거든. 우리 만 개의 호수가 있거든. 이렇게 섬이 많은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누로 가서 거기서 빈 약간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캠핑하고 어떡해.
1: 진짜?
2: 응. 재밌어.
1: 재밌겠다. 바다 색깔 봐봐.
0: 여기. 오 예쁘네. 오 예쁘네. 이게 완전 크시다.
1: 거기 약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걸어서?
3: 네, 걸어서 내려가시면 저 밑으로 갈 수 있어요.
1: 아 진짜요?
0: 저기
1: 그러면 기사님 저기 멈출 수 있는 데에서 멈춰주시겠어요?
3: 우와 여기도 제일 건물인데요.
0: 오 예쁘대.
3: 우와. 여기서 내리셔서 네. 한번 경치 한번 보십시오.
1: 감사합니다.
4: 너무 예뻐요. 이집트 바다는 에메랄드 바다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국 바다 색깔 기대 안 하고 보통 보거든요. 약간 아 바다네. 그래 이 정도는 성에 안 차 이런 느낌인데 오 진짜 예뻐요. 아 다리 뷰랑 이게 낭만적이에요. This is 낭만. 와우
1: 너무 예쁜데 그림인데 이거 진짜 예쁘다. 우와. 저쪽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0: 난 이게 탐난 게 거기 가운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서 앞에 사진 찍으면
1: 나도!
0: 진짜 와 예술일 것 같아.
5: 멋있다. 저 대기하는 것도? 오 너무 다리가 멋있게 보이잖아요.
0: 그래서 여기 있으면 다리가 가려져.
1: 스탑 스탑 스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잡아봐.
0: 아니야 이게 파람이 충분해.
1: There's nothing I feel and I love
0: you. 노래방 가지 않기. 노래방 가지 않기.
4: 너무 예쁜데? 아니 여기 바다 색깔 미쳤어.
1: 와.

0: Hold on.
1: Let the process. 이거 구멍이 있어가지고 딱 목걸이로 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0: 제가 먹었을 때.
1: 아 역시 디야 언니 진짜 감성 깨지잖아.
2: 어 이것도 사진 찍어볼까? 찍어야 되나?
1: 이거는 아, 이것도 찍어보고.
0: 올리팬스에 올려야 돼.
3: 그리고 손 잡아봐.
1: 와 언니 진짜 시원해 여기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3: 언니 체력 이렇게 가지면 안 돼.
1: 이거 이거 찍어줘야지.
3: 언니 근데 덥지 않아?
1: 덥지
3: 덥지.
1: 너무 좋아.
3: 예쁜 말 언니 예쁜 말. 근데 이집트 바다 물 먹어보면 진짜 짜거든?
0: 이게 짜지 않아?
3: 안 짤 것 같은데 이거? 하나도 안 짠데? 이거 어떻게 이거? 생수인데 이거?
0: 먹어봐.
3: 별로 안 짜다. 이집트 거 진짜 이렇게 못 짜나? 입술이 빨개져. 엄청 짜가지고.
0: 빨개져?
3: 어, 입술이. 약간 그래? 매운 거 먹었을 때처럼 입술이 이렇게 올라와. 너무 짜가지고.
0: 야,
3: 별로 안 짜.
0: 이렇게 돼?
3: 어.
0: 왜 나한테만 이래?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어, 이거 안 봤는데.
3: 하나, 둘, 셋.
1: 와, 진짜 너무 좋지 않아?
3: 오랜만에 바다 와서 뛰고, 그러니까 뛰고 놀고 하니까 진짜 너무 좋다. 근데 그거 알지?
0: 좀 실패했어.
3: 근데 그거 알지? 우리 아까까지는 신발 벗고 바닷가로 들어갔을 때 좋았는데 지금부터 위기야.
0: 위기?
3: 이렇게 젖은 상태로 신발 어떻게 다시 신고 가야 되는지.

0: 좋아해?
1: 진중앙 시장.
0: 시장 가자. 거기 목포도 있고. 거기 시장에서
2: 뭐 한다고?
0: 이렇게 뭐 회 맛있어 보여.
2: 좋아하지. 응. 이제 하나 있어 지금.
0: 왜?
2: 아까 많이 먹었나 봐. 바지가 약간.
0: 안 되지.
2: 바지가 좀 불편하나 봐.
0: 그럼 내 거 빌려줘. 내 거 되게 널널할 거야.
2: 아니 진짜 우리 나가서 좀 많이 돌아다녀야겠다. 소화 좀 시키자.
0: 야, 화장실 보리를 안 봤지 아직.
2: 나?
0: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2: 뭐라고?
0: 보리를 안 봤지 화장실.
2: 그런
0: 아니 그런 성격 같았어. 이게 여행 아니 여행 나쁜 게 아니야. 여행 왔을 때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같았어 물어본 거야. 그냥 그런 거 아니 비슷할 거 같았어. 아는 친구가 비슷해서. 나는 그냥 항상 배가 부른 상황에 나 항상 배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른 애가 배가 나오면 이게 보리 못 봐서 그런 거.
2: 아니
0: 너 뚱뚱한 거 아닌 거 같아. 그래 이 시장 갈까?
2: 좋아 가자.
0: 다 됐어?
2: 응
0: 가자. 어디
2: 가자 가자
0: 가자. Let's go. 와
2: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여행 온 거 같아.
0: 유흥 맞지? 근데 뭔가 시티거리 온 건 느낌?
2: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0: 이구 시장 투자.
2: 이구 시장.
0: 왼쪽 가자. 차가워.
2: 가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0: 다 먹을 거야? 또 계속 먹고 있는데?
2: 이것저것 이렇게 주워서 먹어야지.
0: 와. 아, 맛있는데. 맛있어.
2: 시장.

0: 가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코스가 있거든?
1: 뭔데?
0: 일단 회! 회를 회? 먹고 가야지. 회도 먹어야 되고.
1: 여기라서 회지,
0: 호떡.
1: 원래는.
0: 호떡도 먹어야 되고.
1: 언니,
0: 이건
1: 여기야.
0: 못 참지.
1: 여기가 진짜야.
0: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아.

0: 언니 뭐 먹을래? 순대? 순대 하마랑 튀김 좀 섞어서 해주시겠어요?
1: 이거 뭐야? 내장 같은 거.
0: 내장이야?
2: 겉장이야.
0: 나 순대 못 먹어. 안 좋아해. 이 춥신 내가 못 먹는 거 다 들어갔네. 안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갔네.
2: 오, 멋있다.
0: 오, 이거지. 우와. 감사합니다.
2: 저기 가서 앉아.
3: 맛있게 드세요.
0: 네. 아, 진짜.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니.
4: 될릴 것 같아.
3: 잘했는데?
1: 순대가 맛있어.
0: 와, 떡볶이 미쳤네.
2: 이 친구를 먹어야지.
3: 너 따라가면 어떡해. 따라가면 좋지.
0: 아, 떡볶이 진짜 너무 맛있어. 하나도 안 매워.
1: 안 매워도 되게 맛있어.
0: 아, 맞다. 우리 그거 자야 돼. 장화.
3: 왜? 아, 낚시 때문에.
0: 바다 쪽으로 가서 약간 낚지.
3: 낚시 잡게.
0: 그런 거 이런 거 필요하잖아. 아니, 나 약간 패션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핑크색으로 할 거야. 이거. 아니면 파란색도 괜찮다.
3: 파란색은 기본이지.
0: 혹시 긴 거 핑크색으로 없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예요?
5: 여기 여자 걸로 제일 긴 거예요. 아. 원래 더 긴 건 안 나오고.
0: 아, 진짜요? 더 긴 거는 안 되는 거예요?
5: 얼마나
0: 원래?
5: 길어야 되는데요?
0: 아, 근데 밋밋한데? 아하.
5: 예뻐졌잖아.
0: 오호.
3: 예쁘네.
5: 예쁘죠?
0: 예쁘네요.
3: 안이 걔랑 똑같네, 안에 그거 있는 거.
0: 언니는?
2: 나 거기 파란색 키보드 돼.
0: 파란색?
3: 아, 녹색
0: 아, 그린 이쁘다.
5: 아니야, 그 아이도 이뻐요.
0: 그러니까요, 둘 다 괜찮은데?
2: 아, 같은 모델.
5: 딱 어울리는 거
0: 좋아요.
3: 아, 그렇게
0: 이걸로 주세요.
5: 아, 여기서.
2: 와우, 반짝반짝한 모자.
0: 있거든?
3: 이런
0: 근데 모자부터 보면 안 되고 이게 액세서리잖아. 그래. 그 메인을 봐야 돼, 먼저.
3: 아, 옆에 있어?
0: 언니. 아, 졸깃해.
3: 너무 귀여운데?
2: 그래, 입어도 될 것 같은데?
0: 아, 이거 스웩.
3: 진지한 냉장바지.
0: 이것이 시장 갬성이잖아.
3: 이게지.
0: 아, 이걸로 해야겠다. 이거 귀여운데? 귀엽지?
3: 귀여워.
0: 괜찮지 않아?
3: 올려? 괜찮아.
0: 어, 나 이걸로 할래. 우와, 이것도 있는데? 우와. 장난인데? 이것도 약간
3: 그럼 얘 그냥 이게 저 결정했네. 그거 해. 됐어.
0: 이거 괜찮은데?
3: 와, 이거다.
0: 이거다. 이거네. 이거네. 이거죠? 이거죠? 예예예. 예. 이거네. 언니 모자 없어도 돼?
3: 없어도 돼. 나 모자 있어.
0: 진짜?
3: 모자 있어.
0: 나 됐어. 와, 이렇게 빨리 쇼핑하는 게 처음이네. 이게
3: 빠른 거구나, 나한테.
0: 빠른 거지. 장화 초록색으로 하는 게 나. 아, 파란색. 파란색으로 바꿔도 돼? 좀 바꿔줘, 바꿔. 야, 너무 밋밋하잖아. 너무나도 죄송스럽긴 하지만.
3: 가요.
0: 제가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사장님! 사장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그 옷을 샀거든요? 근데 보니까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바꿔도 될까요?
5: 네. 이게 파란색인데 그냥 그대로
3: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2: 좋아하세요.
0: 우후! 그래야 마음이 풀려.

0: 어, 만족, 만족.
1: 네. 응. 너가 만져봐.
0: 만족.
1: 나는 만질 수 있어. 나는 안 시끄러워.
2: 뭐가 있냐?
0: 해산물, 해산물. 이런 거. 네, 낙지도 검고. 있고. 먹자, 먹자.
2: 갈치도 있고.
0: 아, 새우도 먹어야 돼. 아, 말고, 말고.
1: 먹어야 돼, 먹어야 돼.
2: 이거 해봐서 보이는데? 회로 할까?
0: 이거 못 참아.
2: 이거 회로 할까?
0: 아, 들어가서 가보자.
2: 들어가자.
0: 어, 들어가서 골라보자.
2: 괜찮은 것 같아.
0: 와.
3: 어, 안녕하세요.
1: 어, 여기 시원한데?
3: 짜잔.
1: 지금 철이 뭐예요?
4: 지금 왕새우.
1: 아, 새우 소금구이 하시면
3: 맛있어요.
1: 새우 소금구이 할까?
3: 먹고 싶어.
1: 회는 하모 회라고 이제 대짱을 한데
0: 이거 진짜 맛있어.
1: 옆 테이블이 저거예요?
3: 약간 다양하게 나오는 거 없을까요?
1: 고등에 뭐 춘천이시거나 뭐 산만 아.
2: 철이니까 이게 하는 게
3: 그러면 그걸로
2: 것
3: 먹자.
2: 이거랑 새우,
3: 새우 소금. 네, 그렇게
2: 감사합니다.
3: 할게요.
2: 감사합니다.
1: 맛있겠다. 약간 신나지. 이게 바다 근처에 해산물 먹으러 오고.
0: 그러니까.
1: 또 시장이니까 이렇게 사람 많은 거잖아.
0: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왔으면 회를 먹어줘야 돼. 와. 근데 확실히 시장 감성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정이 있잖아.
1: 행복해하고 있어.
0: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 걸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 와, 와, 이거 집어야겠네. 이거 집어야 돼.
2: 나 이거 되게 맛있는데 못 보겠어, 잔이는.
3: 어떡해, 불쌍해. 근데 어쩌지? 우리 뱃속으로 들어갈 건데. 미안해. 미안해서 미안해.
0: 우와, 난리 났다. 아니, 맛있겠다, 이건 아는.
1: 맛있어. 나 먹어봤어.
0: 나 원래 마늘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 3일 정도 같이 있으니까 냄새나도 뭐
1: 괜찮아.
0: 서로 잡아주자.
1: 아까 거기 그 저갈치랑 같이 있었는데 거기 내 생마늘 나 실수로 먹어서 생각했지. 어, 미안하네. 맛있지? 완전 맛있어.
0: 이렇게 맛있어?
2: 이게 더 참기름을 좋은 걸 쓰셨을 거예요.
3: 이 집 때 새우 먹어?
0: 많이 먹지.
3: 많이 먹어.
0: 어, 진짜 많이 먹어.
3: 아, 바다가 가까우니까.
0: 그래서, 어, 지중해랑 홍해 두 개 다 있잖아. 그래서 해산물 진짜 많이 먹고 새우도 진짜 많이 먹고. 그래서 나 오자마자 언니한테
2: 아, 새우 먹고 싶다고 했잖아.
0: 그랬잖아.
2: 그랬잖아.
0: 너무 싱싱해.
1: 이게 또 철에 먹는 게 포인트인 게 철에 먹으면 더 맛있어.
0: 이거 미쳤어.
1: 자, 말이야.
0: 아, 너무 맛있는데?
3: 언니 소금 찍어야지.
1: 얘 안 빠졌어.
0: 와우.
1: 너무 맛있어.

0: 이게 사장님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잖아. 한번 먹어보자.
1: 이게 쌈장 안 찍고?
0: 우와. 이거 나 일단 여기다가 먹고 싶어.
1: 많이 안 쓰네.
0: 아 원래 짜니까. 아 나만은 안 먹어. 나는 싫다 뭐. 이것도 그, 넣을까?
1: 그대로 이렇게? 먹어봐도 될 것 같아. 아니면 김치. 이거보다는 김치가 맛있을 것 같아.
0: 일단 한 번에 이렇게 넣고. 아 이것까지도. 쌈은 원래 싸고 싶은 대로 싸는 거야. 맛있겠다. 언니는?
1: 다 들어가네. 되게 편하게 먹네. 이게 그건데. 맛있어?
0: 좋소.
1: 맛있겠지. 저는 기본에
0: 아니 한 번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는데?
1: 오늘 식감은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하는 거네. 이게 약간 쫄깃한 게
0: 씹히는 재미가 있어. 너무 맛있어.
1: 인정.
0: 그치?
1: 이게 그 식감이랑 그 맛이 궁합이 맛있어요.
0: 아니 그리고 언니 솔직히 배는 살 안 쪄. 마음 편하게 먹어도 돼.
1: 행복하게 먹으면 살 안 쪄요?
0: 그래.
1: 행복하게 먹으면 돼.
0: 와우.
1: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0: 아 너무 배불러 진짜.
1: 맞다. 이거 먹고 있었어. 있었다.
2: 이거 드시는 방법 아세요?
0: 망했어.
1: 어떻게 먹는 게 맛있어요?
2: 저도요. 이 머리 가시 있잖아요.
0: 네.
2: 이거를 이렇게 잡고.
0: 오. 우와.
1: 그러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야.
0: 돼지 컨셉으로 됐네.
1: 귀여운 돼지는 돼지도 귀여워. 괜찮아.
0: 너무 잘 먹었어 진짜.
1: 진짜 여기 와서 신선한 걸 먹게 되니까 너무 이게 분위기가
0: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 일어날까? 아 너무 잘 먹었어. 난 그냥
1: 사장님.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오늘은 사실은 섭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먹친구 힌트입니다.
2: 아, 오늘도 바로 만났나요, 먹친구를?
1: 바로 만납니다. 왜냐면 워낙에 좀 모시기 힘든 분이기 때문에 두 끼만 먹여 보낼 수가 없어요.
2: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을?
1: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2: 분들?
1: 무려 세 명입니다.
2: 세 명?
1: 많이 뽑아 먹어야 돼, 우리가.
2: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을?
1: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3: 돌다리 근처까지 왔는데
4: 떨립니다.
3: 어떻게
4: 같이 놀래킬 거야?
3: 네? 들어가가지고?
4: 어, 놀래킬 거야.
3: 좋아요, 좋아요.
2: 빨리 가야겠다.
5: 무명에서 전설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문명전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너무 반가워요.
3: 오늘 이 밤 그대로 흔들어.
0: 야.
4: 예.
5: 하루야 같이 가라.
4: 예.
6: 요런 알바생 있으면은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7: 대박이지.
6: 공연을 혹시 그 받아놓고 밥을 안 주고 하나요?
7: 머리에 짜장 묻혔어.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전설 탑3입니다.
1: 이분들은 나보다 네가 더 많이 할 거야.
2: 가까이까지 가.
0: 어디 왔어? 가자.
3: 어? 뭐야? 어? 뭐야?
4: 안녕하세요. 무명전설 차없습니다. 무명전설 차없습니다.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5: 아, 안녕하세요. 진짜 바쁘실 텐데.
1: 저 진짜 바빠요.
5: 제가 잘 봤죠. 예. 네.
4: 어 보셨어요?
0: 봤어요?
5: 장모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최근에 그 결승전을 같이 봤어요.
0: 와, 우와. 진짜요?
1: 얘 이름 뭐예요?
5: 하루 씨.
1: 얘는
5: 성리 씨.
1: 얘는
5: 한별 씨.
1: 오!
5: 레드 애플.
4: 오! 오, 진짜 대박.
1: 아니, 프로그램 출연자를 나보다 많이 하는 건 처음이야.
5: 오, 처음으로 안 해, 처음으로. 와.
1: 일단은 세 분 다 공복이죠?
4: 네. 네,
0: 아, 공복입니다.
1: 갑시다. 아, 좋아하실 거예요.
2: 어머니들 좀 그래도 반겨주시면 좋겠다.
0: 그러게.
5: 무명전설 나오실 때 되게 반가웠어요. 어? 아는 사람인데 생각된 거예요. 전 무슨 방송에서 본 줄 알았는데 네. 프로듀서에 나오셨거든요.
1: 몇 편에?
6: 그 나야나 시즌 때 나왔습니다.
5: 네. 꽤 높게 가지 않았어요? 20몇 등?
6: 아니 높게는 못 갔었고 40몇 등으로 이제 방출 경연을 총 6번 나갔었는데
4: 뭐 했어요?
6: 프로듀스 101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4: 나야나?
6: 맞아요. 그리고 20년도에 제가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트로트로 전향을 해서 MBN 보이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
4: 보이스트롯? 거기서?
6: 거기서는 준결승에서 이제 집을 갔었고 그다음에 MBN 또 보이스킹 나갔다가 그다음이 이제 옆에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시즌 2 시즌 2에 그리고 현역가왕 2를 나갔었어요. 그때도 이제 조금 본선 3차 때쯤에 이제 떨어지게 됐었는데
5: 와 대단하다.
6: 그때는 5번을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5: 네.
6: 이제 너무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진짜. 저에 대한 이제 운명도 이제 실감을 하고 아 이제 안 해야겠다 그냥 난 여기까지인 것보다 하고 이제 안 하고 있었다가 무명전설 딱 그 지원 공고를 보고 예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면 진짜 포기하다 진짜 포기한다
4: 마지막이다
6: 예 네, 마지막이다
5: 진짜 7.8기네 진짜 와

0: 7.8기라고 이렇게 많이 예, 많이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니까.
1: 근데 7.8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그걸 우승을 해버렸어.
0: 결과가 너무 아직도 사실 좀 신기하고.
2: 대단하다.
0: 실감이 잘 안 납니다.
1: 그럼 이제 하루는 어떻게 지원하게 된 거예요? 무명이 길진 않았을 거 아니야?
3: 네. 이제 오디션도 이번에 무명연설이 처음 나간.
2: 와.
3: 감사하게 딱 2등 준우승을 해가지고.

0: 형이랑 너무 비교된다.
1: 스토리가 와. 몇 살이시죠?
2: 저 이제 24살입니다.
3: 애기야, 애기.
1: 24살이면 2003년생?
2: 네네. 네.
1: 그럼 진짜 아들뻘이네요.
3: 아들. 어. 아빠라 불러.
0: 지금 시각이 4시 45분이에요. 지금 가는 집이 5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오.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 런을 해야 돼요. 끝나자마자 들어가라. 아. 그 정도 인기가 많은 집인데. 와. 아귀탕 좋아합니까?
4: 어? 아귀찜은 먹어봤어요?
2: 안 먹어봤어요.
4: 아귀탕은 안 먹어봤어요.
0: 아귀의 내장을 탕으로 먹는 거죠.
1: 오. 오. 오.

0: 하루는 정말 안 좋아할 것 같긴 해요.
1: 어? 왜?
0: 어리잖아.
2: 아니에요. 저 애늙은이라는.
0: 이제 이 하루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생각하면 네. 이런 것도 먹어봐야 돼.
1: 아버지처럼 잔소리가 많으시네요.
3: 목소리가 쉬니까 더 아빠가.
0: 음악이 키워야지.
4: 오동동 후.
3: 와, 아니 와. 와.
1: 뭐야?
4: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3: 와, 아니 와. 와.
1: 뭐야? 아니,
4: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5: 저를 그냥 쳐주죠.
4: 완전 와. 맛집이다, 여기.
0: 아기 사진 있어.
3: 야, 아기 사진.
0: 안녕하세요. 어,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관련 분들께서 나왔습니다.
0: 우리 무명전설의 1등이든 3등.
6: 아, 진짜? 네. 아니 우리 촬영 안 하는데 어쩌지? 우리 집은 밖에 외국 사람들이 너무 더 와버리면 단골 고객들이 못 드셔요.
4: 와.
6: 단골 고객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애초에 방송 촬영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맞는데.
4: 서울에서 왔어요.
6: 미안한데 방송 촬영을 안 해요. 어떡하지?
4: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4: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잖아요.
1: 시간을 넘어서 가셨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어.
6: 내가
4: 송시경은 오케이 한다 했는데. 견디기에 지칠 것만 같던 이별의 그
0: 와 잘한다.
6: 우리 많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방송을 들어오는
0: 거야.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강요해도 아닌 것 같고.
4: 네,
0: 다음에 개인적으로 올게.
4: 네네. 네.
0: 그냥 그냥 그냥.
4: 이해가 되긴 합니다.
6: 네. 미안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6: 그래서 그래. 미안합니다.
3: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4: 행복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7: 아니 이거 진짜 찐이구나. 와.
4: 춤춤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 어디로?
0: 자, 우리가 삐안이 있습니다.
4: 삐안,
7: 삐안.
0: 요 집이 안 될 때 대비해서 또 제가 생각해낸 집이 있어요. 여기는 낙지 전골을 팔아요.
4: 아, 낙지 전골.
0: 낙지 좋아합니까?
4: 너무 좋아해요.
0: 뭐 다 좋대.
4: 아, 전 진짜 먹고라서.
0: 먹고.
2: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악어보다 낙지가 더
7: 없어서 못 먹습니다, 낙지.
0: 그래요?
7: 보양식.
0: 그래, 하루 솔직하다. 산낙지만 쓰고 사천에서 잡히는 애들만 쓰래.
4: 아,
0: 그러니까 재료는 끝내주는 거야. 갑시다.
4: 야, 가시죠.
3: Let's go.
7: 리얼에서 너무 재밌긴 해요.
0: 재밌지.
4: 네.

0: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몇 회고. 와. 근데 바로 옆집입니다.
1: 와우.
2: 진짜요?
0: 바로 옆집입니다.
1: 와우.
2: 진짜요? 진짜로?
1: 활보 해물.
3: 바로 옆집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4: 가시죠.
3: 들어가자.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전현무입니다.
5: 요 세 분들, 세 분 모르세요?
0: 어? 이 세 분.
3: 안녕하세요, 어머님.
0: 무명전설.
6: 아, 수영님. 잘하더라.
3: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6: 아, 그래. 아니, 저 식물이 더 잘생겼네.
0: 우리 다섯 명 모으는 거 촬영해도 돼요?
6: 뭐, 남은 하면 촬영할 게 있나?
0: 할 게 있지, 맛집이니까.
6: 식당은 40년 넘어도 촬영 이런 거 안 했거든.

0: 야.
1: 바쁘셔서 바쁘신
2: 인방하신가?
3: 허락해 주실 거죠?
4: 아, 그래 알죠.
0: 오케이 오케이.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예스.
1: 성공.
0: 다행이다. 진짜 배고파요.
3: 와, 진짜 성공. 진짜 배고파.
0: 진짜 배고파.
3: 진짜 아이돌 가시는 거
1: 저요? 감사합니다.
3: 아이돌 제이도 왔었잖아. 투어스, 아니, 투어스라고 했어.
1: 쿨티스.
5: 투어스, 투어스.
3: 투어스, 투어스.
1: 투어스 데뷔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3: 어울려, 투어스.
2: 어울려.
0: 오일.
2: 투어스 재질이야.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와. 아시는구나. 누구 좋아하셨어요? 누구 좋아하셨어?
3: 여기 안 계시, 여기 없나?
2: 하루만 보는데? 하루만 보시는데?
3: 그러니까요. 아, 하루 씨가. 오.
1: 좋겠다.
4: 나 좋아했어요.
1: 아, 진짜요?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자, 메뉴는?

0: 오늘 하나입니다.
1: 낙지 볶음.
2: 아 진짜네.
3: 우와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0: 매운 거 좋아해?
1: 저 좋아해요.
4: 전 매운맛 좋아해.
1: 아 진짜로?
4: 사랑해.
1: 근데 매운맛 쉽지 않은데?
2: 그치 쉽지 않지.
3: 그건 제일 순한 맛 먹어도 매운데?
4: 아 그쵸. 매운 거를 잘 못 드시니까.
3: 아 근데 저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5: 매운 걸 못 드시니까 그럼 매운맛으로.
3: 중간맛. 말씀 되게 매운맛이시다.
0: 근데 오늘은 이제 이분들이 주인공입니다.
1: 얼마나 괜찮으면
6: 재밌겠다 근데.
0: 그러니까 여기 매운맛이 많이 매워요?
7: 맥해주라고 좀 갱초를 해가지고.
1: 아, 저희는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5: 저 남자, 상남자요.
7: 아 그럼 맥해줄게. 아,
0: 그래 해주이소. 아. 산낙지는 어디서 가져와요?
7: 산낙지 상에서 우리가 주문해가 갖고지.
0: 다 사천낙지죠?
7: 아 뭐 저거 한번 보이소.
1: 어? 볼 수 있나?
7: 저거 한번 막 억수 사랑했다. 예예. 예. 저 끓여봐라 배죽으로. 한번 끓여봐라.
5: 자, 산낙지를 영접하러 간대. 예,
4: 예. 재료를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처음이네.
3: 오. 아.
7: 아.
4: 우와. 와. 와, 진짜 크다. 와.
7: 우와.
4: 와. 와, 진짜 크다. 와.
1: 와. 와, 낙지 살아있는 거 처음 봐요.
7: 와.
4: 와. 와, 실하다.
0: 산낙지. 이게 산낙지지 뭐.
1: 와, 그게 엄청 크다.
7: 이게 남해안 낙지.
0: 남해안 낙지. 낙지.
3: 이야.
7: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3: 와, 진짜
1: 신선해. 만져봐도 돼요?
7: 네.
0: 신기하지 하루야.
7: 불 떼지 말해.
3: 잘 와, 손이 진짜 작다.
0: 손이
3: 애기다 애기. 손이 진짜 작아.
0: 처음 봐?
1: 네.
3: 되게 생물 체험 온 어린이 같다.
1: 우와.
0: 노래는 그 어른 노래를 하면서.
1: 점성이, 점성이 있네요.
0: 점성이.
1: 우와. 저희가 이걸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7: 예. 감사합니다. 진짜 고객했지요.
3: 예. 예. 감사합니다. 확실히 세 분이랑 다니니까 이 서비스가.
4: 손 잡고 다니는 거 같아요.
3: 팬 서비스가, 와.
0: 반찬 가져갈까요?
7: 네.
0: 셀프.
1: 아 이건 아. 제가 막내니까.
8: 갈게요 형님.
1: 형 반찬 엄청 많아요.
3: 오.
5: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야?
0: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다.
3: 그니까요.

0: 아 배고파. 아.
1: 첫 식사까지 쉽지가 않죠.
0: 와.
1: 맛집은 또 반찬이 많은데.
2: 이 매운.
1: 대박이다.
2: 벌써 감동받으면 안 돼.
0: 제가 방금 이거 먹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감을 제가 태어나서 거의 먹어본 적 없어요.
2: 해조류?
0: 바라 향이 확 나는데.
2: 아, 해조류를 안 먹어보셨나? 아, 외국에선 안 먹잖아요.
0: 안 먹지?
2: 외국에선 얘, 다시마, 미역, 꽃, 꼬시래기 다 씨위드라.
0: 씨위드, 예.
2: 바다의 잡초. 안 먹어. 우리만 먹는 거야.
0: 요즘에 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 김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2: 그지?
0: 김을 그냥 간식으로 먹고 안주로도 먹고
2: 동남아 사람들 진짜? 입맛을 사로잡았네.
0: 네네네.
2: 원래 안 먹었지?
0: 잘 안 먹었죠. 근데 지금 이제 케이푸드가 너무 난리여서
1: 아우

0: 피자를 가진다. 예.
1: 아, 전 진짜 배고파서 진짜 배고파.
2: 피자 두 판 먹는데요. 혼자서.
0: 아, 그래요?
3: 예. 네. 자, 만두도 가자. 만두도 가자. 만드린 기고 상관.
0: 아니, 혹시 여기 다 청양고추인가요, 혹시?
1: 땡초.
2: 아, 너무 좋아요.
4: 다 청양고추인데.
3: 그 땡초라 그래 안 매봐.
0: 청양고추인데. 그래 안 매봐요?
1: 안 매봐.
2: 그래.
5: 매운맛, 중간맛 구분을 이걸로 했네. 땡초로.
0: 저는 각추처럼 굶어야 될 것 같은데.
5: 왜?
2: 아, 그럼 말씀을 하시죠.
5: 당면 위주로 먹어.
0: 아까 맛있는데 매운 거.
1: 우리는 매운 거랑 그냥 밥 먹잖아. 아, 그랬어. 남자는 매운 거라며. 아,
0: 오늘 밥 굶겠는데? 살았나?
1: 한번 대신지 않을까? 한번 대신인 거 아닌가?
5: 아니야. 산 거야, 산 거. 산 거를 그냥 탕탕히 씻는다.
0: 여기 지금 산낙지가 들어간 거죠, 언니?
1: 아, 진짜 맛있겠다.
3: 아빠 뭐 봤잖아요.
6: 아까 제가 손으로 주무른 거.
2: 너의 손맛이.
3: 그 맛이. 아직 살아 있을 거야?
5: 살아 있어요.
3: 응.
2: 하루에 손맛이 들어왔네.
7: 안녕하세요. 델보 해물골 고순탄입니다. 73세, 46년째. 요 아빠다. 오늘 몇 마리 주세요, 고모. 주락군대로 주거든. 우리는 죽은 낙지 안 쓰고. 딱 틀리지. 식감도 틀리고 맛도 틀리지.

0: 생거 막 양념에 발 안 주고 삼겹을 딱 숙성해야 소리맛이 나나. 그것이 맛이 틀리겠지. 양파, 나이, 시금치, 당면, 마늘. 몇 개 해주라고 땡초를 해주지. 땡초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응.
1: 양념이 맛있겠는데?
2: 네?
0: 양념이 우리 숙성이 아니기 때문에 맛있어.
3: 근데 원래 탕 종류보다 볶음 매운이 진짜 매워.
4: 그치?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3: 뜨거워. 양념이 완전 다 묻어 있어가지고.
0: 그 이제 요래 제 선물 대열. 물은 먹으면 안 되고.

0: 맛있겠다. 지금 먹어도 되는데?
1: 하루야!
2: 예!
0: 하루야!
2: 예!
0: 알바생이네.
2: 밥 나왔습니다.
3: 근데 이런 알바생 있으면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0: 대박이지.
3: 예.
0: 네. 밥인 줄 알았어.
3: 감사합니다.
4: 너무 자연스럽네.
1: 다 됐어요?
0: 먹었어요.
3: 커피면 돼요?
1: 네.
4: 진짜요?
1: 조금은 질기고 맛이 없어.
0: 그렇지.
4: 와.
2: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애들밥처럼.
4: 아, 진짜?
1: 나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아, 너무 맛있다.
0: 와우. 와.
1: 나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아, 너무 맛있다.
0: 와우. 와.
5: 와, 이거 찐이다, 찐.
6: 야, 대박이다.

0: 아, 식당이 아니라 지금 할머니 댁 온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맞아요.
1: 집밥에 집밥.
3: 영어 되겠다.
1: 야, 고추 많이 줘, 이제.
0: 아니.
3: 아니. 아니.
0: 아니, 편하게 주세요.
4: 진심이다.
3: 자.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잘 먹겠습니다.
0: 네.
5: 와, 너무 맛있겠다.
0: 감사합니다.
6: 유김치를 하나 앞에 한 사람씩 작는가 봐. 한 그릇 내줄까?
5: 예, 나 주세요. 어. 아, 진짜 맛있겠다.
0: 대박이다.
4: 맛있겠다.
6: 하루야, 가져가라.
4: 예.
6: 하루야, 가져가라.
4: 예.
6: 오늘 이모가 많이 부릅니다.
4: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또.
5: 먼저 먹어.
0: 원래 할머니, 원래 아시는 분 아니죠?
4: 네.
0: 거의 고향집 온 것 같아.
4: 처음인데, 오늘부터 여기.

0: 하나도 안 매워.
1: 다 맵지? 하나도 맵지 않은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미나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맵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생각보다. 양념이 안 매워. 다행히. 아우. 콩나물 입어야 돼.
2: 좋네요, 좋아.

0: 와, 맛있다.
1: 서울에 맛있는 낙지볶음집을 가면 낙지 돌려가고 다 좋은데 양념이 너무 셀 때가 있어요.
2: 맞아, 맞아.
1: 그래서 내가 낙지를 먹는 건지 양념을 먹는 건지 매운 걸 좋아해도 그거 먹다가 맞아. 딴 마늘이 다 나올 때가 많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얘는 맛있게 매운맛이고 너무 꾸덕하지가 않아요. 되게 라이트하잖아.
3: 맞아요.
1: 물기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밥을 비벼 먹기에 너무 좋은 양념.

0: 좋아하는 게 너무 좋아요.
1: 특히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그냥 먹을 수 같이 있는. 그냥 즐겨 먹을 수 있는.
2: 그냥 매운맛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3: 야, 근데 낙지가 알이 장난 아닌데?
0: 너무 짧게.
3: 너무 짧게
1: 엄청 통통해. 안 매워.
3: 촘촘촘 썰어가지고 나는 좀 뭔가 씹히는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썬 게 더 히트인 것 같아요.
0: 약간 터지는 느낌이에요. 씹힐 때마다.
3: 팝한 느낌.
4: 한 낙지의 힘이지.

0: 아우. 산낙지를 왜 넣는지 알겠지? 쫄깃하지?
1: 네. 너무 쫄깃해.
2: 너무 쫄깃쫄깃하다. 야, 산낙지 그대로 하는 맛이 다르네.
1: 확실히 다른 거 안 파셔도 되겠다. 이게 딱 이거의 조화가.
3: 단일 메뉴인 이유가.
1: 들리지가 않네. 네. 어.
4: 낙지가 이런 건가요?
3: 에이.
1: 오.
4: 낙지가 이런 건가요? 낙지만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1: 괜찮다잉?
4: 맛있네요.
2: 잘 만들었다잉.
1: 너무 노련하다.

0: 사천은 이웃 지옥 이웃 탕수육.
1: 탕수육. 사천 탕수육.
0: 티웃, 사천 지옥 이웃
1: 탕수육.
0: 탕수육밖에 생각 안 나?
1: 어?
0: 지옥
1: 사천 탕 동새우.
0: 자 가봅시다.
2: 예스! 제스 지옥 이웃. 제스.
3: 동새우란 말이 없었는데?
1: 동새우 아니에요?
4: 탕새우?
1: 동수육?
4: 동수육?
0: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히 나는 누가 우승할 줄 알았나.
1: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란 게 발표가 안 났으니까
3: 있지, 있지.
1: 아 내가 과연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5: 왕좌의 그 단 한 명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이름이 불리는 사람이 바로
2: 과연
1: 그 생각을 하는데 성리 이래가지고 아
0: 야, 야! 성리는 본인이 우승할 거라 생각했어?
3: 저는 원래 목표가 무명전설에서 결승전만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결승전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경연을 하면서. 근데 딱 하고 나서 이게 사람이 또 욕심이란 게 이제 막 우승까지 바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승까지 하고 싶다.
0: 아니 온라인 투표랑 대구민 투표가 잘 나오니까.
3: 네.
0: 가만히 있어도 나 같아도
6: 매주 1위.
3: 1위 할 사람을 진짜 뽑자면 하루 아니면 진짜 형이었어요. 형 아니면 솔직히 저.
0: 창민이는 아니었어? 기억에 남는 심사평 같은 게 있어요?
6: 저요? 1차, 본선 1차 때 조항조 선생님의 나 이런 동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곡을 제가 불렀는데
0: 큐!

0: 히든싱어에 나왔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누구 편의 히든싱어였죠? 네.
1: 박상민 선생님.
2: 오, 목소리가 너무 다른데요?
1: 너무 달라요.
0: 휴!
1: 헬스클럽 아가씨!
2: 진짜 애송동 갔어요?
1: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정도 하다가 이제 탈락한 거죠.
2: 아니, 운선에 나왔다고요?
0: 1라운드는 저런 애들 많이 나와.
3: 함정이에요.
4: 아, 제가 근데 원래
2: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없었는데?
4: 아니, 진짜로 비하인드인데 원래 김종국 선배님의 편에 제가 섭외를 했어요.
0: 큐!
1: 한번 차가웠어. 한번 차가웠어. 널 너무 사랑해.
0: 근데 왜 박상민 편에 나왔어?
1: 헬스클럽 아가씨!
0: 그럼 레드애플로 가다가
4: 그리고 이제 솔로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쉬고 있었을 때 말레이시아 경연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수 말레이시아 편이거든요. 거기서 외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죠.
0: 와, 말레이시아 나가수에서? 네.
4: 드라마도 이제 가고 예능도 많이 하고 와. 하면서 말레이시아 광고 모델이죠 제가.
0: 진짜? 말레이시아도 모델이야?
2: 와, 대박이다.
0: 하루는 기억에 남는 심사평 없어?
5: 저요? 1대1 데스매치 라운드에서 김진용 프로님이 독하게만 말을 하시고 칭찬 듣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참가자들 중에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4: 맞아 맞아
5: 그게 제일 기분 좋았어요.
2: 못하게 다르지.

0: 성님 기억에 남는 심사평이 있어?
1: 이만별 선배님께서 뒤지게 잘하는 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0: 맞아.
2: 진짜 후발전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갔죠.
0: 큐!

0: 지금 사천읍까지 왔는데 혹시 저희 뭐 먹으러 왔는지 도대체 지금이라도 알려주세요.
1: 사천
2: 아, 티읕 아, 시옷 이응.
3: 티읕 시옷
0: 이응. 사실 퀴즈인가요?
4: 탕수육밖에 없는데.
3: 그러니까 탕수육밖에 없잖아요.
0: 진짜 사천에 탕수육이 있지 않을까?
3: 그러게. 와 잠깐만 벌써 골목 너무 낭만 있다. 와 진짜 조용하다 동네.

0: 사천하면 치읓, 시옷, 이응.
1: 탕수육.
2: 사천하면
0: 탕수육?
2: 근데 사천 탕수육이 사천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아니에요.
1: 아니죠, 아니죠.
0: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자꾸 탕수육을 얘기하시는 거죠?
2: 근데 여기 바닷가 앞이라 통새우로 하겠습니다, 저는.
3: 어, 사천 통새우, 어, 진짜 사천 통새우 아니야? 그러네. 야,
0: 통새우.
3: 아하, 왔다 왔다.
1: 진짜?
3: 어디? 왔다.
1: 어디 있어? 아.
3: 에센스 1953부터 딱 느껴지는.
2: 어?
3: 설마 중식이야 진짜?
2: 사천 탕수육이었어요?
0: 탕수육이에요.
3: 야 잠깐만.
1: 아 맛있겠다.
3: 이걸 뭐야?
1: 죽인다.

0: 실패 안 하고 싶다. 여기 진짜 무조건.
1: 아 근데 이런 식당 실패 진짜 많이 했는데.
0: 아 제발.
2: 저희 중화 요리집이 실패 1위.
0: 너무 먹고 싶어.
3: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저희 다섯 명 먹는 거 촬영해도 될까요?
4: 그 정도는 아닌데.
3: 여기가 사천탕수육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0: 안녕하세요. 여기서 요리는 사천 탕수육이 제일 유명해요?
1: 사천 탕수육도 유명하고 요리는 다 잘 나가요. 네.
0: 네. 화교?
1: 네, 화교예요. 대한민국 저희 집밖에 없어요.
2: 와,
0: 아, 진짜요?
1: 네.
0: 대박.
1: 아, 진짜?
2: 오, 대박이다.
3: 안녕하세요. 사천의 백반전을 운영하는 왕동근입니다. 거의 195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70년 넘었죠. 역사를 얘기하면 그렇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됐죠. 그때는 또 아버지가 처음 할 때는 식당이 별로 없었죠. 한국에 있는 화교들이 만드는 게 다 북경식으로 요리를 할 거거든요. 중국의 사천의 어떤 매운맛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사천 요리가 됐죠. 70년 세월이 아버지 때부터 만드니까 주방장의 손맛을 만드는 거죠. 비교를 뿌리지는 않았죠.
2: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0: 짜장면이 맛있다.
1: 특급 짜장. 약간 매콤하고 밥이랑 면이랑 같이 나와요.
2: 네?
0: 짜장.
4: 짜장.
0: 와, 좋죠.
1: 편하게.
4: 예스. 저 짜장. 그리고 탕수육 하나. 네.
0: 중국 음식 좋아해요?
4: 네.
0: 뭐 제일 좋아해?
4: 마라탕이랑 마라샹궈.
0: 마라샹궈? 애기다, 애기.
4: 진짜 애기다.
0: 성리는 마라탕 안 좋아하지?
2: 저 말하는 잘.
0: 너 곰탕 먹을 때 후추 넣지?
2: 아, 무조건 넣죠. 무조건 넣죠.
0: 어떻게 알았어요? 먹상이 보여.
4: 아, 진짜로요? 먹상.
2: 짜장면에 고춧가루 넣어요? 고춧가루는 그냥 번복해요.
5: 둘이 부어. 네,
2: 저 둘이 부어요.
5: 저도.
0: 나랑 비슷해.
2: 다 비슷하네.
1: 반찬은 별거 없어요. 딱 기본.
2: 아,
0: 제일 좋죠.
2: 혹시 식초를 뿌리시나요? 단무지?
0: 전 넣어요.
2: 어.
4: 어? 너. 또 어른들이 이거 해야 소독된다고.
2: 아, 먹어봤어?
4: 어른들.
0: 소독이랑 관계없어.
2: 같은 뇌생남으로서 호주도 거기 치대 가기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4: 제가 들어왔던 치대는 그래도 50위 안에 들어가고 서울대보다는.
0: 치과 의사가 되면
4: 네.
0: 연봉이 어느 정도 돼?
4: 일단은 첫 해 연봉이 호주 달러 한 12만?
2: 그럼 1억 2천이네?
4: 2천, 3천 정도.
0: 초봉이?
2: 초봉이? 근데 왜 자퇴했어요?
4: 아, 이제 그 처음에 치대를 진학한 이유도 아빠가 치대를 진학을 하면 한국 가서 가수 보게 해주겠다고 해서 진학을 해라. 그리고 1년 다녀봐라. 1년 다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저 우승했을 때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좀 문자를 받았어요.
0: 뭐라고?
4: 아빠가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한다.
2: 와.

0: 자, 먹어.
1: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2: 제가 드셨어요.
3: 저랑 똑같이 드시네요.
4: 아니에요. 저희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먹는 거.
2: 근데 꾸덕하게 가야 돼.
4: 근데 좀 많이 먹어, 많이 넣어야 돼, 조금.
5: 원래는 담겨야 돼, 고춧가루.
1: 진짜요?
5: 자,
4: 같이. 잘 먹겠습니다.
1: 와,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진짜.

0: 일단은 기본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1: 야, 뭐야?
2: 너무 맛있다.
3: 아, 맛있네.
1: 달콤 매콤이다. 끝맛이 살짝 매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양념장이 맛있다.
0: 와,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2: 나고
0: 진짜 맛있다.
1: 와, 너무 맛있네. 너무 대중적이게 맛있는 맛이야. 어려운 맛이 아니고. 근데 이건 진짜 하루 씨 나이 때가 제일 좋아할 맛이야.
0: 완전 별피랑.
1: 우리 현무 형 취향은 아닐 수도 있어.
3: 내 나이 때도 좋아요. 딱 내 입맛이야.
1: 탕수육은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거 거의 다섯 번 이상 먹었잖아요.
3: 이런 거를 먹어봤는데 요 비주얼에는 거의 케첩 향 나고 그런 게 많지. 맞아, 맞아. 되게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한 건 없지.
4: 사천 탕수육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너무 매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중국 사천이 아니니까, 한국의 사천이니까. 그러면 고추기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매운 것도 맛있게 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경북 경양의 그 고추가 맛있게 맵다는 느낌. 그래서 약간의 사천의 어떤 매운과 그리고 북경의 담백하면서도 간장의 베이스라는 이런 느낌 적절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눅눅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
1: 네.
0: 전형적인 크리스피 바삭바는 아니야.
1: 맞아.
0: 겉면에 양념을 싹 먹어버렸어.
1: 그러니까
2: 완전 이렇게
1: 와. 쫙
2: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3: 이거는 찍먹하면 큰일 나요. 진짜. 약간 지금 전형 끝나고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와.
0: 맛있지?
4: 아, 진짜 너무 맛있어.
3: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5: 야, 이거 진짜 맛있다.
3: 배 들어가네, 진짜.
0: 딱 내 입맛이야.
3: 확실히 중식은 화교 출신이신 분들이 아... 하는 집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맛이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
0: 화교가 반드시 중국식으로 만들잖아.
1: 맞죠.
0: 우리나라에 적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중식을 제일 잘 만들어요.
5: 중국 현지 맛이 아니에요.
0: 요 단맛도 인위적이잖아.
1: 너무 맛있어요.
0: 이게 과일에다가 고추기름이랑 건고추 이런 걸.
5: 아, 이게 고추기름으로만 나는 매운맛은 아닙니다.
0: 건고추.
5: 건고추.
0: 그러니까 매운 향이 싹 들어가면서 그렇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요.

0: 아 근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괜찮아. 간장 찍는 거 진짜 꿀팁이다. 아 너무 맛있다. 계속 먹게 되네요. 아, 큰일 났다.
1: 그러니까.
0: 아 고정 한 명만 더 뽑아주세요, 제발. 아 진짜로. 나 진짜 잘할 수 있어요.
2: 가끔 해외여행 가서 비울 때가 있어. 그 자리 와.
0: 빈 자리를 제가.
1: 저도 된다면 한 번만 더.
3: 알바생으로 항상 취업을 해 있을게요.
0: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1: 네?
0: 진짜. 진짜요?
4: 그럼 내가 위기인데. 난 봤는데.
5: 아, 다 깨겠는데?
4: 아, 너무 잘 되어가지고.

0: 너무 맛있다.
1: 어, 진짜.
0: 행복하다, 행복해. 어, 나왔다.
1: 아, 짜장면 비주얼이.
0: 와,
1: 어, 밥이,
0: 뭐야?
1: 어, 밥이 나와.
2: 밥이랑 면이랑 같이 나와.
1: 아, 진짜요?
3: 부드럽다.
0: 면 플러스 밥.
1: 밥까지 나오는데
3: 저 처음
1: 가격이 만 원이에요. 요즘 기반 짜장면도 다 만 원인데.
3: 저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봐요.
1: 나도 처음 봐.
4: 여기 되게 독특한 시도를 많이 하네요.
5: 할아버지랑 할머니들이 장보러 올 때는 놉니다. 소주나 면 먹고는 심이 썩이 좀 그러대. 그래서 밥을 조금 얹어줬죠. 면은 뽑죠.

특색이란 게 짬뽕도 볶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야채를 볶대. 약간 매운 그 고추. 그다음 안에는 또 짜장 소스를 이어가지고 다시 볶는 거죠. 야채의 어떤 바삭바삭한 그 짜장의 어떤 부드러움하고 그 새우하고 이렇게 하니까 맛이 참 좋더라고요.

0: 형이 또 중식을 엄청 좋아해.
1: 한이야.
2: 좋아하는구나.
0: 아까 점심에 짜장면 먹으면 저녁에 짬뽕 먹어.
3: 아 진짜. 네.
1: 먹어봐, 먹어봐. 나 고춧가루 안 넣고 생으로.
2: 생으로 한번 먹어봐.
3: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1: 근본을 한번 먹어봐야 돼. 처음 먹어보는 짜장면 맛이긴 해요. 진짜 짜장면 수천 번 먹어봤는데 매력이 있다.
2: 이것도 어디서 먹을 수 없는 짜장 소스 맛이야.
4: 시원하고.
2: 뭐야?
0: 평소에 먹는 짜장면보다는 좀 덜 단맛이긴 해요.
2: 그렇지.
0: 아예 다르네요.
2: 다르지.
1: 처음 먹는.
2: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짜장면은 달아.
1: 맞아.
2: 생각보다 설탕 많이 들어.
1: 슴슴하면서 심심하고 약간.
3: 근데 끝맛은 살짝 매콤하게 들어와요. 이것도. 매콤한 걸 또 넣으셨나 보다. 고추 같은 거를. 아 그러니까 이게
1: 고춧가루 넣어야 돼.
3: 이거는 고춧가루 좀 뿌려 먹긴 해야겠다.

0: 저는 처음부터 뿌려 먹으니까 딱 좋은데요?
1: 그래?
2: 아, 하루야. 고춧가루다.
0: 저희가 1등.
1: 근데 고춧가루 는게 맛있다. 는게 맛있다.
2: 얘가 특이하다.
3: 딱 소스 양이 면을 면치기를 다 끝내고 남아있는 양념으로 밥이랑 비빔밥 먹을 수 있는 딱 그 적당량.
2: 그렇지. 갑자기 짜장밥이 되는 또 매직.

0: 맛 있다. 진짜 잘 먹는다.
1: 이야. 공연을 혹시 그 받아놓고 밥을 안 주고 하나요?
2: 진짜 하나 다 먹겠다, 형.
0: 또... 머리에 짜장 묻혔어?
3: 그죠?
0: 진짜 반이구만, 약간이.
2: 부족하다, 부족해.
0: 네, 앞으로 무명 전설이 아니라 유명 스타로서 쭉쭉 나가야 되잖아. 본인의 롤모델이 있어야 되거든.
3: 아, 그죠. 저는 조용필 선생님.
0: 조용필? 네.
3: 다 매진시키시는 그 화력이 있으시고.
0: 조용필 씨 하면은 뭐.
3: 네. 뭐 한국에서 가왕이라고 부르시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저도
0: 가왕이 되겠다.
3: 할 수 있으면 좋죠.
0: 조용필 쌤에게 헌사하는 노래.
3: 네.
2: 야,

0: 이해석.
1: 저는 영원한 오빠 남진 선생님.
2: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야.
3: 어, 그렇죠.
2: 그 연세 전립선약 광고를 한다. 남자는
3: 가장 강해 보여요. 현존한 모든 남자 가수 중에.
2: 그럼.
1: 선생님이 이제 80이신데도 지금 데뷔 60주년 콘서트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3: 이야.
1: 롱런하고 싶어가지고.
2: 가능해. 네. 헌정송?
1: 님과 함께. 저 푸른

0: 한 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1: yeah. Yeah, nice one.
2: 좋아하시겠다 성리 부담되죠 롤모델은?
3: 이제 나훈아 선생님을 제일 오. 존경하는 이유가 본인만의 음악을 계속 추구하시면서 팬분들에게 본인의 인생이 담긴 얘기를 계속 발매하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이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음악인으로서 너무 멋있어서
2: 감정 공연과 함께
3: 또 나훈아 선배님의 영영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성미가 부릅니다 영영

0: 잘한다. 노래 잘한다.
1: 예스. 예.
0: 너무 잘한다.
2: 이게 왜 이러는 거야?
3: 울고들 혹시 찐양 아니세요?
0: 물 머리죠.
4: 희밥이랑 찐양.
0: 그렇게 맛있게 먹고 싶어요, 저도.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1, 2, 3등 축배를 우리가 아직 안 들었어요. 어? 마지막 쯤에서 축배를 드리겠습니다. 와!
2: 감사합니다.
3: 아, 네, 마지막 장소 어딜까요?
4: 뭐 먹으려고? 아,
3: 뭐 먹어요, 근데?
1: 지금 먹으러 가는 거는 하천하면은
5: 바다.
1: 바다.
6: 남해바다. 아, 남해바다.
1: 뭘 먹어야 돼?
6: 역시.
5: 회.
6: 해산물.
5: 회요?
1: 해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6: 그러니까 해산물이 좀 아쉽긴 해.
1: 아쉽지.
6: 이제 화로다.
1: 해산물의 보고인데. 통영의
5: 굴.
1: 닭지 알아요?
6: 닭지요?
7: 닭지.
1: 닭지 문화 알아?
8: 오마카세의 한상 차린 버전. 통영의 오마카세이고.
5: 이모카세요?
8: 그런 느낌인 거
5: 진짜요?
6: 그게 진짜 이모카세 원래. 원조.
1: 그게 이제 닭지 문화야. 사천은 실비집입니다.
6: 아, 실비집?
1: 그래서 며칠 굶고 가든지 한 별이랑 하든지 많이 먹는 애가 있어야 돼. 그래야 뽕을 뽑지. 그래서 1, 2, 3등에 축배를 제대로 안 들었잖아. 얘가 제격이야.
6: 진짜 와, 너무 좋다.
8: 너무 좋다.
6: 대박인데요.
1: 축배를 들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 훌륭한 음식을 먹으려면 전현무 계획에서 한번 밝히는 여러분들의 특종이 있어요.
5: 아, 비밀을 하나 발표.
1: 그래야 가리비를 줄 거예요.
5: 오! 전현무 계획에서만 밝히는 탑3의 서생활.
9: 무명전설을 하면서 저는 타 연예인에게 대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6: 와, 잠깐만, 진짜?
9: 대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6: 와, 잠깐만, 진짜?
1: 이거 좋다.
5: 이거 예고편이다.
1: 이거 좋아.
9: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제 전화번호를.
6: 이야,
5: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9: 아직까지 연락 오지 않았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미리 귀띔을 해줬습니다.
6: 와. 근데 그분이 아직 형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9: 아직 안 했죠.
5: 꿈꾼 거 아니에요?
6: 그러면 아직 성사는 안 된 거죠?
9: 하지만 제 의견을 이제 물어봤죠.
6: 진짜지?
5: 지어낸 거 아니에요, 형님?
6: 가리비가 그렇게 먹고 싶나?
1: 식감이 어마어마해.
6: 가리비 먹고 싶어서
5: 가리비
6: 먹고 싶어서
9: 가리비 통가리비 드셔야겠는데, 이 정도면.
6: 가리비 겟. 가리비 겟.

0: 가시죠. 길로 이쪽으로.
1: 일단은 지금 갈 곳이
2: 바로 여기입니다. 우와.
3: 우와. 오.
2: 여기는 지나가다가 못 들어갈 것 같아. 뭔가 모르겠어, 식당인지도. 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승민 씨.
5: 역시 형 다르다.
4: 드디어 성김.
5: 다르다.
4: 드디어 성김.
1: 오, 우승희 씨죠?
4: 우승희 오,
1: 오, 우승희 씨죠?
4: 우승희
1: 오, 오, 아, 대박. 오, 오, 살면서 세 번째 만나요, 우승희 씨.
6: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7: 너무 반갑습니다.
8: 아, 감사합니다.
9: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그대만.
6: 네, 여기 좋아했어요.
1: 오, 진짜요?
6: 네, 여기 나는 정말 좋은데요.
9: 좋아요, 뭐가 좋아요?
6: 음식도 맛있고, 음식도 맛 잘 나오고, 손님도 많고, 굉장히
9: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9: 근데 여기가 섭외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긴 진짜 깔기
1: 진짜요?
9: 좋은데.
1: 와...
12: 근데 여기 깔면 어디 가서?
9: 여긴 진짜 깔 것 같은데? 식당인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9: 전현무계 여기서 나왔는데요.
13: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저희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저희 다섯 명만 먹는 걸로.
13: 촬영이긴 한데. 예.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15: 형, 우리 오늘 성공 대박인데요?
9: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16: 저희는 실비집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에 4만 원씩 음식 값을 받거든요. 4만 원 안에 주류 두 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9: 와.
16: 네. 이제 추가가 되면은
9: 4만 원이요? 음식도 괜찮고요.
16: 이제 뭐 다섯 분이시니까
15: 10병이에요.
16: 그렇죠. 10병까지 드실 수 있는 거죠. 10병까지는 무료.
1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천시 삼천포에서 그대와를 운영하는 방문딥입니다. 2003년도였으니까 23년 정도 했나 봐요. 제가 한 5시경 되면 이제 잠이 깨워요. 자동으로.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저 의시장에 있어요. 거기 가서 신선도가 좋은 재료를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제날 선도 좋은 거 구입해서 이제 이렇게 잔을 내죠.

0: 기본 잠부터 먼저 드릴게요.
1: 우와. 우와.
2: 대박이다.
0: 그날 그날 음식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거든요.
3: 참치네.
4: 오리기입니다.
3: 오리기, 오리기.
1: 오, 진짜 신선하겠다.
3: 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해서 술 두 병 해서 1인 4만 원입니다.
1: 싼 거 같은데.
3: 괜찮습니다, 두 병. 그죠?
4: 와,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은데. 10명이...
3: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홀뚜기가 아닌 거죠? 호래기 다른 거죠?
3: 다른 거. 다른 거. 우리 전현무의 1회 제일 처음 먹는 거.
1: 진짜요?
3: 아, 맛있어. 경상도 지방에서 먹는 이제. 저희는 밥상으로도 자주 먹어요, 부산에서는.
1: 호래기 너무 맛있어.
3: 이거 아, 먹어본 적 있어요?
5: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3: 진짜 맛있어. 호래기.
1: 맛있지?
3: 사이즈가 좀 크네. 맛있지?
4: 엄청 푸짐해, 그냥.
3: 푸짐해.
4: 꽉!
0: 질기진 않아.
3: 안 질겨.
1: 안 질겨요?
6: 향이 나네.
3: 너무 맛있어.

0: 식감이 독특하죠. 매끈매끈하고.
1: 맛있네요.
2: 맛있지?
1: 맛있네요.
2: 별미야.
1: 근데 안에서 뭐가 터지는데.
2: 대가리. 이건 나를 아니야?
1: 대가리. 근데 그게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3: 뇌, 아마 뇌일 거예요.
2: 와, 진짜요? 뇌잖아. 뇌가 어딨어?
4: 닭고기는 전으로 먹을 때 제일 맛있어.
2: 진짜요?
4: 그리고 이거는 몸에 달 모양이 있어요. 삼천포에서는 제사 때

0: 너무 맛있어.
1: 우와. 아 너무 잘 이거 전을 잘 비치셨다.
0: 촉촉해. 맛있지?
2: 그렇지,
3: 그렇지.
0: 형 명태전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1: 명태전보다 훨씬 촉촉한 거 같아요.
0: 아니 다 너무 부드럽고 녹는데 거기다 이제 대나무잎 붙여져 있으니까 좀 고소한 거 같아요.
2: 고소하고 담백하고.
0: 별미야.
1: 지금 멍게 먹어봤어요?
4: 멍게 먹어봤는데
2: 별로야?
1: 멍게는 고구려 확실히
4: 제 스타일은 아니다.
2: 해삼도 먹었어?
4: 해삼도.
2: 요 향에 익숙해지기 쉽지 않지? 아유 하루가 애기구나.
4: 오늘 한번 먹어봐.
1: 되게 도전하는 거 좋아한다.
2: 먹어봐.

0: 이게
1: 멍게.
0: 아, 멍게요? 네, 멍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1: 바다 향이 조금 덜 나긴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밥까지 딱 비벼 먹은 멍게 비빔밥.
0: 아, 끝에 바다 향이 살짝 나요.
2: 그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0: 진짜 맛있어요.
3: 와.
0: 감사합니다.
3: 우와.
1: 와, 뭐야.
3: 와, 엄청 많네.
1: 와, 이거 소대찌개입니다. 이거는 가오리 무침이죠.
0: 와.
1: 가오리 무침에 김밥.
4: 김밥이요?
5: 와,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6: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이제 무침이라든가 간맞춤을 이제 아, 이 정도면 내가 간이 잘 맞다. 그 정도는 자고 해. 맛이 괜찮아요.
5: 얘들아, 네. 서대찜을 먹어.
1: 서대, 예.
5: 서대가 정말 맛있는 냄새.

0: 처음 먹어보는
1: 이것도 통째로?
0: 아, 처음 봐요, 처음 봐요.
1: 맛있지?
2: 아, 맛있어요.
1: 거대는 찜이 제일 맛있어.
3: 서대는 주로 무침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1: 구이도 많이 먹어.
3: 근데 여기 촉촉한 생선을 많이 하네.
1: 촉촉하게 잘 조리를 하는 거 같아. 맛있어?
4: 너무 맛있어.
5: 부드러운데요?
1: 반건조를 해서 찐 거야. 맛있잖아. 또 여기 삐딱삐딱하고.
3: 이 집은 진짜 찍기 죄송하네요. 어르신들이 진짜 가져오실 것 같은데.
1: 그니까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배워야겠다.
3: 네, 여기는.
0: 형은 거의 잘 접해보지 못했겠다.
5: 거의 다 처음 먹어봐.
0: 그렇지.
1: 말레이시아엔 비슷한 것도 없어.
3: 그러니까 해외 살면은 저도 해외를 좀 오래 살았지만
5: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르바이트잖아요.
3: 한식당 같은 거 많잖아요. 네. 해산물 신선한 건 먹기 힘들어요, 진짜. 해외에 유일하게 없는 게 해산물 잘하는 집 없어요. 이런 건 먹어볼 수가 없어요.
5: 맞지, 맞지.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1: 맛있지?
5: 김치 먹으면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1: 김밥도 잘 싸줬네.
3: 김밥도 완전 집김밥 있잖아요. 소풍 갈 때 싸주는, 엄마가 싸주는 김밥. 그 김밥이.
5: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3: 충무김밥에 그 오징어 무침처럼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5: 너무 맛있다.
1: 신고를 받았는데 못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응?
0: 아, 처음 듣는 얘긴데?
6: 못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결승 1차 때 이제 신곡 미션이었어요. 온드 때 이제 가수들 다 신곡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손태진 선배님 작곡한 인생의 열쇠라는 곡을 불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장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3: 아이고.
6: 제가 살면서 맞다. 처음으로 장염이 왔어요. 무대에서 노래는 다 나오는데 전보다 힘이 안 나와가지고
1: 힘 잘못 좀 큰일 나니까
6: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3: 장염이 네.

0: 약간 긴장했나 봐요.
1: 그냥 긴장 거. 스트레스 많이 받아.
2: 마음이 불편하니까.
0: 맞아 맞아.
2: 마음이 불편하니까.
0: 긴장을 안 하시나 봐요. 되게 잘 드시네.
3: 아니
0: 배?
3: 굶었어?
0: 근데 어디 갇혀있다 나온 거 아니에요?
1: 진짜 진짜 잘 먹죠.
4: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1: 끊이지 않고
3: 먹어. 끊임없어. 경연 때 한 곡만 미친 듯이 불렀어? 남들이 다 따라 불렀다며.
1: 와 진짜 그 라운드마다 저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2: 순규 형 목소리는 맨날 대기실에 있어. 그 노래 불러야 되는 무대 노래.
1: 근데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소절만
4: 맞아요.
1: 계속 불러요.
2: 아 맞아 맞네. 아 맞네.
3: 완벽주의자야.
5: 그 부분이 이 연습을 만약에 100번을 하면 10번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90번이 맞았다. 근데 10번이 틀리면 이제 어쨌든 기복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0: 와, 아, 왜 이렇게 잘해? 야,
1: 전 아직까지 제가 16년 동안, 15년 동안 가수를 하면서 한 번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었던 무대가 없어요. 한 번도.
2: 그런 애가 히든싱을 어떻게 그 모양으로 해? 아,
3: 한 개도 안 똑같게.
4: 해드릴게요.
2: 뭐예요? 뭐예요?
1: 새꽃이다.
4: 광어구요.
1: 광어구요?
4: 도다리, 그리고 여기는 지치 새꽃입니다.
0: 와, 이게 지치구나. 죄송합니다.
3: 와, 장어다. 이거 탕?
1: 너무 좋은데요?
0: 이게 장이랑?
4: 장어.
2: 장어구이?
3: 장어는 너무 좋은데요?
0: 대박이다.
1: 지치 새꽃이 진짜 맛있어.
0: 진짜 활용 점정이다, 여러분들. 활용 점정.
4: 진짜 국룰이죠, 이 라인업이.
0: 아니, 이게 인당 4만 원인 게 지금 네. 가성비가 말이 안 돼.
2: 말이 안 되지.
0: 진짜 말이 안 돼.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 해.
4: 와, 이게 딱 남해 쪽

0: 이게 딱 실감이 나네.
1: 근데 진짜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2: 어르게 맛있어. 광어.
1: 광어가 맛있어요.
2: 광어 맛있어?
1: 광어 맛있어.
3: 야, 광어 맛있네.
2: 진짜 맛있지?
4: 맛있어. 쥐치기가 너무 궁금해.
2: 새꼬시, 새꼬시.
4: 개인적으로. 아, 이런 식감이구나, 쥐치는.
3: 어, 진짜.
2: 쥐치는
3: 뼈가 씹히네, 진짜.
2: 새꼬시니까.

0: そうなの。わあ。うん。
1: 1등이다 1등.
2: 어 바다야. 어.
1: 아 좋다.
0: 아 네. 야 좋다.
2: 완전 바다. 아. 장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 진짜.
2: 와, 맛있다.
0: 야, 좋다.
2: 완전 바삭해.
0: 그래? 어,
1: 튀겼네. 튀겼네.
2: 그냥 맛있다.
4: 두 분은 부모님 얘기할 때 많이 화제가 됐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5: 저 태어나고 6개월 뒤부터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 평생을 살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4: 너무 젊은 나이에?
5: 네.
4: 경제적으로는 안 힘들었어요?
5: 경제적으로가 너무 힘들어.
4: 병원비 이런 건 다 어떻게 했어?
5: 알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많이 했어요.
4: 어머니 병원비를?
5: 병원비의 보탬도 하고 집안 생활비, 병원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알바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0: 아, 진짜 어린 나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
4: 야,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
0: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5: 그렇게 어머니가 한 2년 반 정도 투병을 하시고 제가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4: 완전 혼자인 거예요, 그럼?
5: 네.
4: 너무 힘들었겠다. 아, 어머니가 그 무대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5: 네, 항상 저는 노래 부를 때 느껴요.
4: 어머니를?
5: 네, 보고 계신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0: 정리도 아, 네. 가족 얘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어?
1: 저도 이제 가족사가 있기는 한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제 완전 이혼을 하시고 저랑 아버지랑

0: 나온 뒤에 빨리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잡자 해서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 신락 같은 희망이.
0: 진짜 하기 싫은데도 그냥 이 뭔가 본능적으로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정말 사활을 걸고 계속했던 라운드의 무대들이 잘 이쁘게 봐주셔서.

0: 방금 들으면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직
1: 전 무조건 여행이에요.
2: 어머니랑
1: 가족 여행을 제대로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3: 저희 어디 가고 싶어?
1: 제주도가 될 것 같아요.
0: 제주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이에요?
2: 네, 이제 다 나왔습니다.
0: 와, 수박입니다. 진짜 많다.
3: 수박도 있어.
0: 그나 아이가.
3: 먹어.
0: 진짜 배부르다. 와. 수박도 꿀수박이네.
3: 아쉽지만 음식은 다 먹었습니다.
0: 와, 너무 좋아.
2: 근데 두툴하게 한 메뉴를 딱 꼽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메뉴를 너무 많이 주는.
0: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맛있고 가성비
2: 밸런스가 가성비랑
3: 여기는 굶고 와야 돼.
1: 너무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아, 4천 가지 음식을 먹은 것 같아서.
4: 재밌게 놀다 가는 기분, 쉬다 가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5: 고소하지 않아요?
6: 전현무가 있는 금요일이 좁아 금요일은 밤이 좁아
1: 전현무의
0: 화이팅!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잘 먹었습니다.
0: 진짜 잘 먹었습니다.
7: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안녕하세요. 밴드 위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잘 들리세요? 네.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음악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으로. 아무튼 저희는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로 음악하고 있는 유인원이라고 하고요. 사회란 야생에서 살아가고 또 노래하고 하는 모습이 유인원 같아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이키델릭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에코 페이저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작업실을 차렸거든요. 작업실을 차렸는데 놀러 오세요. 아, 그죠. 아무튼 그 공간이 되게 저희 작업실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도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합주를. 근데 오늘 처음으로 관객분들을 이제 앞으로 안 보고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분들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씩 뒤에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곡은 EOP라는 저희 첫 번째 EP 쌈사라의 수록곡 중 하나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마하옴이라는 곡인데 저희가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성공개 싱글로 가장 먼저 냈던 저희의 이름으로 유인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나왔던 음원인데요. 뭔가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웅이 돼서 스스로 헤쳐나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하옴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어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 앞으로 공연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런 팀이라고 오늘 보여드리고 갔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곡은 저희 음악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실 수 있죠?
1: 네.
0: 좋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율동이고요. 하나는 떼창인데 바로 넣으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넣어 할 때 이게 삿대질을 할 거예요. 그럼 저희를 향해서 이게 삿대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우 하면은 AAA만 외주시면 되거든요. 정말 쉽죠?
1: 네.
0: 한번 연습해볼까요?

0: 감사합니다. 유인원이었습니다.
1: 그리고 I'm Live 함께 외쳐볼까요? 유인원과 함께했습니다. I'm Live! 소리 질러!
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언어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 시인 이수명님을 오늘 토크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시인님 먼저 저희 시청자들에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한국의 시인 이수명입니다. 지금까지 시집을 8권 냈고 시에 대한 에세이나 산문, 평론도 쓰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먼저 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집 마치가 미국 루시엔 스트릭 아시아 번역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1: 뜻밖의 소식에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번역상 수상이어서 네. 좀 더 각별했던 것 같고요. 제 시를 번역했던 콜린 리 마샬 선생님의 노고가 이렇게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많이 기뻤습니다. 제 시집 그 마치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그분이 아니었으면 번역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영어로 번역된 시집을 보니까 책이 한 권이지만 이제 한국어, 영어 이렇게 두 개 나란히 놓고 보면 두 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권이면서 두 권이 되는 이제 특별한 연대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이 연대가 괜찮고 아름다운 연대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0: 이번에 심사평을 보니까는 마치는 언어를 과감히 해체한 뒤 그것을 새롭고 낯설며 전율하게 만드는 형태로 다시 조립해내는 대담하고 야심찬 작품이다 라고 썼더라고요. 어떠세요? 이 심사평을 들었을 때 마음에 좀 드시나요?
1: 심사평을 제가 읽었을 때 네. 제일 처음 들었던 느낌은 그 한국어 마치라는 시집 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 번역 시를 통해서도 그것이 훼손되지 않고 그 특징이 그대로 살아 있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읽어줬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심사평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그 언어의 그 전환을 통해서도 시가 그 생명이 살아서 다른 언어로 그 특징이 이렇게 이전될 수 있다는 것, 이제 그런 것에 그 감동을 했고, 그런 점에서 저희 번역가 선생님께서, 그런 그 원시의 특징을 잘 살려서 그 번역 시에도 그 생명체를 부여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마치가 우리말로 나온 건 사실 2014년에 예. 나온 거였잖아요. 예. 근데 Colony Marshall이 처음 접했던 게 2019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마치만 처음 보았는지 아니면은 시인님께서 다른 시집도 있었는데 왜 꼭 마치를 번역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혹시 들으셨나요?
1: 그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그 저희 번역가 선생님께서 그 마치라는 시집을 통해서 저를 제 시를 처음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서점에서 맞아요. 우연히 이제 시집을 이제 접했고 읽었을 때 그 시집의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시집을 번역하기로 이제 이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시집도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집을 이제 다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리고 시집 외에도 뭐 실원이나 평론 이런 책들도 이제 많이 읽으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마치 외에 네. 그 언제나 너무 많은 비들이라는 그 시집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번역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처음 콜린리 마셜이 연락을 왔을 때 이제 시인님의 이 마치를 네. 번역하고 싶다 이렇게 네. 연락을 왔을 때 어떠셨어요? 과연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좀 함축적인 것도 많고 또 특히 이수명 시인의 작품들의 언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 뜻이 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될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을 것 같았는데
1: 좀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그 2020년에 그 메일을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시를 읽었다. 그리고 이미 한 세 편 정도를 번역을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첨부 메일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시를 번역해도 괜찮겠느냐 뭐 이런 의견을 이제 게신해 왔고
0: 샘플을 보내셨군요.
1: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샘플이 없었다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은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답을 드렸고 그 이후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래도 작업하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 어떠한 번역을 해도 사실 원문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예. 특히 시에서는 작가님의 의도나 원하시는 그러한 뉘앙스를 최대한 또 어느 해체 뭐 약간 이러한 예. 것에서 작가님의 의도를 좀 많이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예, 소통하셨죠.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번역에 있어서 문학 작품 번역은 이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 다른 어떠한 무슨 사회과학 서적이나 이러한 그것들보다 이제 문학 작품 어려운데 특히 시는 그렇죠. 이제 어려운데 이제 그 이유가 단지 그 말의 뜻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언어의 호흡 과 리듬이 있거든요. 그럼요. 어떤 구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번역을 통해 이게 다 살려야 하기 때문에 네. 번역 자체가 그냥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언어 구성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단지 그 원시를 잘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립된 생명체로 번역시가 이렇게 성립할 수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번역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모든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스타일도 있고 뭐 독특한 리듬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번역이라고 하는 작품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번역가께서는 이제 제시의 특징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것 뿐이 아니라, 그 번역 시로서 한편의 시로 이렇게 완성됐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상이나 주목이, 가능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면 그 마치 시집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총 49편의 시가 있는 시집인데 마치는 표제시의 제목이기도 하고 예. 뭐 가장 애정하시거나 그래서 이 마치를 제목으로 하셨나요?
1: 마치는 마치 몸모처럼이라고 하는 한국어 부사인데 네. 한동안 그 마치라는 그 굉장히 가볍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가지고 시를 한 편 썼고 그 시의 제목이 된 마치가 시집 제목으로까지 됐는데요. 명사나 동사가 아니어서 좀 말이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주변에서 반대를 했어요. 시집 제목으로.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세지 않은 말이어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고요. 강하진 않은데 넓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으로 마치를 삼았습니다.
0: 설명을 들으니까는 마치 그 시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시인님께 한번 좀 낭송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마치 내 마음이 죽은 잎들을 뒤집어 쓰고 마치 죽은 잎들이 서 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구나. 꿈속에서 처음 보는 접시를 닦고 있구나. 접시를 아무리 가지런히 놓아도 마치 죽은 잎들이 땅을 덮으리. 죽은 잎들이 땅을 온통 덮으리. 그러면 실시간, 그러면 거리에는 마치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알 수 없는 알록달록한 숄들이 늘어서고 숄을 걸친 어깨들이 마치 다른 요일로 건너가고 있구나. 다른 입김을 내뿜으며 돌아다니고 있구나. 마치 흘러넘치듯이 끝없이 부풀어 오르듯이 그러면 나는 마치 꿈꾸고 난 후처럼 하얀 양들을 보러 가요. 양떼들이 벼랑간 걸어 나오는 것을 보러 가요. 마치 여기를 묻어버려요. 여기가 떠내려가요. 내 마음이 죽은 잎들을 뒤집어 쓰고 죽은 잎들이 땅을 덮으리 죽은 잎들이 땅을 온통 덮으리 마치 꿈꾸고 난 후처럼.
0: 잘 들었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작업하시는 환경은 어떤가요? 그러면 항상 같은 곳에서 작업하신지 아니면은 거기서도 새로운 환경을 찾으시는지요?
1: 그냥 저희 집에서 그냥 책상에서 쓰고요.
0: 네.
1: 뭐 도서관을 갈 때도 있고 뭐 거리에서 메모를 하기도 하고 저는 환경을 새롭게 만들거나 이러는 거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뭐 여행을 꼭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0: 네.
1: 쓰는 순간, 순간이 중요하고 그 순간에 제 자신을 열어놓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이 새로워야만 그 새로운 시각 가능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0: 그 시인님이 쓰시는 책상이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조금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1: 예.
0: 오, 너무 안락하고 또 로맨틱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매일 쓰시나요?
1: 매일? 아, 아니요.
0: 매일 쓰시나요?
1: 매일 쓰는 건 쉽지 않고요.
0: 네.
1: 좀 아이러니한 말인데 저는 매일 시를 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0: 네?
1: 항상 그 시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나로 되어 있는 시간이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거리를 만들고 이러한 이제 아까 제가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와의 거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약간 갑자기 거리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책상이 나왔지만 뭐 시를 쓰려고들 앉아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0: 네.
1: 앉아서 그냥 뭐 핸드폰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검색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그 생활을 그냥 합니다.
0: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약간 뭐 영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그 거리감이 좁혀졌을 때.
1: 예. 사실 저는 영감을 그렇게 믿고 영감에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편은 아니고요. 영감이 오면 굉장히 감사하고 물론 좋은데 영감 보다는 제가 이제 비움을 통해서 눈앞에 어떤 존재를 이렇게 직면하거나 응시하는 거를 또 시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제 그러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0: 이수명 시인님께서 휴식을 취하고 또 머리를 식힐 때 찾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가 좀 담아왔는데요. 함께 보시고 다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1: 여기는 월곡산이라고 하는데요. 산이지만 높지 않아서 오동근린공원이라고 주로 불려요. 저희 집에서 걸어오는 게 한 10분 정도 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자주 가곤 하는 운동숲속 도서관이 있습니다. 집에 있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에 불문하거나 해야 될 일에 이렇게 몰입하느라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런데 나오면 상대적으로 그런 게 사이즈가 줄어들고 오픈된 공간 속에 있다 보면 이제 자신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 세계가 커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밖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곡산에서 지금 이렇게 10분 정도 걸어왔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무더운 숲속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앞에 정면 창문통이 앞을 내다보는 살가의 인곱자리이고요. 그 중에서도 맨 왼쪽 자리를 좋아하는데 그 자리 옆에 몇 건 안 되지만 시집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맨 왼쪽 자리를 좋아합니다.

0: 시인님을 따라 산책을 같이 다녀온 느낌이 드네요. 가장 애정하는 공간으로 오동숲속 도서관이라고 꼽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1: 오동숲속 도서관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오동근린공원이 이제 저희 집에서 먼저 나타나고 오동근린공원에서 10분 정도 더 가면 그 오동숲속 도서관이 있는데 굉장히 도서관이 작아요. 작고 그 목재 건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도서관이 좀 살아있는 나무 몇 그루가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기도 하지만 좀 머리도 식히고 생각도 비우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가끔 들리고 하는 공간입니다.
0: 시인님을 보면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문학 소녀였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도 어렸을 때부터 시와 그러니까 글을 좋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시를 접한 걸 기억하시나요?
1: 처음 시를 읽은 순간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하지만 그 중학교, 고등학교 요 10대 소녀 시절에 시를 많이 읽고 외우고 많이 외웠어요.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100편 넘게 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좋아서 많이 외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시의 언어가 다른 언어와 달리 그 깊고 넓게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를 시인의 길로 이끈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국문과를 들어가셨고 졸업하시고 나서는 근데 시나 이렇게 문학을 좀 멀리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무려 7년 동안이나. 예. 왜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오셨나요?
1: 예. 7년은 아닌 것 같고 한 5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대학 졸업을 하고 한 5년 떠나 있었는데 그때 그 좀 취직도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좀 다른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느라고 이러저러한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5년간 대학 때까지도 시를 많이 썼었거든요. 네. 이제 졸업하고 한 5년간은 이제 문학을 떠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서 예, 그렇게 예. 선택하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시로 오셨던 이유가 이상 시인의 시 절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절벽을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고 아 다시 시를 써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지 그 이야기요.
1: 그 시를 안 쓰고 지내고 있었던 날들이 이제 한 5년간 이어졌어요. 네. 그런데 1월에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또렷이 기억을 하는데 자다가 새벽 3시쯤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새벽에 그쵸. 눈을 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일어날까 말까 뭐 그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불 끈 상태로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날 이렇게 불을 켜고 일어났는데 그 머리맡에 그 책꽂이 맨 아래 이상 시집이 꽂혀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냥 무심히 꺼내서 봤는데 절벽이라는 시가 이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절벽이라는 시가 뭐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짧고 강렬하고 신비로운 말들이 반복돼요. 네. 어떤 아름다움, 꽃이라는 아름다움을 접했을 때 그 죽음이 불가능한 순간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불가능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시가 곧 불가능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만큼 치명적이고 죽음만큼 그 제가 이렇게 그만둘 수 없는 그 순간 그 5년간 안 쓰던 시가 그날 밤의 전율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와의 거리가 사라지는 네. 5년간 안 썼는데 그냥 바로 시가 그 시의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에 한 편씩 썼어요. 예, 그 5년 만에 하루에 한 편씩 써서 그거로 이제 한 70편 돼서 등단을 했어요, 그 해에.
0: 지금은 또 시인님께서 또 많은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분이 되셨잖아요. 학생들 중에 이제 시인이 되신 분들 중에서 시인님 덕, 이수명 시인님 덕분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1: 좀 마음이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0: 네.
1: 멈추지 말고 그들이 자신의 모색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색을 계속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예.
0: 그 제자들도 사실 힘들다고 할 때도 있죠. 예. 신님한테 와서 아, 이거 예. 계속 쓰기가 힘듭니다.
1: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0: 그럴 때는 어떠한 조언을 주시는지, 그냥 계속 해라 라고.
1: 아니요.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5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당장 쓰기가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러면 뭐 그 시간도 이제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또 살아내야 다음에 또 돌아올 수 있고 한 거니까 네. 힘들면 힘든 만큼 그냥 힘든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쓰기 어렵다 그러면 뭐
0: 잠깐 또
1: 예. 네. 그러면 뭐 쓰기 어려우면 쓰지 못하는 거죠, 뭐.
0: 지금 시인님은 어떠신가요? 그 어떤 인터뷰에 한 편의 이제 시집을 끝나시면 약간 막막함이 온다고 예, 했는데 예. 또 막막함을 약간 즐기신다고도 예.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새로운 예. 시집을 준비 중이신가요?
1: 예.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이고요. 네. 3월에 지금 출간, 3월 말쯤 이제 새로운 시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시집으로 이제 털어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비워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하지라고 좀 그 방향이 사라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래야만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하니까 새로운 환기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자체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흘러 이수명 시인과 또 시인님의 시를 어떠한 단어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1: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를 쓴 사람이고 제가 사랑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단어를 그쵸. 고르라고 하셔서 모험이라는 말을 좋아하고요. 지금까지 낸 8권의 시집이나 또 다음에 나올 시집이나 전부 어떤 시적 모험의 어떤 여정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모험이란 단어 너무 좋고 너무 예.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1: 예.
0: 네. 시를 쓸 때 가장 행복한 사람 이수명 시인님 앞으로 펼쳐질 언어의 세계도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크룸에 나오셔서 시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국물도 없어요? 우리 어떡하지? 아.

0: 안녕하세요. 아, 오늘 진짜 재밌겠다. 네.
1: 매근매근하다. 매근매근한.

0: yok. Çok kansı. Oh yes. It feels like countryside, right? Igo shigori. No, I thought it was yogi, kind of like glamping. We're not going to go. We glamping, 안 가요?
1: Glamping 아니고 촌캉스라고 촌에서
0: 아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I came with a very big bag.
1: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0: 아 진짜요? Okay, so okay, 바로 let's go. Wow, 이거 피니님 이게 그 마피가 뭐예요? 아 파란색. She has a 파란색 집 있어요? 나 파란색 제 추운 색깔이에요. 와 근데 여기 너무 so beautiful. 시골 초칸스 처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짜 재밌겠다. Yes. 네. 네 여기에서.

0: 할머니 있어요?
1: K 소냐. I love it. 카니 소냐, K 소냐. 오케이. 할머니를 찾아서. 아, 실례지만 do you know 파란색 집?
2: 파란색 집?
1: Yes, 파란색 집. There is like a really nice 파란색. 여기. 와, he's so nice. 아, 반대쪽?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네. Wow, look like K-drama table guy. 아, 내가 널 달아줄게. 너, 어, 나 결혼했어요. Sorry. 파란색 집, 파란색 집 어디예요? 파란색 집, 파란색, 파란색. 어, 어, 사람 있어요. 오케이. Okay. 오, 안녕하세요.
2: 어떻게 오셨어요?
1: 초컨스 하고 네.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2: 아, 그랬어요. 잘
1: 왔어요.
2: 오셨어요.
1: 어, 질문이 있으세요.
2: 네네.
1: 혹시 그 파란색 그
2: 아, 파란 집. 파란 집 이 아. 안으로 쭉 들어가면 네. 나와요.
1: 오, 진짜.
2: 네네네.
1: 오.
2: 마을 한 가운데쯤 있을 거예요.
1: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2: 한번 가보세요.
1: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네. 안녕하세요.
1: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네네.
1: 바이바이. 친절하다. 친절친절하다. 친절친절한. 오, PD 찾았어요. Look. 이거는 아니요? Look like this, right? 파란색. I think 찾았어요.

0: 안녕하세요, 할머니.
1: 아이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칸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1: 나는 서영자.
0: Can I talk to you, 할머니?
1: 그럼, 내가 84이야.
0: 와우!
2: 정말?
0: 4 years!
1: 오케이.
0: 와, 너무 아름다워요. 혹시 여기 혼자 살아요?
1: 혼자 살아.
0: 근데 외롭다 아니에요?
1: 아니, 괜찮아.
0: 아, 진짜요?
1: 우리 여기 동네는 점심만 먹으면 회관으로 가서 화투 쳐.
2: 화투?
0: 화투? I don't know 화투.
2: Little tiny
0: red. 아, 이거 드라마는 너무 봤어요. 이거 어떻게, how do you play that?
1: 똑같은 거 있으면 맞춰오는 거야.
0: 자!
2: 카니 님이 오늘 하루 할머니 손녀가 되겠다고 하는데 받아주실 건가요?
1: 그럼 받아줄 꿈도 없고 반대로
2: 따라입어요.
0: 아, 네.
1: 이거 입으라고.
0: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2: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0: 아, 네. 와우. This is the wow. What a nice room. 어때요?
1: 이뻐요? 아우, 이쁜데?
0: 괜찮아요?
1: 네, 이뻐. 바지가 이뻐.
0: 아, 네, 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예요?
1: 오늘 저 파티 일하러 가요.
0: 어, 우리 파티 가요?
1: 아, 진짜요?
0: 오! 오, 렛츠고!
1: 빨리 나와!
0: 카니 쉬고! 카니 카니 카니 카니 카니 쉬고! 카니 카니 카니 쉬고 까까까 카니 카니 카니 카니 쉬고 카니 카니 Let's go. 할머니 어디 가서 할머니 뭐 하세요?
1: 이거 뽑아야 돼.
0: 이거 뽑아. 네? 어, 여기 와. 어떻다.
1: 일로 나 일로 이렇게.
0: 이거 선추예요? 뭐예요?
1: 배추.
0: 배추. 배추가 뭐예요?
3: 배추
0: cabbage. 아, 두 김치. 이거 뭐예요, 할머니?
1: 상추.
0: 상추, my favorite.
1: 어, 뽑지 말고 씨가 염으로 해봤지. 이거 씨 들여물면 잘 안 나 심으면.
0: 어, 야박. 어, 어.
1: 괜찮아.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0: 안 무서워? 있어서. 나 진짜 무서워요.
1: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무서워서 못해.
0: 오, 역시 할머니, my 할머니.
1: 아휴,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60, 70년은 됐다. 68년도에 왔구나.
0: 68년. 68! 나 아직 안 태어났어요. 와!
1: 그 나이가 그렇게 여든 지금 4시라니까.
0: 오, 84?
1: 84야.
0: 아?
1: 84야.
0: 84?
1: 어. 죽을 늙었잖아. 이제 다 됐잖아.
0: 아, 노노노, 안 죽을 거예요. You are very very 건강해요.
1: 어, 그래?
0: 음료 그 마셔 싶어요. 네, 혹시 여기 마트 있으세요?
1: 마트 여기는 없고 저기 길 건너가면 큰 길고 건너가면 그 가게 하나 있어.
0: 아, 근데 할머니 제가 나 돈 없어요.
1: 어?
0: 소년이니까 용돈 주세요.
1: 용돈?
0: 네.
1: 용돈은 지금 나한테는 없는데 집에 들어가면 있어.
0: 어, 집에 들어가. 얼마나? 100만 원?
1: 아니, 100만 원은 안 돼.
0: 할머니 농담이에요?
1: 더우니까 얼른 들어가자고.
0: 예스! 용돈 100만 원! 예스!
1: 가자!
0: 네!
1: 가자, 가자.
0: 네네네.
1: 우리 이 형이면 정답게 가자.
0: 오, 네, 감사합니다.
2: 얼마예요?
1: 5만 원.
2: 오케이, 렛츠고!
0: 갔다 올게요.
4: 여기 마을. 소개 간단히 어떤 마을이고 분위기 어떻고.
1: 우리 여기 본토백이들만 꼭 살았어요. 우리 동네가 참 좋아요. 여기가 워낙은 정자동이라고 처음에 나 시집 와서는 그랬거든.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이름을 다시 지은 거야 이게. 오래됐지만 부부들이 또 그냥 다 그렇게 그냥 잘 살고.
4: 오늘 저기 칸이 갑자기 이제 외국인 손녀가 생기셨잖아요.
1: 그렇지.
4: 기분이 좀.
1: 어, 기분 좋고 아주 마음이 그냥 씹씹하고 아주 그냥 무척 말도 그렇게 소소그러게 잘하고.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이 좋지. 내성적인 사람은 싫어.
0: 에이, 이거 받았어요. 아, 마트에서 올리브 있어요? 나 올리브 진짜 잘 먹어요? 아 혹시 어떤 마트 여기 어떤 마트 있어요?
3: 아 마트가 쭉 가면 네. 조그만 길 건너 가면 조그만 마트가 하나 있어요.
0: 아 마트 하나
3: 네네네,
0: 있어요?
3: 네네 마트 가서
5: 옥수수 어허. 아직 안 연걸었어. 연걸었으면 될 텐데.
0: 안녕히 계세요. 네. 바이바이. This is really nice. 진짜 그 따뜻하게 느낌 진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Yeah, so this is really nice. Okay, so I'm going to go to the mart, and then we're back here. One, two, three. Ah, super. 젊은 super. 피디님 여기 super예요. 아, 아마도 올리브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부탄가스랑 식용유 있으세요?
6: 식용유.
0: Like more? Okay. 이거 다 얼마예요?
7: 16,000원.
0: 16,000원. Okay. I have enough to 바나나 우유 있으세요?
7: 몇 개?
0: 두 개. And 봉투 하나 더 주세요.
7: 25,500원.
0: 25,500원. Okay. Mission accomplished. 제가 할머니가 식용유 부탄가스 샀어요. And then, 꽂아 for me. 네, 혹시 maybe 할머니 she likes ramen, 나? 할머니, 다녀왔어요. 할머니, 열어도 돼요? 어, 없어요? 할머니, 할머니, 열어줄게요. 어, 에? 할머니 없어요. 에? 아, 급한 게. 열어볼게요. 할머니. 어? 할머니. 할머니. 에? 우리 어떡하지? 어? Maybe I should go back. 어, 이거 마트. Let me check. 어, 아마도. 어, 제가 오케이.
8: 언니,
0: 할머니.
8: 아니.
0: 할머니.
8: 아,
0: 어? 어? 어? 얼마나 잘했는데?
8: 그럼 야, 우리
0: 눈
8: 놀려고 그러는.
0: 어, 이거 뭐예요?
8: 눈놀이.
0: 눈놀이?
8: 네. 던져봐. 저걸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던져봐 한번.
0: 네. 오케이.
8: 어. 내려라.
0: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이에요? 할머니
8: 팀이
0: 됐어. 앉으세요.
9: 걸.
0: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9: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0: 네. 네.
8: 요즘 뭐가 나냐? 걸 났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8: 내가 쳐?
10: 여기다.
0: 여기다.
8: 야, 너무 많이. 낙이다. 낙이다. 낙이다.
0: 오케이.
9: 하니.
0: 오케이, 렛츠고 할머니! 렛츠고! 할머니! 렛츠고! 네,
8: 원한다!
0: 네!
11: 마을이 유명한 곳이 연잎이에요. 연잎밭. 연잎.
0: 연잎?
11: 응.
0: What is 연잎?
11: 가봤어요?
12: 네.
0: 오!
11: 연잎밭 가봤어요? 안 가봤죠?
0: 안 가봤어요. 네. 여기 있어요?
11: 네.
0: 연잎밭?
11: 응. 로테스? 연잎밭도 있고 연잎꽃도 있고 연꽃도 있고.
0: 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11: 내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0: 네.
11: 카니가 연도 따서
0: 네.
11: 연잎밭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거 한번 해 볼까요?
0: 그럼 플리즈. 부탁드립니다.
11: 네네, 네네,
0: 오, 해본 적이 없어요.
11: 아 그래요?
0: 아, I no experience.
11: 연잎을 따서
0: 네.
11: 직접 따서
0: 네.
11: 연잎밥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0: 맛있어요?
11: 네네네.
0: 맛있어요. Let's go.
11: 네, 갑시다.
0: Let's go.
11: 갑시다.
0: Yes. 네. 와, 너무 진짜 궁금해요.
11: 네, 꽃이 지금 피어서 너무 예뻐요. 밭이.
0: 오.
11: 저희가 연밭이에요.
0: 와.
11: 네, 예쁘죠?
10: when do they usually bloom? Like what time?
3: 7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지금이 한창일 때예요.
10: 아, so 이거는 네. 진짜 추운 타임이에요?
3: 네네.
10: 이거 너무 예뻐요.
3: 하얀 꽃은 백년이라고 하고 이게 빨간 것은 홍년이라고 그래요. 저 안쪽에
10: 네.
3: 그 예쁜 연잎을 따가지고 올 거예요.
10: 연? 오케이. 네,
3: 네. 연잎.
10: 우와.
3: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10: 네.
3: 네, 천천히.
10: 우와. 우와. 네, 잘라도 돼요?
3: 네,
10: 어디에요?
3: 네.
10: 어디부터?
3: 이 부분까지 잘라도 돼요.
1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네.
10: Yes, 네. my first 홍년. Oh, I feel like a really like a princess. Ah, ah, ah, ah, ah.
3: 연잎밥을 만들려면 네? 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연잎이 네. 필요해요. 이렇게 잡고
10: 네.
3: 이 밑에를 최대한 밑에를 자르고
10: 네?
3: 그다음 아.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 더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10: 네.
3: 그러면 끝.
10: 오케이, 제가 할게요.
3: 네.
10: 오,
3: 내가 이걸
10: 오케이.
3: 들고 있을게요.
10: So, 여기?
3: 네네.
10: 오케이. 이거. 하나, 둘, 여기?
3: 네.
10: 잡게?
3: 오케이.
10: 빠!
3: 뒤집어서.
10: 뒤집어서.
3: 파.
10: 여기. 원, 투, 쓰리. 열어라, 잡게!
3: 오케이.
10: 예스.
3: 됐어요. 수고. 또, 여기 이쪽, 이쪽 몇 개 더 따야 될 것 같아요.
10: 네. 원. Ooh, I love this. 오,
3: 네, 오케이.
10: 감사합니다.
3: 네, 네. 오케이.
10: And then 마지막?
3: 네, 여기 이거 괜찮아.
10: 여기?
3: 오케이.
10: 오케이. Up. 괜찮아요?
3: 네.
10: 와우, I love it.
3: 몇 개 더 딸까요?
10: Oh yes. 나 지금 프로예요.
3: 잘했어요. 우리 마을 이름이 천생연분 마을인데. 천생연분 마을은 연꽃이 많이 있고
10: 아하.
3: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 그래서 오래된 인연이라 그래서 천생연분 마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신 분들이
10: 아하.
3: 부부들이 오랫동안 합하면서 아. 오랫동안 잘 살아요.
10: 어 진짜로? 아, 저 부분이 여기 살면
3: 네.
10: 하피 커플 해요?
3: 네네네.
10: 어, 오케이, 저 이거 제 우리 남편 여기 살게요.
3: 네.
10: 아 노국이 여기 살게요. 저 그러면 하피 커플 할게요.
3: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10: 아 진짜로?
3: 네네네.
10: 네네. And then 너무 I like it because 너무 편해요. 안 시끄러워요. 그 서울에서
3: 네.
10: 너무 시끄러워요.
3: 네네.
10: 여기 너무 편해요.
3: 네네.
10: Yeah, very nice. 어, 정 네. 많이 있어요.
3: 네네.
10: 네.
3: 그리고 이 연잎이
10: 네.
3: 왜 좋냐 하면
10: 네.
3: 이게 노화 방지, 성인병에 예방하는데 연잎이 좋대요.
10: 아, 그것 때문에 피부가 네. 너무 좋다.
3: 네, 감사해요.
10: 그것 때문에. 오케이, so 이거는 네. 먹었으면
3: 네.
10: 제가
3: 네.
10: 아, 제가 농촌 노화, I will be 노화. So anti-aging?
3: 네.
10: I will 돌아가주 있어요? Like go back to 20?
3: 네, 네, 네.
10: 진짜요?
3: 네, 네.
10: 오케이, 오케이. 많이
3: 네.
10: 많이. Let's
3: 네,
10: go.
3: 네.
10: 네. Let's go. More.
3: 그러면 칸이
10: 네.
3: 몇 개만 더 따고
10: 네.
3: 우리가 연밥을 만들러 가자고요.
10: 오, 너 여기.
3: 오케이.
10: 대표님 이거, 여기. 오케이.
3: 좀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오, 이거 좋다.
10: 오케이. 이거 좋다.
3: 어.
10: 와우.
3: 자.
10: 예스. 와, 이거는 너무 아름다워요. 오, 이거
3: 네,
10: 제일
3: 좋아요. 네, 네. 수고했어요. 연잎밥 만들러 가죠.
10: 네.
3: 네.
10: 오.
3: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10: 아.
12: 매끈하다.
10: 오.
12: 뿅뿅하다. 뿅뿅하다.
10: 뿅뿅하다.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다. 뿅뿅하다. 뿅뿅하다. 울퉁불퉁하다. 충사줘요. 울퉁불퉁하다. 바이.
3: 카니.
10: 네.
3: 우리 아까 연잎 딴 거 가지고
10: 네.
3: 연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0: 오, 네네네네네.
3: 하나 갖고.
13: 오, 이거 너무 커요. 와.
3: 네.
10: 야, 여기
13: 손이.
10: 네.
13: 밥을 하나 갖고.
3: 밥을 하나씩.
8: 하나씩. 나 이렇게 요 고반 가운데쯤에다 놓고.
10: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3: 대충.
10: 하나.
3: 네.
10: 근데 이거는 연뿌리. 아, 연뿌리 하나.
3: 네. 네. 연뿌리.
10: 어.
3: 인삼.
10: 인삼. 아, 인삼이요?
8: 인삼.
10: 안녕하세요.
3: 인삼.
8: 요건 은행.
10: 은행. 제가 세 개 할게요.
3: 우왕 넣었어요?
8: 넣었어요.
3: 네네. 네네. 잘했어요.
10: 넣었어요.
8: 그리고 네. 이렇게 해.
10: 이렇게 롤을 해야 돼요? 잡고. 오케이.
11: 어허. 네, 이렇게.
10: 아, 참아야 돼요? 어허.
8: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접어요.
11: 네.
8: 이렇게 접고.
10: 어허.
8: 이렇게.
11: 이렇게.
1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1: 이렇게.
10: 이렇게.
8: 이렇게.
10: 어,
8: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 아니, 이렇게 들어.
10: 들어. 들어.
8: 들고.
10: 네?
8: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10: 어!
8: 이렇게 끼워.
10: 넣었니?
8: 손이랑.
10: 넣었어?
11: 네.
8: 아유. 야, 재밌다, 재밌다.
11: 네, 이렇게.
10: 오케이.
11: 이렇게. 약간 눌러서.
8: 그래서.
11: 놓고.
10: 아, 네. 이렇게?
11: 네네.
10: 네. 네. 오케이, 제가.
11: 아, 하나 더 한 번.
10: 오케이,
11: 해봅시다.
10: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너무, 너무 하나, 재밌어요.
11: 네. 잘했어요.
3: 아니, 우리가 연잎 만들었잖아요.
10: 네.
3: 짰는데
10: 네.
3: 속이 궁금하죠? 어떻게 네. 됐나? 한번 봐볼까요?
10: 네.
3: 봐보고 네. 한번 먹어봅시다.
10: 네네네.
3: 네네. 네. 한번 열어보세요.
10: 이거는 크리스마스 기프트 아닐까?
3: 냄새 한번 맡아봐, 향 좀.
10: 네.
8: 연잎 냄새 나지 뭐.
10: 오, 진짜 연잎 냄새. 오. 연잎 냄새 너무 좋아요.
3: 너무 향수 냄새. 김에다가 이렇게 해서.
10: 어 진짜로 이렇게
3: 김에다 이렇게 얹어서
8: 김 싸서 먹으면 더 네네. 좋아.
10: 아 이거 삼.
3: 네네.
10: 삼처럼
3: 한번 먹어보세요.
10: 네 네.
8: 나도 하나 먹어보고. 얼마만에 한번 먹어보고.
3: 맛있다.
10: 너무 맛있어.
8: 그 이거랑 여러 가지 들어간 거랑
3: 잘하네.
10: 삼.
8: 잣도 들어가고 뭐
10: 한 개.
8: 대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이거.
10: 너무
8: 맛있다니까 내가 막 기분이 좋네.
10: 지금은
8: 헌 사람이.
10: 지금 건강 필링 있어요. 너무 건강 느낌 있어요 지금. 까봐!
8: 감사합니다.
10: 할머니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웠어요.
8: 아이고.
10: 시골이 아, 사실은 경력 많이 없어서요.
3: 네.
10: 아, 보통 게 사람들이 포카운스 or 홀리데이 그냥 호텔 생각해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부터 I will come more here because it's very relaxing and healing. 네, 진짜로 할아버지, 할머니, 대표님
3: 네.
10: 덕분에요.
3: 네네네. 네, 네. 시골의 정, 따뜻한 마음.
10: 네.
3: 시골의 마음.
10: 시골의 정, 따뜻한 네. 마음. 오케이.
3: 네, 네, 네.
10: I love
3: 네,
10: it. 네.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10: 아,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10: 대표님.
3: 고맙습니다.
10: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 네네네네.
8: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14: 아침에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10: 네, 네네네. 할머니 처음에 견났어요.
14: 처음부터 편하셨어요?
10: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할머니랑 많이 놀고 싶어요. Like 놀고 했어요. I love to have fun with grandmothers and also I have a lot of respect for elders. So 너무 편했어요. And then also she's such a 너무 따뜻해 성격이 있어요.
14: 이 마을은 어떤 것 같아요?
10: 진짜 깜짝 놀랐어요. I thought that it would be 힘들어 for me. 근데 너무 편하고 너무 very 깨끗해요. And then also 많이 배웠어요 오늘. So I'm really thinking about maybe investing in a country house. 돈 많이 벌면 I think I'll come here.
14: 통탕스 또 할 생각 있으실까요?
10: Finish glamping. Finish the 5-star hotel. 그냥 통탕스 너무 좋다. I really like it. 아리랑 TV, really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진짜 그 opportunity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nd I think 제가 외국인이니까, and I know that 아리랑 TV, a lot of 외국인 사람 많이, 보고 있어요. And I think that's actually really good, me as a 외국인, to explore those places. So for all the foreigners that come into Korea, that they can explore something different than just Seoul or all the typical, touristic place. So I think this was really amazing. And 아리랑 TV, really thank you so much. Talk, call me. Let's do mukbang again. Let's explore other things. I like to work with you guys. Okay? Call me. 아, 오늘 너무 재밌게 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진짜로.
1: 나 역시 네. 우리 이 동네를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응.
10: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제가 꼭꼭 다시 아이고. 올 거예요. 네,
1: 또 한 번 네. 와요.
10: 네, 어. 네. 건강하세요.
1: 너무,
10: 나.
1: 너무 저기, 간, 저기, 저 정이 가네.
10: 네, 갈게요, 할머니.
1: 가요.
10: 바이바이. 어, 사랑해요.
1: 아이고, 와요.
15: The scenery of the Korean countryside was beautiful today. But more than anything, the people were incredibly warm and welcoming. Chonseng Yeonbun Village is not only a place known for its beautiful lotus flower, but also a place where you can meet wonderful people like Grandma Yeongja. If you ever get the chance, I hope you'll try a countryside getaway in Korea too.
16: Oh. 제가 배웠어요. 오빠야, 맛있냐?
17: 맛있다.
16: 맛있다. 아, 제가 또 시라기 페달, 카니 페달.
10: 아, 이따가 이따가. 오, 다 먹고 싶어요. 조금 really 이상한 맛, 근데 지금 괜찮아요. 아, oh, really? Oh my God, so for dance? Oh. Come, hey, come on, come, hey, come on, come, hey, and Arirang TV.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과연 이 문경에서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놀고 먹을 수 있는지 좀
1: 원래부터 놀고 먹기 위한 도시예요. 과거 보러 다니는 길이에요. 당신이 급제하였소. 아싸 놀자.
2: 오, 와, 좋다.

0: 일단 소장님 네. 기다렸잖아요.
1: 반가워요. 진짜. 아, 진짜.
0: 제가 소장님을 기다린 이유가 네. 바로 놀고 먹기에 진수 아니십니까, 소장님? 아,
1: 진수라 할 것까지보다는 네. 그냥 놀고 먹기에 숙외. 숙외. 놀고 먹는 데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0: 그러니까요.
1: 이런 쓸데없는 근자감이 좀 있어요.
0: 과연 이 문경에서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놀고 먹을 수 있는지 좀 기법 좀 알려주시죠.
1: 놀고 먹기가 굉장히 원래부터 놀고 먹기 위한 도시예요.
0: 여기가요?
1: 예. 네. 문경의 이름 뜻 아세요?
0: 문경 이게 문자가 그 문문자 아닌가요?
1: 아니요. 보통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네. 들을 문자.
0: 들을 문.
1: 예. 네. 경자는 네. 경사경. 경사스러운 소리를 듣는다. 이 이름이 왜 나왔냐면 네. 과거 보러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가. 영남대로의 아주 중요한 길목. 그래서 문경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나게 놀아주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이 급제하였어. 과거 보고 돌아오다가 네. 급제 발표가 난 거야. 네. 아싸 놀자. 네.
0: 그래서 이곳이.
1: 네. 이쪽 산 정에 올라오니까 막 사방팔방 360도 와. 파노라마로 풍경이
0: 약간 어라운드 뷰 같아요.
1: 그죠?
0: 다 보이니까.
1: 아, 게다가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 단산 전망대 올라가면 네. 이 백두대간과 소백산 줄기가 만나는 이 풍경을 한눈에 360도로 감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트레킹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단산 전망대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문경의 놀고 먹기 명소 중에 놀기의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놀고 먹기는 네. 피크닉이 여기 테이블.
0: 아 그렇죠. 테이블에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1: 이게 왜 피크닉이냐면 네. 일단 테이블 피크닉. 네. 잘 안 나온다.
0: 예, 안 나오네.
1: 잘 안 나온다.
0: 네, 잠깐만요. 네.
1: 야, 이거는 없다 치고 네. 우리 꼭 테이블이 있어야 되나?
0: 무조건 있어야 돼요.
1: 아, 있어야 돼. 네,
0: 이거 어떻게 넣으셨어요, 이거?
1: 자, 이거 빨리 피크닉. 자, 그다음에 이불 피크닉.
0: 빨리 피크.
1: 이불 피크닉. 네. 그다음에 나는 그 문경 시내가 보이는 와. 이쪽에다가 빨리 네. 피크닉. 야, 으아, 짠. 그리고 테이블로 네. 고정을
0: 시킬 수 있게 날아갈 네. 수도 있으니까
1: 테이블로 고정을 시키고 테이블로 고정을 시키고.
0: 좋다.
1: 이거 고정하는데 제일 좋은 게 사람이에요, 사람.
0: 사람.
1: 사람이 앉으면 돼.
0: 앉으면 돼요. 야,
1: 설마 이걸 날리겠어? 다 준비를 해왔어요. 식기.
0: 오, 식기도 있어요.
1: 이 식기. 네. 식기.
0: 야, 제대로 가져오셨다.
1: 이렇게. 네. 야, 이렇게. 짠!
0: 이게 뭐예요?
1: 음료가 있어요.
0: 이게 뭐예요?
1: 커피를, 시원한 커피를.
0: 오. 오.
1: 그 다음에, 문경의 특산물 아세요?
0: 일단 문경 오미자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거정석으로 먹인 약돌돼지, 약돌하루.
1: 그건 알기 힘든데.
0: 아유, 와, 문경 몇 번 왔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문경 오미자 쫀득이.
0: 이야.
1: 짠.
0: 와, 쫀득이
1: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네. 오미자.
0: 그렇죠.
1: 문경이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문경 사과가 그렇게
0: 맛있어요. 문경 진짜 사과. 맛있어요. 이거 딱 지금 여름 사과네.
1: 네. 여름 사과. 딱. 백설공주야 이걸 먹고.
0: 아.
1: 이거는 사과로 만든 간식이에요.
0: 사과로 만든 간식.
1: 네.
0: 애플
1: 파이죠.
0: 애플 파이. 네.
1: 문경 사과가 여기가 고산 고원 지대에다가 그리고 이게 일교차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당도가 높아요.
0: 브릭스가 높은 거죠.
1: 네네.
0: 아, 아니 배워 한번 물어볼까 한번.
1: 배가.
0: 야. 아 소리가 그냥 애플 짠이라도 네. 한번 짠. 야. 와.
1: 오. 달죠.
0: 네.
1: 오, 어? 무슨 컴퓨터 회사 같지 않아요?
0: 어? 어 약간 저희랑 비슷하신데?
1: 어, 이번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는 이게 또 문경이 자랑하는 네. 애플 그 사과로 만든 네. 애플파이.
0: 아이고 깻잎이네요.
1: 그래서 사과잼이 들어있어요.
0: 커피에 딱이네요.
1: 아, 오미자.
0: 하나 드시죠.
1: 문경이 또 자랑하는.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경이 과거에 급제하면 소문낸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1: 네.
0: 그처럼 이렇게 급제하면 이거 알죠? 관.
1: 그니까.
0: 네, 이렇게 자원급제해가지고 이렇게.
1: 근데 네. 나는 그렇게 하면 네. 벌레 같아. 여름에 노는 매장이 있잖아. 야, 개미야, 너 일하니?
0: 근데 오미자 맛이 나요.
1: 그렇죠. 오미자 액을 넣어가지고 적셔갖고
0: 달고, 시고, 쓰고,
1: 짜고.
0: 떨고, 짜고. 그래서 오미자잖아.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산 줄기줄기에 구름들이 다 걸쳐 있잖아요.
1: 그렇죠.
0: 구름도 쉬고 간다는.
1: 그렇죠.
0: 아. 아 근데 소장님, 근데 도대체 왜 피크닉 장소를 이곳을 이렇게 정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1: 좀 있으면 네. 여기 하늘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일 또 무언가가 나타나요.
0: 여기 이곳에요?
1: 네.
0: 뭐 여기 새들이 날아다니나.
1: 새는 빨갛거나 파랗지 않잖아요.
0: 그렇죠. 검어죠.
1: 나타나요. 패러글라이더들이 나타납니다.

0: 여기서.
1: 네. 낙하산.
2: 네. 어, 앞에 있네요.
0: 특히 오늘 같이 지금 바람 네. 이 정도 불면 아주 안정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탈 수가 있어요. 아, 아이, 저는 뭐 사실 네. 네. 껌이지 뭐 원래 스카이다이버예요. 사실 평소에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2: 사진 이런 게 있어요?
0: 어우, 사진 내가 다 네. 갖고 있지. 갖고 다녀요, 네. 갖고 다녀요. 지상에 발이 다 있으면 불안해 오히려.
2: 그러면 올라온 김에 네. 한번 같이 한번 뛰어보시죠.
0: 그러니까. 네. 아니 내가 먼저 딱 지도를 해줄 테니까 딱 뛰는 자세를 보고. 네. 나중에 한번 봐봐요. 뒤에 내가 얼마 잘 뛰나.
2: 아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2: 이야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아 이거 프로 냄새가 쫙 나시네요. 아, 네.
2: 안전하죠?
3: 네, 오늘 뭐 비행하기는 날씨는 아주 네. 네. 바람도 좋고
0: 좀 많이 지도해 주세요.
3: 네.
0: 저야 뭐 프로인데
2: 지도보다도 네. 타다가 무서워서 바지에 지도를 그릴 것 같은데.

0: 바람이 오늘 아주 좋기 때문에요. 네. 이동하실 때 크게 뭐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달리세요 그러면 두 발이 땅에서 완전히 뜰 때까지 계속 달려주시면 돼요. 열심히 달려주셔야 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이륙이 되거든요.
1: 아니 원래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심한데 이상하게 카메라만 앞에 서면은 좀 뭔지 모를 용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멋있게 한번 또 창공을 하면서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2: 신성 준비됐습니까?

0: 네, 준비됐습니다. 우석 소장님, 제 뒤를 이어서 잘 따라오세요.
1: 아, 바로 따라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봐드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2: 바로 가요?
3: 네.
0: 아, 네.
3: 들어가볼까요?
0: 네.
2: 어우!
0: 야.
3: 빨리 되세요. 빨리.
2: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좋다.

0: 오오오와 저희 제가 먹여 주세요. 저 잘못하면 잡혀가요. 아,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와, 근데
0: 네, 지금 한 마리의 새가 된 것 같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1: 아, 날씨 좋고 파도도 좋죠?
0: 네네.
2: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야지.
0: 어, 사장님! 와! 와, 여기, 수장님, 여기. 아니, 잠깐만. 수장님 얼굴이 아닌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수장님, 어디 계세요? 수장님 얼굴 아닌데요?
2: 땅에서 만나요! 나는 차로 앞질러 가야지.
0: 아니 뭐예요 진짜 저만 내보내고 왜 소장님이 안 나오세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아 근데 진짜 타셨으면 진짜 좋으셨을 텐데 진짜 멋있어요 여기.
2: 잘 누리고 오세요. 전 밑에서 레드 카펫 펴놓고 기다릴게요.
0: 아, 알겠습니다. 밑에서 만나요. 와, 뒤를 이렇게 좀 더 앉으니까 약간 그 비행기를 타면 1등석 탄 기분이네요. 우, 좋다.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자, 이거 타니까 노래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우와 우와 우. 오, 오, 우와 오, 오, 오, 우와 야 착륙합니다 착륙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오. 오, 우와, 우와, 야, 야, 성공.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네, 정말. 아, 뭐 뒤따라 오신다더니 뭐 내려오지도 않고, 아, 위에 보니까 또 PD님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아니 레드카펫도 어디 갔어? 그나저나 레드카펫. 아 배신자. 아 정말. 아 뭐예요? 따라오신다면서.
2: 아, 그랬는데 내가 네.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좀 받는 사이에 네. 다른 PD님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한 거지 내가.
0: 거짓말하지 마세요.
2: 아니 아.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내가.
0: 아니 무슨 뭐 뛰기 전에는 뭐 스카이다이빙하고 뭐하고 막 말씀하셨다가.
2: 땅에 있는 게 더 안 익숙한 사람이에요.
0: 아니 그나저나 네. 레드카펫 어디 갔어요?
2: 갔는데 파란색밖에 없대. 그래서 네. 아, 자 어때요? 근데 재밌었죠?
0: 오늘은 바람도 좋고 네, 네. 딱 튀면서 딱 뛰었는데 네. 와, 한 마리 새가 된 것처럼 정말
2: 그러니까
0: 창공을 딱 이렇게 날면서
2: 딱 보니까 네. 잘 나풀나풀 날아다니더라고.
0: 그러고 나서 네. 딱 밑을 내려보는데 네. 여기 지금 마을 있잖아요. 네. 마을부터 해서 저기 산까지 딱 보이면서 네. 마치 바람은 나인 거, 바람과 내가 약간 몰아일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2: 제가 안 뛰려고 네. 한 건 아니고 제가 네. 안 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안 타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0: 어떤 거요?
2: 추위, 가을.
0: 그래, 가을 그리고?
2: 가르마. 이런 건 탄다니까 원래. 아, 네, 낙하산 잘 타요.
0: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실래요?
2: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갑시다! 올라가자.

0: 우리가 쭉 걸어오다 보니까 예. 아 바로 앞에 선비의 상 딱 동상이 딱 있네요.
1: 그렇죠. 여기가 옛길이고
0: 네.
1: 선비들 사이에서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최단 코스.
0: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앞에 뭔가 둥그런 모양 이렇게 뻘 튀어나왔는데.
1: 예, 여기 보면 이제 방위가 표시돼 있습니다.
0: 아~
1: 그 선비들이 이곳을 다 넘어 다녔다는 거죠.
0: 오~
1: 지금 딱 보시면 그런 선배들의 생활상을 이제 그린.
0: 아 예. 그러네요. 여기 이제 뭐 호롱불에서 뭐 공부하는 네. 거, 과거 보러 한양에 예. 걸어가는 길.
1: 그렇죠.

0: 그다음에 저기 선비의 모습이 나오죠.
1: 뭐 여기 뭐 있어요. 문헌에 바람 불면 보리물결 장관이고
0: 보리 타자를 할 무렵 그 자리에
1: 모르신네. 배추는 눈 속에서 새잎이 파랗고 병아리는 석 달의 솜털이 노랗다네.
0: 예전에 또 정책적으로도 농업을 장려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은 천하의 대본이다, 근본이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백성들한테 설파하고 아리켜 주고 하는 거죠.
1: 네.
0: 뒤쪽으로 가시 보시면 관직에서 이제 주요 정책이나 예를 들어 한글 반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선비들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아.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1: 5,000원의 주인공.
0: 네네. 아. 소중한 인재들 조정에 다 모였으니 그 누가 초야에서 늙으려드나. 보잘것없는 이 신하 곤궁한 백성으로 태어나서 낡은 책들을 골똘히 뒤적여왔네. 선비들이 예전에 뭐 무능하고 뭐 책만 읽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1: 그럼요.
0: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추천하는 놀고 먹기의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1: 어떤 곳이죠?
0: 선비들의 예전에 메고 다니는 괴나리 보찜.
1: 괴나리 보찜.
0: 예, 그거를 딱 열어보면 아 선비들은 어떻게 생활했구나 라는 게 늘 들어올 거 아니에요.
1: 거기에 약간 뭐 그
0: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약간 그 술 담는
0: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1: 있어요?
0: 옛길 중간에 있습니다.
1: 야 선비들의 정말 그 주머니를 털 수 있는.
0: 네네. 선비 여러분.
1: 네.
0: 불신 건물 하겠습니다.
1: 가시죠.
0: 가시죠.
2: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감아주셨다. 강원이요.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In September, an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took place over 3 days. It is a festival for underwater photographers. Each dive spot around Seokgyupo is bursting with activities from underwater photographers carrying cameras.
1: Jeju 수중석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문섬, 범섬, 섭섬 일대를 중심으로 대회가 열리는데 종목은 관광 분야, 접사, 환경, 모델 부분이 있고 아마추어 사진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액션캠 분야를 넣어 스마트 부분이나 이에 유사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도 출품하고 있습니다.
0: The photographers capture the many faces of Jeju's sea through their lens for their pieces.
2: 일단은 제주도만큼 연산호가 이렇게 많고 큼지막한 것들이 별로 다른 데서는 많이 못 봤고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해가지고 다이빙 할 때마다 정말 화려하고 색깔이 알록달록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3: 이제 난류성은 좀 더 많아진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해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수온도 그래도 예전에는 꽤 추운 편이 많았거든요, 여름에도. 근데 이제는 여름에 들어가면 꽤나 따뜻한 물이 꽤나 있어 보니까 확실히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0: From a lionfish hiding in the corals to a bright yellow young boxfish, a variety of fish tempt photographers closer. Together with her father, Kim Yuri descends into the water from the lift. A third grade student, she is the youngest participant in the competition.
4: 물고기 사진이나 안진물이나 뭐 그런 걸 찍었어요. 산호 옆에 걸려 있는 그 국물이

0: 뭔가 생태계를 망치는 것 같고 동물들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슬퍼요.
1: The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concluded with an award ceremony.
2: 이번
1: year, in a live public session, the judges evaluate the winners from a pool of works selected through an initial screening across several categories.
3: 전 세계적으로 산호가 지금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 변화 때문에 산호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바다는 전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산호가 지금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뭐 우리 국민들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으면은 수중 촬영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Beginning with the environmental category, photographers were awarded for their work, and Kim Yuri, the youngest contestant, won an honorable mention. Our photography competition celebrated 29 works across six categories.

0: the thrilling, the trembling flutter of pressing the shutter underwater. Because they know all the moments undersea are decisive moments, the underwater photographers record Jeju's water ocean with passion.
1: 일단 제주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중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이제 해외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주도의 다이빙 스팟이 이런 데가 있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2: 제주 바다에 이렇게 엄청 화려한 점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촬영 대회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면은 그런 화려함과 그다음에 작은 생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꼭 촬영 대회가 아니더라도 혼자 따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잘 못 보는 점들을 알려 노력하겠습니다.
3: 종목이 다양하듯 분야별로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를 통해 비다이버들이 잘 모르는 제주 바닷속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람이 있다면 본 대회를 좀 더 규모 있게 국제대회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세계로 알 수 있는 겁니다.
0: To the continued story of Jeju's underwater photographers.